0: 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단어 공부해볼까?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공공장소.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는 무슨 뜻일까요?
0: 공공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촬영장 같은 그런 곳이라서 아주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에요.
2: 아, 그렇구나.
3: 저는 잘 모르겠어요.
2: 그래, 그럼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예요. 또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속한 장소라는 의미도 있는데 친구들이 학생으로 속해 있는 장소가 어디지?
0: 학교!
2: 그렇지!
3: 학교.
2: 바로 학교! 학교도 공공장소입니다. 또 어떤 장소가 공공장소일까요?
0: 유치원?
2: 유치원.
0: 어린이집.
2: 어린이집.
3: 대학교.
2: 대학교.
3: 고등학교.
2: 고등학교.
1: 중학교.
2: 중학교.
3: 병원.
2: 병원. 준성이와 리아가 공공장소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공공장소에서는 위험하게 뛰지 않아요? 공공장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 공공장소라는 말 사용할 수 있지요?
0: 네.
2: 공공장소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3: 최근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 한 명이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힘들었어요.
2: 그랬겠다.
0: 놀이터에서 곱쟁이 동생 같은 애가 계속 내려가지 않아서 저는 미끄럼틀을 못하고 다른 미끄럼틀에서 탔을 때도 있어요.
2: 그래, 리아 표정에서 굉장히 언짢았던 게 느껴집니다.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니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공공장소의 짝꿍 단어 두구두구두구 만나볼까요?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규칙, 규칙입니다. 규칙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3: 제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보드게임 규칙을 상대방이 모르면 그 규칙을 설명한다? 이런 거예요.
2: 맞아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 규칙을 꼭 알고 있어야죠.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법칙이나 질서를 말해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규칙을 지켜요. 피구 놀이는 공을 맞으면 나가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 네.
2: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0: 떠들지 않고 쿵쿵대지 않고 마음대로 잠에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우와. 규칙도 있었어요, 집에.
2: 맞아요.
3: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 핸드폰 몰래 훔쳐보면 안 되고 소리를 마음대로 내도 안 돼요.
2: 그렇구나.
3: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도 안 돼요.
2: 네, 맞아요. 장소에 따라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선생님이 들려주는 규칙을 듣고 어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지 맞춰보도록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앞서

0: 남의 의자를 발로 차지 않아요.
1: 버스.
0: 버스 맞아요.
1: 버스.
0: 또
1: 영화관.
0: 딩동댕동. 자, 이번엔 또 어떤 장소인지 잘 들어보세요.
1: 네.
0: 카트에 위험하게 올라서지 않아요.
1: 비행기.
0: 비행기에 카트가?
1: 아니, 그 음식 옮기는 카트가 있잖아요. 그 카트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2: 마트.
0: 맞아요. 리아 말도 맞아요. 운반해주는 카트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1: 네.
0: 네. 준성이가 정답 맞췄어요. 마트에 우리 카트가 있지요.
1: 아, 아깝다.
0: 모두 잘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위험한 행동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럼 오늘 배운 공공장소와 규칙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서 펼쳐서 글쓰기를 시작해보도록 해요.

0: 공공장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 규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법칙이나 질서.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함께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성이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2: 네.
3: 공공장소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장소들이다.
4: 공공장소에서는 떠들지 않는다. 게임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오, 우리 리아와 준성이가 열심히 잘 써줬어요. 공공장소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장소들이다 라고 썼지요. 자, 여기 앞에 장소라는 말이 들어갔고 끝에도 장소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문장에서 두 단어가 반복되어 나올 때는 한 단어를 고쳐주는 게 더 좋아요.
5: 뭔가 살짝 이상하다.
1: 그러면 우리 준성이가 공공장소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무엇이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3: 공공장소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곳이다.
1: 딩동댕동! 아주 잘했어요. 굿! 오늘 우리는 공공장소 그리고 규칙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6: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6: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7: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볼까요?
0: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자, 그럼 라라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볼까?
1: 그래!
0: 자, 오늘의 속담을 퀴즈로 내볼게. 까마귀 날자 라 떨어진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2: 까마귀가 날고 있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나니까 뭐가 떨어졌대.
0: 어려우면 힌트를 하나 줄까?
2: 그래 힌트.
0: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있다가 날아올랐을 때 뚝 떨어지는 게 뭘까?
1: 열매!
3: 인가?
2: 내 생각에는 말이야 까마귀들은 새잖아.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새들은 소화가 빨라서 응가가 자주 나온대. 그러니까 까마귀 날짜 똥 떨어진다 아닐까?
1: 그럴 수도 있겠네.
2: 너는 뭐라고 생각해?
1: 나는 열매나 나뭇잎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 세 글자잖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2: 나도 잘
0: 자, 그럼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1: 그래! 새똥은 하얀색이야.
2: 나는 까마귀를 먼저 그려야겠지?
1: 오, 그것도 괜찮다.
2: 왜냐하면 까마귀가 나는 장면을 그려야지.
1: 나는 나무도 그릴래.
2: 그래! 까마귀는 왜 까마귀일까?
1: 털 색깔이 까매서 그런 거 아닐까?
2: 만약에 까마귀가 까맣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되겠네.
1: 그렇겠네. 내가 예전에 산책을 하다가 까마귀를 봤는데 엄청 커다랗더라.
2: 진짜 그거 그냥 독소리 아니야? 대머리 독소리일 수 있잖아.
1: 대머리 독소리는 사막에 있잖아. 근데 똥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깃 아닐까? 깃털 할 때 깃. 그것도 한 글자잖아.
2: 그럼 털도 한 글자겠다.
1: 오.
2: 그럼 너는 그 두 개 중에서 뭐라고 생각해?
1: 난 똥이라고 생각해. 깃이 날면 날갯짓을 하면 떨어지긴 한데 깃이네. 날갯짓을 하면 깃털이 떨어지잖아. 똥은 쌀 수 있을 때 자고.
2: 아니 근데 얘가 바로 음식을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쌀 수도 있잖아. 그래서 까마귀가 날 때 뿌직하는 거지. 자, 이제 이 똥이 이렇게. 까마귀 똥이 흰색인 줄 알았잖아. 자세히 보니까 회색이더라고.
1: 어? 그래?
0: 그럼 친구들, 우리 그 속담이 각각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지도 한번 얘기해볼까?
2: 사람이 떠올라지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어떤 일에서 추락한다는 뜻 같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1: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생각은 안 해봤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깃도 맞는 것 같아.
2: 그래? 나는 일단
1: 똥도 그리고 깃도 그릴래.
2: 그래, 나의 아이디어를 너한테 빌려주도록 하지.
1: 아싸! 오늘 좋은 일 많네.
0: 그림남매들 그림 다 그렸어?
1: 거의 다 그렸어.
0: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1: 알았죠.
2: 좋았어. 너는 뭘 그린 거야?
1: 나는 까마귀 날다 땡 라 떨어진다잖아. 나는 이렇게 나무에서 까마귀가 소익 하고 날았을 때 까마귀가 똥도 떨어지고 이제 깃털도 떨어지듯이 깃 떨어진다로 생각했어. 왜냐면 새들이 날갯짓을 할 때 깃털이 떨어지잖아.
2: 오,
1: 그래서 깃이라고 생각했어.
2: 그럴듯한데.
1: 고마워.
2: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나는 까마귀 날짜 똥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새들은 소화가 빨라서 먹은 즉시 바로 똥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까마귀도 새잖아.
1: 그치?
2: 그러기 때문에 까마귀 날짜 똥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2: 그치?
0: 재미있는 생각이네.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속담은 무엇일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였어. 이 속담은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야. 신라시대에 보계산 기슭에 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어느 날 배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르려는데 하필 그때 잘 익은 배 하나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독사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야. 화가 난 독사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까마귀가 막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지 뭐야. 독사는 재빨리 나무를 타고 까마귀에게 다가가 독을 쐈어. 결국 까마귀는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말았지. 이 이야기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생겨났어. 혹시 까마귀처럼 상관없이 동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해를 받아 억울한 적이 있었니?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연필심이 부러졌는데 하필 그때 엄마가 보시고는 세상에 공부하기 싫어서 연필심까지 망가뜨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외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아 억울해.
1: 오늘의 속담은
2: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3: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 오해를 받는다는 뜻.
1: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2: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나도 거기로 데려가줘요.
1: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를 만나러 떠날 친구들은 누구?
2: 우리!
1: 그럼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3: 퐁퐁 하얀 눈이 내린

0: 있는 거리에서 작은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1: 성냥 사세요. 네 성냥 사세요. 추워.
0: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얇은 옷과 낡은 신발 하나만 신고 있었죠.
1: 이 성냥 한 개만 사주세요. 이때?
2: 에이, 바쁜데 저리 비키거라.
0: 거리의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기 바빴어요.
1: 아직 성냥을 한 개도 못 팔았어.
0: 바로 그때 마차 한 대가 소녀 곁을 지나갔어요. 너무 가까워서 소녀는 마차에 칠 뻔했죠.
2: 아, 참 조심해서 다니지 못해.
0: 소녀가 넘어지면서 성냥이 모두 쏟아졌고 신발도 벗겨졌어요.
1: 어떡해. 이 성냥이 모두 쏟아졌어.
0: 소녀가 급히 성냥을 주워 담는 사이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소녀의 신발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3: 메롱, 너 잡아봐라.
1: 안 돼, 돌려줘. 발 시려워.
0: 소녀는 맨발로 밤늦게까지 성냥을 팔러 다녔지만 한 개도 팔지 못했죠.
1: 너무 춥고 배고파.
0: 하염없이 걷던 소녀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집에 다다랐어요. 소녀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1: 저 아이는 좋겠다.
0: 소녀는 춥고 지쳤어요. 발이 꽁꽁 얼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1: 성냥을 켜서 온 발을 녹여야겠어.
0: 소녀가 성냥을 켜자 불꽃이 빛나며 난로가 보였어요.
1: 우와, 난로가 보여. 따뜻해.
0: 소녀는 난로에 온 몸을 녹였죠.
1: 어?
0: 성냥불은 금세 꺼졌어요. 소녀는 성냥을 한 개 더 켰어요. 이번엔 불꽃 속에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1: 우와, 맛있겠다.
0: 하지만 소녀가 손을 뻗자 성냥불은 또 금세 꺼졌고 음식도 사라졌어요. 소녀는 얼른 성냥을 하나 더 켰죠. 이번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1: 우와, 예쁘다.
0: 트리에 장식된 촛불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반짝거리는 별이 되었어요. 그리곤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1: 별똥별이네.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랬지. 누군가 죽을 때가 되면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0: 소녀는 성냥을 하나 더 켰어요.
1: 어? 할머니?
0: 이번엔 불꽃 속에서 소녀의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1: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0: 소녀는 또 불이 꺼지면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성냥을 계속 켰어요. 할머니는 그런 소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1: 할머니, 나도 거기로 데려가줘요!
0: 환한 빛이 소녀와 할머니를 애웠었어요. 소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죠.

0: 할머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1: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2: 아, 저기 봐요.
0: 하얗게 눈으로 덮인 채 쓰러진 소녀를 보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1: 아이고, 어린 것이. 아유,
3: 안 됐네, 안 됐어.
0: 소녀는 미소를 띤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4: 송양팔이 소녀, 얼마나 추웠을까?
5: 맞아.
4: 하늘나라에선 행복했으면 좋겠다.
5: 맞아. 나는 송양팔이 소녀가 굉장히 불쌍했고 조금 마지막에 사람들이 송양을 안 사줬으면서 좀 약간 불쌍하다고 막 그러는 게 송양을 애초에 그냥 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6: 나는 남을 뒤돌아보지 않는 현대사회의 모습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어.
7: 되게 나빴던 것 같아. 그거 한 개 사주면은 기분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할머니랑 아는 장면 너무 감동이랑 슬픔이랑 너무 가득했어.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슬픈 것 같아.
4: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 아팠어?
8: 소녀가 할머니한테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할 때가 제일 마음 아팠어.
6: 나는 성냥팔이 소녀가 창가에 비친 화목한 가족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
4: 사람들은 왜 아무도 소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6: 내가 안 사봤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고 안 사고 보니까 계속 못 부어는 거지.
4: 와, 우리 친구들 멋진 이야기 너무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인 것 같아. 오늘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랄게.
9: 응.
4: 친구들, 성냥팔이 소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0: 놀이터에서 놀아요.
1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1: 멋있겠는데?
1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1: 거기서!
1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1: 안 돼, 토끼야!
1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0: 여기가 어디지?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선선선선.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헐가정이야! 헐!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1: 헐! 명탐정 세포! 어서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핫! 손가락이!
2: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0: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1: 아이고.
3: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4: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하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절여주시오.
1: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우와,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 현상이지요.
0: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부.
2: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3: 삼투압 현상
2: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4: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2: 물? 준 적? 없지.
4: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 뿐이잖아요.
5: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6: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7: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8: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8: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7: 왜 갑자기 깜빡 있는 거지?
8: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 속으로 들어가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2: 그래. 범인은 찾았소?
10: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7: 저 범인 아니에요!
8: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10: 어허! 그건 아니돼요!
8: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2: 아니 아니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8: 네! 이얍! 이얍!
10: 사라졌다!
7: 여기는?
11: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12: 엄지손가락!
11: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12: 피부세포들이야!
8: 아, 근데 넌 크고
7: 넌 작고
8: 넌 크고
7: 넌 작고
8: 들쑥날쑥하네!
11: 밖에서 보면
12: 쪼글쪼글할 거야!
7: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3: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2: 나란히 서서
11: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8: 짚고 잡고
11: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8: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11: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0: 물방울! 아우 차가워!
8: 아우 미끌미끌!
0: 축축해!
8: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4: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0: 아우 저리 타!
8: 아유 얼른 가!
0: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8: 뱀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2: 피부세포들 안녕!
9: 비상!
0: 갑자기 피부세포!
11: 피부세포!
0: 다들!

0: 조심.
1: 어, 너 왜 내려갔어?
2: 빗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3: 빗줄이 좁아지면서 피부 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4: 피사총사, 갑자기 왜 빗줄이 좁아진 거죠?
5: 우리도 몰라. 갑자기 빗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6: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7: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빗줄이 좁아지잖아.
3: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8: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9: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4: 그렇습니다!
3: 범인은 바로
9: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8: 교감 장군이, 아니 왜?
9: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어.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빗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4: 손가락 빗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3: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오!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8: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9: 걱정 마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네.
8: 정말이요?
5: 아유, 다행입니다.
4: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9: 그건...
3: 어?
9: 다음 시간에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3: 아들!
4: 위험해.
2: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5: 보송,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3: 잠깐만!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6: 엄마!
3: 괜찮아?
6: 괜찮아.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어,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아,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1: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0: 왜 손가락만 쭈글쭈글해지는 거냐고.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1: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인가?
0: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1: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자.
0: 응.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1: 아유.
2: 항상 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응.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어!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4: 1등은 나야, 나!
5: 나라지!
4: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옳지 않으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6: 비상! 비상! 위험 상황 발생!
7: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 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미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니,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 시청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시청장님!

0: 키 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탄키!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1: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2: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구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0: 빨려 빨려.
4: 핏줄이 좋으니 엄청 빨리 오네.
2: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5: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환자분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리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7: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3: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4: 비사총사도 힘들어요.
3: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5: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3: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7: 네, 부교감 장군님!

0: 팀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구호관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쿵쾅! 쿵쾅! 아,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4: 아,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6: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7: 항상성을 지키지.
8: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6: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 나마스테.
9: 물고기다! 잡아라!
10: 누가!

0: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1: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0: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예요.
1: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0: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2: 오! 쪼글쪼글!
0: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1: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0: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쪼깜깜깜.
2: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3: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4: 그렇다!
3: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5: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6: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3: 교감신경 최고 딱지!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다!

0: 하면
1: 부교감 신경이 나서서 쉬게 해
0: 항상 균형 지킨다
1: 우리 몸 지킨다
2: 교감 신경
3: 부교감 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4: 꼭 갖고 말 거야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8: 어? 저기야!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8: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8: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2: 크롱.
3: 크롱, 괜찮아?
2: 크롱, 크롱. 크롱.
4: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2: 크롱.
4: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2: 크롱, 크롱.
5: 버튼도 눌러봐.
2: 크롱.
6: 최고야.
2: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2: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수프야.
2: 크랑. 크랑크랑.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2: 크랑.
3: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그런 걸 위해 만든 노래야. 그럼 이제 자자. 잘 자, 푹시야.
2: 다음 날이 됐어요.
3: 깼어.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4: 다 나은 거야?
1: 크롱,
4: 다행이다.
5: 걱정했어.
4: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6: 좋아.
4: 숨바꼭질 할까?
5: 그래.
1: 크롱.
4: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2: 크롱, 뭘 그린 거예요?
7: 재밌었다.
4: 어?
3: 안녕.
7: 무슨 일이야?
3: 크롱, 힘내.
7: 크롱.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3: 좋아.
8: 애들은 천재야.
7: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1: 크랑.
7: 괜찮을 거야.
3: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7: 왜 저러지?
3: 몰라.
2: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1: 크랑.
4: 자, 여기 있어.
1: 크랑.
4: 그 색깔밖에 없는데.
1: 크랑.
4: 뭘 만들려고?
1: 크랑.
4: 잘 가.
1: 크롱.
2: 크롱은 물건

0: 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1: 잘자, 크롱. 가라. 꼬댄가. 그랑 그랑 무슨 소리지? 어? 크롱.
2: 그랑 그랑 그랑 그랑
1: 크롱.
2: 그랑
1: 뭐 하고 있었어?
2: 그랑 그랑
1: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2: 그랑 그랑
1: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2: 응가 크랑크랑 응가 응가 크랑 크랑크랑
1: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응?
3: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4: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5: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3: 뭐 하려는 거지?
1: 얘들아!
3: 크롱아!
1: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3: 와? 그게 뭐야?
4: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1: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4: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1: 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아,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6: 그래!

0: 어? 그럼? 또 뭘 하러 가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맞아요!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그럼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크롱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크롱! 어, 저기.
3: 크롱! 괜찮아?
4: 바띠, 크롱아.
0: 정말 엉망이 됐네.
4: 크롱.
0: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4: 저건. 크롱, 여기 찾았어.
0: 크롱?
4: 이거야.
0: 크롱. 누구 선물인데? 크롱. 크롱. 이건.
4: 우와,
0: 귀엽다. 정말.
4: 크랑.
5: 크롱이 만든 거야?
4: 크랑.
0: 나랑 똑같이 생겼네.
5: 근데 색이 다른데?
0: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4: 크랑.
3: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4: 고마워, 크랑.

0: 어디에 쓴 거야?
1: 크랑, 크랑, 크랑. 어,
0: 여기 있다고?
1: 어? 어? 크랑, 크랑.
0: 이게 왜 이러지? 거봐, 괜찮다고 했지.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2: 걱정 마, 크롱. 우짜!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고.

0: 멋지다.
1: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1: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1: 그래.

0: 저들을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아!
2: 어!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1: 넷, 다섯.
2: 여기 숨자.
1: 좋았어. 여기가 좋겠다. 난 여기.
3: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0: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4: 좁을 것 같은데.
1: 같이 숨자.
4: 밀면 어떡해.
1: 미안. 그럼.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4: 어디?
1: 우후, 뭔가 본 것 같은데?
4: 에디, 로디. 찾았다.
5: 들켰어.
6: 잘 숨었는데.
1: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2: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6: 어떻게 찾았지?
4: 저 보면 보이거든.
1: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4: 또 누굴 찾지?
3: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4: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3: 아, 어떻게 찾았지?
1: 통통이도 찾아냈어.
4: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0: 찾았지. 다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어, 저쪽이 수상한데?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1: 내가?
0: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뭐였지?
2: 뽀로로! 너도 착하네.
3: 배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4: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어? 어? 어? 저거야!
4: 뭐?
0: 어, 없어졌어!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5: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6: 빨리 와, 코비.
5: 사진 나왔어. 자.
2: 고마워.
0: 나도 보자.
5: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2: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2: 정말? 뭘까?
0: 크랑크랑. 어? 이게 뭐지?
4: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4: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4: 그렇네.
5: 뭐가 있다는 거야?
0: 어?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5: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혹시 요정 같은 건가?
2: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6: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어?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7: 못 봤어.
4: 너희는?
0: 크랑크랑.
2: 나도 못 봤는데.
8: 나도.
0: 난 봤다니까.
4: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4: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2: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4: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7: 나도 같이 갈게.
4: 어?
7: 같이 가.
4: 다 가버렸네.
9: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10: 크랑!
0: 요정아!
10: 크랑크랑!
7: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2: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5: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2: 이따가.
0: 패티, 가보자. 요정아!
2: 아니네.
5: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5: 응.
0: 어디 보자.

0: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1: 그럼, 그럼!
0: 뭐가? 어? 찾았다!
1: 그럼!
0: 물 속에 있나 봐.
2: 뭔가 반짝였어요.
0: 가보자.
1: 그럼, 그럼.
2: 물고기들이었네요.
3: 오래라, 그럼. 요정 찾았어.
1: 그럼, 그럼.
0: 너흰.
4: 우리도 못 찾았어.
0: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5: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찾았다!
1: 어?
5: 잠깐만 도망가자.
1: 레디 살려.
5: 없다. 살았다. 어, 좀 쉬자.
1: 뭐야.
5: 알았다.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얘는 우리 숲에 놀러 온 손님이야. 안녕?
2: 안녕. 넌 누구야?
1: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1: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2: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이제 안심해도 돼.
2: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4: 에디가 꿈꿨나 봐.
1: 이제 깨어나는데?
5: 에디, 우리 왔어.
2: 잠깐 잠들었나 봐.
1: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2: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6: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5: 그런가?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7: 에디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봉...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는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 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이 녀석의 메탈 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원래 그랬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이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6: 히트!

0: 게임 노바도 쉽지 않나 본데?
1: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건.
2: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3: 역시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해.
4: 얘들아, 제로가 쓴 가면을 노려.
5: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6: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 하긴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분해될 걸세.
2: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8: 나도 갈게.
9: 우리도 내보내줘.
10: 맞다. 지금 파워를 보여줄게.
3: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11: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2: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3: 이 목소리는 메가 앰블러.
13: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2: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3: 알겠어. 플레임 노바,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14: 나한테 명령하지 마!
15: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히 한 자네가 먼저 제안할 줄이야.
13: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3: 섀도우 X, 탄피!
16: 괴물의 딸이야.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17: 집에 간두.
16: 한눈 팔았군.
3: 던져!
16: 다녀와라!
3: 크림슨!
17: 파킹!
16: 파이치!
18: 장하다! 장하다!
3: 플레임 노바!
16: 루미너스 캐논!
11: 멀리 떨어뜨려야 해.
3: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9: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0: 하, 경치가 다시 찾아다녔으니
19: 상대할 만하지.
16: 둘 다 방심하지 마라.
2: 야, 조심해. 동시가
0: 너희들
11: 돌아와.
16: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19: 서둘러 탑승을 바랍니다.
9: 준비해라, 형제!
16: 와라! 눈!
3: 솔리드 혼, 대답!
9: 대비 인사는 나중에! 룬드,
19: 형!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3: 어디든 멀리!
19: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3: 얘들아!
16: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11: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19: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꽉 잡으십시오.
13: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7: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가 없네. 그때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6: 이걸 이용하죠.
5: 그건 코즈믹스톤?
6: 플레임 누바한테 회수해뒀어요.
5: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0: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1: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2: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플레이어 슈페리얼 유나이트. 괜찮아. 알파 오메가
3: 마스터.
4: 무시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5: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4: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당초의 원죄를 지워줘.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5: 뭐라고? 뭐지?
6: 행성?

0: 모아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데우스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2: 스타카즈,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다.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3: 아니야!
2: 블루카, 듣지 마!
1: 소년은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3: 아니야!
1: 넌 친구라고 없다.
4: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여.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진격전에!
1: 어서 나가!
2: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강철이 설당을 멸하리라.
3: 이게 타이런트 제로의 힘이란 말인가? 진작 녀석은 파괴 신이었나?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워.
5: 아, 대충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강철이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중 중계가 더 못 받겠다.
8: 어? 블래스트레인?
9: 응,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6: 레이트!

0: 검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1: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2: 데우스 마키나의 아들, 메탈브러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3: 블루카!
2: 모두
3: 거기서 빠져나와!
2: 난 망상일 뿐이었어.
3: 블루카!
4: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이걸 슬픈데.
5: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4: 불성!

0: 자체로
1: 의미하도다.
2: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3: 세이버 나이트,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4: 노바 사령관님,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2: 그렇긴 하지.
3: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5: 사바나드, 대답!
4: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2: 마음대로 해라.
0: 모두 시큼한 거짓이다.
1: 그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5: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6: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0: 내게 친구 따위

0: 한심한 인생이군.
1: 됐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는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난
2: 찾았다.
3: 야, 머리는 좀 식히셨나?
1: 이 자식이.
3: 가자,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4: 기간트렉스, 렉스 볼티아노!
5: 아버지!
6: 블러드 윙에게 직접대로요!
1: 너무나 구속하지 못해! 자, 인스펙터!
6: 플레임 노가! 솔리드온!
5: 크리스티씨!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 단기간에 해낼 쯤이야.
7: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티의 백신 연구 덕분이지 패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의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우리에겐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5: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필요합니다.
7: 그건 내가.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0: 지원자라고?
7: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0: 알겠네. 나이트그래폰
8: 곧 도착이야.
5: 솔레이유는 괜찮아요?
9: 준비는 됐어.
10: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9: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쿠브로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막힌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덕에 모두 사라지는 게 나아.
0: 쿠브로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기나긴 전쟁이 대지와 함께 처먹는군.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만 어?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원.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온족은 대대 내가 올 때까지 덜 지켜도록 부탁받아왔다.
0: 대체 누구에게? 어?
2: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메탈브레스의 의리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을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오라고!
3: 야! 블레이온!
0: 괴로운 진실,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블루카가! 난 안 블레이온이라 데스네트를 해야지 않겠나!
0: 그럴 걸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이제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2: 집을 위해서 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4: 널 찌른 거 미안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5: 야! 블루카!
0: 진실이야!
3: 블루카!
2: 거주간다.
6: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으니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신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7: 모두 피해!
3: 걱정은 테루!
8: 여긴 통행 금지니까!
6: 너희가 미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된 대제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신이 대제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드 카드몬. 너희 또한 메탈 카드몬과 탈을 뻗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지는데 파멸은 완성되리라.
9: 여보세요? 거기 멀쩡하셔라.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새벽 하시죠. 뻗어 있으면 안 된다고.
10: 뭐야?
9: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11: 베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나가 감염된 자는 그 힘에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체로가 사반하더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 그 뒤틀림을 받아들인 방법을 찾아냈어. 해냈군. 비록 지옥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12: 블러드윙 대동!
11: 똑바로 마주하겠네.
2: 바쁘나 새를 튼튼한 비물이야.
3: 지금밖에는 아니지, 이게 다.
2: 그만 놔줌. 데스크림.
3: 블레스트레인.
11: 크로스오버.
3: 신비한 달갤럽 세덤. 어?
13: 세이버에로 알파.
14: 감사 인사는 넣어도.
13: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6: 이런 날도 다 올 거야.
12: 너희들 성공했구나.
15: 피닉스 파이어 닭의 실험도 끝났어.
12: 피닉스 파이어!
16: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17: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0: 준! 어둠을 물어뜯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12: 알겠어. 블루캅,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얘들아, 블루캅을 되찾아줘! 펜터호의 타이거! 대동! 인페르널! 인가! 그라울!
0: 발자국 나아가는 거야.
12: 나이트 웨이폰 타켓 대동. 다키온 클림 오브
0: 할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12: 돌던 대동 아웃레이지.
0: 모두가 준과 함께 하겠다.
12: 블레이온 대동 파이어로
0: 블레이즈.
2: 그게 맞는 거래, 형제.
13: 블루캅이 돌아온 것 같은데?
3: 믿고 있었어.
6: 응답의 때가 미뤄진 것뿐이다.
12: 이번에야말로 그랑블루레온으로 막자.
17: 안 돼, 준. 너 혼자서 더 이상은.
18: 걱정 마.
12: 나랑 함께하면 돼. 이 목소린 설마...
0: 솔레이온!
12: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0: 그대의 말썽쟁이야!
12: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5: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12: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0: 가자!
5: 괜찮지?
0: 물론이지! 블레이, 내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를 다 해줄 거다. 네가 우리들의 미래다!
6: 외쳐 빛이 이 땅에! 아니, 그럴수록다! 인형하신가? 악의신 양반! 형제!
3: 용서해, 이제!
6: 욕망의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14: 궁금하나? 내 맘대로!
0: 너?
5: 돌아왔구나!
12: 루카! 블레이어!
0: 슈페이얼
3: 블라이트!
0: 여긴...
10: 전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0: 당신은...
10: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에게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 내일을 위해.
5: 그랑 블루레온 인터니티 세럼!

0: 잠깐, 태양? 예쁘다.
1: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2: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0: 집어삼키라. 막혀버려.
1: 이터니 스틸 드릴러!
3: 대지의 고통과 원한이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진 모르겠지만 난 그걸 거기서 막힘을 잃은 본능에 불과해.
0: 대지를 삼킨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 끝에 있는 것이다. 윙크라는 구원 따위.
1: 거기 블레이즈
0: 거절한다. 내게 먹이를 만져 나를 배부르게 하라.
3: 잠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야 한다.
0: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2: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4: 그래
1: 블루카, 이번에도 부탁할게.
0: 응?
1: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0: 하나로 구하라.

0: 지옥아, 사라지지 않는 날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봉인.
0: 저 반응은 플레임 노바. 막히는 행성의 비밀을 나 알고 있었나?
2: 그래,
0: 사실인가?
2: 사실이다.
0: 알겠어. 너 이게 무슨 빈일은 막힐게.
1: 응? 블루카, 어디로 가는 거야?
0: 이 증오의 화신을 놓으면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1: 무슨 소리야?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0: 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1: 안돼, 싫어.
0: 그래도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너 보자 준.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0: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5: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6: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5: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6: 더럽게.
5: 어쩔래 어쩔래.
7: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8: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5: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8: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K니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3: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이는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4: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9: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8: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4: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9: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6: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7: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5: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6: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저리 가.
1: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4: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브는 케이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8: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

0: 마그마 엑스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엑스의 약점은

0: 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1: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2: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3: 겁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2: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4: 최후의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0: 파이어 로보!
3: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 캐런!
2: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1: 알았어요, 테디 오빠.
4: 내 다리.
1: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2: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3: 바깥의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1: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조사!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 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 로보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 로보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되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0: 수
1: 오늘의 안전교육.
2: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1: 지진이야! 사람 살려!
3: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4: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2: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1: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2: 이분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3: 도사님?
2: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3: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2: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0: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1: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명식에 땅 기운 노래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0: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1: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0: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부타느라 수억, 액막이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기.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1: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처먹고 저 난리야?
2: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1: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0: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3: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0: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4: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5: 누구에게도 해드려 넘겨주지 마. 내 인생의 신호는 너나 내 거.
0: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곡 깔았지?
6: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7: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4: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8: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은식품 화제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4: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자국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8: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4: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8: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 줘, 고부장.
4: 네, 전무님. 아, 배웅해드릴까요?
8: 빨리 사라져줄래?
1: 감히 내 자리를 이딴 딴따라로 바꿔채! 에이,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7: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4: 작별의식?
7: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셈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9: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4: 싫습니다.
7: 아,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4: 더 싫어.
7: 아, 부장님.
4: 아,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10: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4: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11: 됐다. 어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12: 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11: 그냥 합격이 아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도리 회원님이랑 소원
4: 최대금액 지원?
11: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괜찮나?
7: 완전 괜찮다.
4: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7: 아,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4: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9: 오, 부장님 굿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13: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유를 설립하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1: 사장님!
0: 아이, 깜짝이야! 뉴스 봤나?
11: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

0: 하다니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1: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0: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1: 걱정 마. 계약상 문제 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는 정해져 있지 않아?
0: 사장님,
1: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개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2: 근로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여기면 그만 아이가.
0: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도 않으셨...
1: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3: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4: 가고 싶었어요, 부장님.
0: 30분 내로 1, 2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5: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를...
0: 네, 그럼.
6: 고부장 옆에 사람 몰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7: 벌써 소문 다 났잖아.
8: 아, 드시죠?
7: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6: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솜씨가 불려가겠네.
9: 아, 글쎄요.
6: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3: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이...
6: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10: 부장님, 지금 기획은 유마트...
0: 내가 왜 이러지?
6: 솜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어? 소우씨?
11: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봐.
0: 시끄러워요.
11: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0: 아무 일 없습니다.
11: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0: 가기 싫었어요.
11: 예?
0: 회사 가기 싫어서요. 아, 일하기 싫다고.
11: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0: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이 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11: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0: 미안합니다, 소은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11: 아유, 아닙니다, 부장님.
0: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11: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0: 그럼 일어나죠.
11: 아,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0: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3: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0: 무단결근 후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꾼,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11: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12: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13: 아가, 잡지마! 손대요!
12: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0: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성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1: 배추동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2: 확실히 계곡에 긴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3: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2: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3: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서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2: 배추자 상무님이요?
3: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2: 흉터라뇨?
3: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2: 역시 증거가 있었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0: 응, 맞아.
2: 잘 돼가. 어?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3: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0: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3: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0: 말할 거야, 이렇게.
3: 너 수화하니까 좀.
1: 멋지다.
2: 오, 태평아.
0: 홍봉기 쌤?
2: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0: 번개맨도 좋은데 또...
2: 또?

0: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1: 그래, 지구도 좋지?
2: 힘을 내요, 번개맨!
3: 최고다, 번개맨!
4: 예,
3: 파워!
5: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0: 나도 보러 간다. 번개 파워!
6: 다음 소식입니다.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6: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7: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네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8: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7: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네 공연 보러 가신다고.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제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괜찮으시죠?
8: 아,
7: 왜 그래? 어머니 뭐라고?
8: 아니.
7: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8: 아니.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맨 거기는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1: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맨 보러 안 갔어?
1: 아니에요.
3: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화낼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은 내 맘!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재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0: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도서관을 부탁해. 됐는데 내가 말이야.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역시
1: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2: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0: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4: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0: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4: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와!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파이팅!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기가미가 이모완수!
1: 쟤 대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 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0: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1: 우리는 호구와 두더지들.
0: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해킹은 잘 돼가나? 드디어 해냈어.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3: 왜 저러는 거지?
4: 얘들아, 빨리 사서 로봇을 막자.
0: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4: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5: 마이지봇 변신 완료!
4: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다 같이 사서 로봇을 막아보자!
0: 아하,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4: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0: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0: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4: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6: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7: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7: 제거하라!
0: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4: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운전을 즐거워라.
1: 뭐야? 이러다가 잡히겠어.
2: 오케이.

0: 이지비우. 이야,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선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목차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동물원은 늘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좀 특별하죠. 평범하게 회전하고 제주도 부리지만 이 공연의 스타는 평범한 돌고래가 아니죠. 와일루리는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구조대에 동물원으로 왔죠. 주둥이가 길고 이마가 튀어나와 있으며 우리가 봐왔던 돌고래와는 다릅니다. 사실 와일루리는 바다에 가본 적이 없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아마존강에서 삽니다. 이들은 야생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이죠. 그래서 무리로 만났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게다가 육지에 사는 개들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목격했죠. 함께 아마존 강돌고래를 찾으러 상류로 모험을 떠나봅시다. 우리의 모험은 브라질의 한 작은 항구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역 시장에선 이국적인 어종을 팔죠.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뭐죠 저건?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약 10마리의 아마존 강돌고래를 볼 수 있죠. 생선 장수들이 던져주는 먹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지난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지냈던 것 같네요. 그건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젠 우리도 알죠.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져 봅시다. 바다 돌고래와의 첫 번째 차이점은 매우 작은 등지느러미죠. 이마는 돌출돼 있고 눈은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강돌고래는 먹이를 잡는 데 꽤 능숙하죠. 어떤 각도에서 봐도 흥미롭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죠. 놀이 중일까요? 소년이 강돌고래를 붙잡자 강돌고래가 출발합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시장 사람들은 강돌고래가 얼마 전부터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겠죠. 강돌고래는 몇 시간만 머물다 갑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후엔 거의 즉시 떠나는 거죠. 떠난 후에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강돌고래를 추적하기로 했죠. 우리의 계획은 흡착판을 이용해 특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제 촬영합니다. 다른 강돌고래가 카메라를 알아챈 것 같군요. 또 다른 강돌고래네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나 봅니다. 몸에 달린 카메라가 성가신 듯 강돌고래가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들죠. 이제 몸을 뒤집어 헤엄치면서 바위로 카메라를 털어내려 하네요. 카메라가 떨어졌군요. 강돌고래는 똑똑하죠. 우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난 후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런데 많은 수가 외딴 지역에 모여있는 게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강은 끝없는 정글을 굽이쳐 아마존으로 흘러들어가죠. 우린 아마존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서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육로는 없고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죠. 현재는 건기라 수위가 꽤 낮은 편입니다. 지금이 강돌고래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죠. 우기에는 강돌고래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건기가 심해지면 남은 무릉덩이에 모이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의 수색을 도왔습니다. 세드릭 길레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강돌고래 연구자 중 한 명이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강돌고래군요. 엔진 소음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순 없었죠.

0: 물고기 떼 사이를 곧장 지나가죠. 자세히 살펴보니 강돌고래가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돌아서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면 강돌고래 몇 마리가 물고기 떼를 둘러싸고 공격하죠. 마침내 사냥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돌고래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한 물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튀어나온 이마에 있죠. 내부에는 멜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돌고래는 신호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를 해석해 먹이와 주변 환경의 이미지를 얻는 거죠. 이런 생물학적 음파 탐지를 반향정유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음향 카메라와 같은 원리죠. 하지만 이 강돌고래는 왜 민물을 선호할까요? 돌고래는 보통 바다에 사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많은 강돌고래가 집으로 삼는 거대한 만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지각의 변화로 만의 입구가 막혀 돌고래가 갇힌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존강이 형성됐고 초기 돌고래들은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죠. 흥미롭게도 그들은 아마존에 사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상어와 같은 천적은 없고 물고기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돌고래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죠. 우린 찾기 힘든 강돌고래를 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척 허기가 졌죠. 운 좋게도 친절한 현지인들이 신선한 저녁 재료를 기꺼이 제공해 줬습니다. 갑옷 매기네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주방장은 어떻게 요리할까요? 지느러미를 잘라내는군요. 그리고 메기를 통째로 요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겉보기와는 달리 갑옷 메기는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죠. 촬영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 오이시, 이와 오이시. 냄새가 나, 예바라카요, 냄비가네.
2: 아, 오이시이세요.
3: 다이스키.
0: 아마존 사람들의 축복과 함께 촬영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림처럼 완벽한 아침이 밝았죠. 수평선 너머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릴까요?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강돌고래는 번기에도 야생에서 좀처럼 볼 수가 없는 신비한 동물이라고 들었죠. 그런데 흥분을 참기가 힘드네요. 이 구역엔 강돌고래가 가득합니다. 저게 뭐죠? 뭔가 이상한데요. 뭐죠? 저건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을 잡았다 던지기를 반복하는 거죠. 재밌어 보이네요. 이런 행동은 강돌고래를 다른 돌고래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4: 뭔가 遊んでる.
0: 이제 여러 마리의 강돌고래가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늘에서 관찰하자

0: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죠. 우리가 발견한 건 하나, 둘, 셋, 네 마리입니다. 게다가 왼쪽에서 두 마리가 더 다가왔죠. 여섯에서 일곱 마리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더 많은 돌고래가 나타났죠. 스무 마리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강돌고래가 모여있는 건 누구도 본 적 없겠죠.
1: Las periodas de reproducción puede ser que son porque son varios. Puede ser que es una que hay una hembra y que hay varios machos que intentan de copular.
0: 단체 데이트 중인 걸 목격한 걸까요? 수컷과 암컷은 너무 닮아서 연구원들조차도 그 차이를 즉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강돌고래가 한 자리에 모였네요. 한 마리가 뒤집었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차례차례 뒤집는군요. 우린 몸을 회전하는 강돌고래의 큰 덩치로 수컷임을 주장하죠. 이 강돌고래를 자세히 봐주세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주둥이로 물을 내리칩니다. 곧 다른 강돌고래도 같은 행동을 하죠. 이건 수컷들이 힘을 과시하는 걸까요? 연구원인 길레먼도 이런 행동은 처음 본다고 했죠.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돌고래는 주둥이로 무언가를 들고 있죠.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입니다. 다른 강돌고래들이 다가오죠. 보트에 설치된 카메라도 그 동작을 포착했습니다. 강돌고래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내리쳤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선 매혹적인 순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한 강돌고래가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강돌고래 쪽으로 접근하죠. 그 행동이 다른 강돌고래를 끌어들인 겁니다. 새로 도착한 강돌고래는 암컷일 수도 있죠. 그들은 함께 헤엄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놀라운 모습에 우린 경외심을 갖게 됐죠.
2: 아, 이놈 시끄리까 있다. 오, 갈등してる.
0: 두 강돌고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 같군요. 아마존 강돌고래의 짝짓기 의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군요. 저건 뭐죠? 두 강돌고래가 무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 마리는 위에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아래에서 배를 보이며 헤엄치고 있죠.
1: Sí, eso fue claramente un apareamiento.
0: 우리 눈앞에서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 Primera vez con un drone que puedo observar eso.
0: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컷끼리 경쟁한 후에 짝짓기하는 강돌고래의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된 건 최초입니다. 단체 데이트는 1시간 정도 후에 끝났죠. 강돌고래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죠.
3: parece que es el bebé que está hacia atrás.
2: ¡Acocha!
3: Es un bebé, es un bebé.
0: Oren Gangdolgore 한 마리와 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새끼의 길이는 80cm 정도죠. 새끼는 고개를 들고 열심히 헤엄치려고 합니다. 숨쉬는 법을 연습하는지도 모르죠. 새끼 강돌고래는 물살이 부드러운 강키스 근처에서 반복해서 시도한 후 수영에 곧 능숙해질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강돌고래들은 먹이를 찾아 이곳을 떠나겠죠. 아마존 강돌고래는 정말로 눈길을 끕니다. 우린 운 좋게 처음으로 그들의 신비로운 삶을 엿볼 수 있었죠. 이들의 독특한 생김새와 행동은 바다에 사는 사촌들과는 꽤 다릅니다. 그건 강돌고래가 넓고 푸른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마존의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까지 이런 아이는 없었다. 학생인가 셰프인가 숙련된 칼질과 현란한 솜씨로 재료를 요리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 엄마 저 면 좀 삶아주세요.
2: 네 셰프님.
0: 종횡무진.
3: 너무 잘 됐어요.
0: 주방을 누비는 이 구역의 요리사 노현성 군. 그 맛있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저녁을 앞두고 주부들이 장보기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이 있다는 정보 입수.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지금 뭐하고 계세요?
3: 지금 춘장 고르고 있어요.
4: 춘장은 왜요?
3: 짜장면 만들어 먹게요.
0: 중화 요리를 직접 만든다는데 과연 어떤 식재료들이 필요할까요?
3: 1인분 몇 마리일까?
0: 다음으로 닭고기 튀김옷으로 쓸 전분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2: 그냥 작은 거 사지.
4: 이렇게 고구마 전분 따로 감자 전분 따로 사야 돼?
3: 응, 맛이 달라.
0: 튀김 식감을 살리기 위한 황금 조합이라는데요.
3: 고구마 7이랑 감자 3의 비율로 섞었을 때 튀김이 가장 바삭하다고 배워서 그렇게 사게요.
0: 여느 프로주부 못지않게 필요한 식재료들을 꼼꼼하게 따지며 장을 봅니다.
2: 아들이랑 같이 메뉴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건 좀 제가 특별한 엄마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0: 그런데 식재료 찾기에 너무 집중한 현성군. 벌써 2시간째 마트를 돌고 있습니다.
3: 엄마
2: 가자.
3: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한 바퀴만.
2: 아니, 제발, 이제 그만.
3: 한 바퀴만.
2: 내일 또 오자.

0: 오늘 먹고.
1: 결국 엄마의 제지가 들어갑니다.
2: 많은 식재료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0: 많이 피곤해. 네, 그냥 뭐 좀 그러면서 연선이가 이제 해주는 거 먹을 때는 되게 기뻐요.
1: 어느새 카트 안을 가득 채운 식재료들. 자,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집으로 오자마자 가진 식재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연선군. 곧바로 요리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 도구들을 꺼내놓는데, 어? 이건 또 뭘까요?
2: 이 밑에 넣은 거는 지금 제 개인용 칼이요.
3: 개인용 칼이 따로 있어요?
2: 네.
1: 칼은 무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죠.
2: 날이 뭐.
1: 셰프에게도 분신 같은 존재. 때문에 좋은 칼은 셰프에게 필수.
2: 10만 원이 넘는 그 애들이니까 제가 손대기엔 아직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 자신의 용돈과 세뱃돈 등을 모아서 산 만큼 칼은 연성이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3: 연성아, 칼 좀 하나만 빌려줘.
0: 오렌지 쌍에 칼 좀 빌려주세요.
2: 아, 오늘 하루만 빌려주겠어요.
1: 가끔 연성이 칼을 빌려 쓰는 엄마.
0: 고맙습니다.
2: 칼 주세요.
0: 네.
1: 남의 떡이 커 보이듯 왠지 연성이 칼이 잘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4: 어떨 때는 잘 빌려주고 어떨 때는 또 화내고 안 빌려주고. 그리고 연성이 칼이 항상 제 칼보다 잘 들어요.
1: 오늘은 연성군 기분이 좋은 덕인지 과일이 더 잘 썰립니다.
2: 닭을 잡아봅시다.
1: 유린기는 닭고기를 튀겨서 매콤 새콤 달콤한 소스에 채소와 같이 버무려 먹는 중국식 요리인데요. 이 잘라놓은 닭고기 사레에 전분과 물, 달걀을 넣어 만든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노릇노릇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두 번째 짜장면은 먼저 춘장을 기름에 볶고 양파, 돼지고기 등을 볶은 후 이 두를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는데요.
2: 냄새가 진짜 너무 좋다.
1: 입맛을 돋우는 짜장면 소스가 완성됩니다. 아빠의 퇴근길도 재촉하는 냄새.
5: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잖아.
6: 이거 뭐 하는 거야?
2: 짜장면이랑 무등겨.
1: 기름에 튀겨 촉촉한 식감을 살린 푸짐한 유린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짜장면. 연성군이 공들인 오늘의 저녁 메뉴.
6: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1: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6: 맛있는데?
1: 아빠의 말에 흡족한 아들 미소를 짓는 연성군. 이제 중화요리 배달시키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겠어요?
6: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 두 번은 연성이가 해주는 요리 먹는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저는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좋죠. 네.
2: 저는 요리를 할 때 항상 좋고 요리할 때 가장 좋은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은 칼로 썰 때,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뭐 불을 사용할 때,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한마디로 그냥 모든 순간들이 다 너무 행복해요.
1: 요리하는 게 좋다는 연성군. 그래서인지 틈만 나면 주방에 있는데요. 엄마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냉장고를 청소하는 날. 굉장히 열심히죠?
2: 제 거니까 제가 신경 써야죠. 제 건데.
1: 그러고 보니 주방에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네요. 그중 하나가 연성이 거였는데요.
2: 집에서 공용으로 쓰던 냉장고에서 이렇게 반찬 냄새가 나는 게 전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냉장고

0: 이사를 와야 되는데 연성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돈독하니까 이사 오기 되게 싫어했어요. 아빠 그럼 냉장고 사줄 테니까 이사 가자. 그랬더니 이사를 그래서 또 편하게 하게 됐죠.
1: 사실 냉장고 안은 연성군의 또 다른 보물창고입니다. 연성군이 아끼는 식재료가 여기 다 있는데요.
2: 호구. 이거는 제가 작년에 담근 청귤청이에요. 10kg 정도 했었는데 너무 많아갖고 아빠 회사 사장님한테 선물로 드렸더니 용돈도 받고 엄청 좋았어요. 요거는 제가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고 콜리플라워랑 브로콜리의 교배 중이에요.
1: 꼭 무슨 꽃다발 같죠?
2: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쵸. 80유로를 주고 산그 발사믹이요. 하나로는 12만 원 정도? 눈물을 흘리며 설날에 받은 세뱃돈으로 지갑을 털며 샀습니다. 비싼
1: 요리에 대한
2: 그런 거.
1: 열정만큼이나 특이한 식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연성군. 이번엔 또 뭔가요?
2: 이 친구는 세계 3대 진미 중에 그 중에 하나인 트러플이거든요. 근데 트러플인데 화이트 트러플이라고 트러플 중에서도 가장 비싼 트러플이요.
1: 트러플, 송로버섯은 우리네 산삼과 비교되는 진귀한 식재료죠.
2: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1: 맛과 향이 강해 단한 방울로도 마법의 맛을 낸다는데요.
3: 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2: 네?
3: 뭔가?
2: 지금 코가 조금 코 막히신 것 같은데.
1: 뜻밖의 반응에 난감한 연성군.
2: 제가 하고 있는 게 요리다 보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조금 사치스럽긴 하지만 조금 비싼 식재료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손 조심해.
1: 엄마에게 처음 사달라고 했던 책이 요리책이었을 정도로 연성군은 아주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보다 요리가 더 재밌고 흥미로웠던 연성군. 엄마는 그런 연성군이 신기하고 대견했답니다.
0: 놀이터처럼 항상 뭔가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다 만질 수 있게 해줬었어요. 네. 치우는 게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재밌게 하는 모습 보면 저도 좋으니까.
1: 그러다 재작년에는 남다른 요리 실력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최연소로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4: 연성이가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보다 누나들보다 욕심은 더큰것 같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요리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애가 연성이가 배고파한다 할까? 네.
1: 그 배고픔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요리를 연습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연성군 또한 요즘 아이들처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요리를 공부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데요.
2: 칼질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레시피도 많이 봐요. 근데 레시피의 비중이 더 많아요.
1: 여러 동영상 중 최근 즐겨보는 요리 채널도 생겼답니다. 이 영상들에 더 관심이 생긴 이유는 직접 동영상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지요.
2: 레시피랑 제 손이 위주로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저는.
1: 이렇게 요리로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왠지 친구와의 하굣길을 서두르는 연성군. 집에 무슨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그런데 연성군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네요. 연성아,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2: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짐이네.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살짝?
1: 알고 보니 동네 맛집을 찾아간 거였군요. 연성군과 친구가 첫 번째로 고른 메뉴는 바로 햄버거.
2: 나는 클래식 치즈 먹을게. 그럼 이렇게 시키고 여기는 수제버거로 유명한데요. 네, 많이 먹었어요.
1: 주문한 수제버거가 나오고 먹기 시작하는데요.

0: 무서운 속도로 줄어든 연성군의 햄버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친구는 반도 못 먹었네요. 이때 뭔가를 발견한 연성군. 네. 접시에 남은 의문의 식재료를 신중하게 먹어봅니다.
1: 양파인 것 같아요. 양파. 캐러멜라이징 대대까지 볶은 양파. 햄버거 빵, 패티, 소고기 패티, 그 그리고 캐러멜라이징한 양파, 그다음에 치즈. 되게 심플한데도 이 상태로 완벽해요.
0: 수제버거 맛집으로 인정! 다음으로 거침없이 돌진에 들어간 곳은 한 빵집. 제빵은 요즘 연성군이 열중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인지 빵을 보자마자 만드는 방법이 술술 나옵니다.
1: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버터를 넣어. 그다음에 계속 밀고 젓고 밀고 젓고를 계속 반복하면 결이 이렇게 생겨. 그거 반으로 뜬 다음에
0: 계속해서 쏟아지는 과다 정보에 친구는 급격하게 피로해졌는데요. 그러고도 한참을 연성군의 제빵 강의를 들은 후 빵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연성군의 요리에 대한 열정. 하굣길에 맛본 햄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2: 빵만 뜨는 건 어디서 배웠어?
1: 아니요, 전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0: 수많은 연습과 숱한 실수를 반복하며 터득한 제빵 기술. 밀가루와 우유, 버터 등을 넣어 잘 섞은 반죽은 다음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갑자기 냉장고로 가더니 그 위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를 가져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요. 연성군이 만든 빵 발효기였네요.
1: 옛날에 갈비를 인터넷에서 시켰었는데 그때 이만한 박스 온 거예요. 4개를 시켰더니 그랬고 아 이거 갖고 해보자 이러면서 일단 이거가 보온이 잘 되니까 여기서 수증기로 발효를 시켜보자라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0: 볼품없는 재활용품 발효기지만 그 성능만큼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발효기 못지않습니다.
1: 4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0: 요걸 이용해 만든 빵 중 실패한 건 없으니 말입니다.
1: 안에 온도가 40도는 돼야 빵 온도가 한 30도는 돼서 그래서 발효가 제일 잘 돼요.
0: 적정한 온도와 습도로 발효 과정을 거친 반죽은 푹신푹신하게 부풀어 오르며 빵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3: 연성아, 엄마 왔어.
1: 갔다 왔어.
0: 때마침 등장한 엄마가 반가운 연성군.
1: 엄마, 나 오늘 동영상 좀 찍어줘. 급해요.
0: 나중에 활용할 동영상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건데요. 사실 엄마에게도 연성군의 제빵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 제가 가장 크게 아이가 하는 부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베이킹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죽해서 발효 성공하기까지가 거의 한 밀가루 몇 푸대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효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는데 너무 기뻐했고
0: 한때 반죽을 많이 해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가기도 했던 연성군. 그런 노력의 결실로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이 탄생하게 된 거죠. 마침내 햄버거 완성!
4: 잘 먹겠습니다. 연성이 덕분에 또 햄버거 집에서 먹네.
0: 엄마는 덕분에 햄버거로 간단히 요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연성군은 아까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또 먹습니다.
4: 이렇게 만들어 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연성아, 엄마 그만 째려보고 우리 조금 관리하자. 그날 밤.

0: 모두 잠든 조용한 시간.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머나 깜짝이야. 연성군이 칼을 갈고 있었네요. 좋은 칼일수록 칼날 관리가 중요하긴 하죠. 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칼 가는 방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게 잘 갈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인터넷을 이용해 거의 혼자 공부하다 보니 가끔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도 있답니다. 그런 연성군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2: 연성아, 미션이야.
0: 과연 무엇일까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바로 인기 요리 유튜버와의 깜짝 만남입니다.
3: 이게 들어보니까 네. 프랑스 요리 관심 있다 그러더라고, 맞아?
4: 네, 맞아요.
3: 근데 양식인 메인 요리의 특징은 한 접시 요리라고 해서 그 안에 네. 고기랑 채소랑 네. 그다음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같이 요리를 하면서
4: 네.
3: 그 연상이랑 이제 나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네. 영상도 한번 같이 찍어보자.
4: 네.
3: 네, 안녕.
4: 네. 메인 디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글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걱정과 기대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행차한 연성군. 오늘 쓸 식재료들을 구하러 온 건데요.
4: 뭐가 예쁘네요.
5: 여기다 담을래?
4: 네.
0: 역시나 꼼꼼하고 더 신중하게 재료들을 골라 담습니다.
4: 양손이 됐고. 와, 안심 어딨어요?
6: 아, 어떤 안심을 자야 돼? 돼지 안심, 소안심?
4: 소안심.
6: 아, 소안심? 뭐 할 거예요?
4: 스테이크요.
6: 스테이크요? 맛있는.
0: 쇠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한 부위인 안심은 고급 식재료죠.
4: 안심의 중심이 샤토브리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딱 안심의 딱 중심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다행히 신선한 고기를 잘 구했네요.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 이제 유튜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성군이 웬 체조를 합니다.
4: 아, 떨린다. 아, 저 지금 너무 긴장돼갖고 몸 풀고 있어요.
0: 긴장된 마음을 진정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문 앞.
7: 왔어.
4: 안녕하세요.
7: 안녕. 멀리 왔네.
0: 셰프 경력 14년의 요리 유튜버 목진아 씨입니다.
7: 뭐야? 뭐 많이 들고 왔는데?
4: 비밀이에요.
7: 비밀이라고?
4: 네.
0: 세상에 비밀은 없죠?
7: 신기한 거 같아.
0: 바로 식재료 점검에 들어가는 목진아 씨.
4: 네.
7: 재료가 너무 좋은데 이게? 스테이크 어떻게 이기지? 또 올 수 있겠네.
4: 네.
7: 지금 준비해온 거 봐가지고는 어제 뭐 제가 드린 미션은 잘 수행한 거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0: 네.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대 닭가슴살 스테이크의 대결. 과연 어떤 요리들이 만들어질까요? 본격적인 동영상 촬영에 앞서 카메라를 설치. 설렘 반, 불안 반. 드디어 촬영 시작.
7: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단호박 카포나타 만들 거고요. 연성이는?
4: 저는 버섯 라구를 곁들인 감자와 그리고
7: 지금 어디 보고 하는 거야?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 아, 네.
7: 자신 있게.
0: 촬영을 시작하자 또다시 긴장한 연성군.
4: 저는 버섯 라구를 올린 감자와 그리고 단호박 퓨레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하겠습니다.
0: 이제 소개를 마치고 요리에 들어갑니다.
4: 제가 만든 단호박 퓨레인데요. 일단 단호박이랑 양파를 겉에 볶아준 다음에
7: 떡 물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물이 같이 끓으면서
0: 순조롭게

0: 함께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다음으로 감자 요리에 곁들일 소스를 만드는 연성군.
1: 그걸 라브 소스라고 하잖아.
2: 먹어봐야지 가리통 나지.
0: 거의 다 돼서 간을 보는데 연성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3: 뭐 한 번인데 이렇게 짜요? 어? 한 번인데
2: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봤어야지.
4: 너무 짠데요?
2: 너무 짜네?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스에 소금 간을 치는데 연성군은 소금을 한 번 갈아서 넣은 것 같다 했지만 자그마치 세 번에 걸쳐 많은 양의 소금을 넣었던 것.
3: 오늘 진짜 왜 이러냐?
0: 당황해서 식은 땀까지 흐릅니다.
1: 힘들어.
0: 그때 들려온 구원의 목소리. 소스를 살릴 희망이 보입니다.
1: 어떡하죠?
2: 해결할 수 있으면 요리사고 못하면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고.
0: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크림과 버섯을 넣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3: 아까보다 괜찮았어.
1: 아까보다 괜찮은가?
3: 크림 살짝 더 넣고.
1: 크림 더 넣고.
0: 다행히 소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2: 자, 이제 스테이크 구워보자.
3: 네.
0: 스테이크는 육즙이 새지 않도록 굽는 것이 관건이죠.
2: 온도계 쓰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요리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다 쓴단 말이야.
0: 고기가 익은 정도는 온도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메인 요리가 완성되고 바로 플레이팅에 들어가는데요.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맛있어 보이죠? 그 사이 목진아 씨의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접시에 담겨졌습니다.
2: 만족스러워?
3: 아니요.
2: 아니야?
3: 네.
2: 왜? 일단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3: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0: 실수했던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린 연성군. 조심스레 목진아 씨의 평을 기다리는데요.
1: 성공했어.
3: 성공했어요?
1: 응, 성공했어.
3: 진짜요?
2: 이제 좀 얼굴이 피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0: 식성도 같이 돌아온 듯합니다.
3: 여러분들에게 더 준비해서 유연성만의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2: 파이팅! 약속?
3: 네.
2: 파이팅!
3: 파이팅!
0: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며 인터넷상에 어떻게 올릴지 이야기하고 편집하는데요.
1: 이제 연습해본 거니까 한번 올려보고.
0: 마침내 인터넷에 연성군의 첫 번째 동영상이 올려졌습니다.
2: 연성이는?
3: 버섯 나물에 올린 감자와
1: 시작해봅시다. 네. 감격.
0: 요리뿐 아니라 동영상 올리는 법까지 꼼꼼히 가르쳐주는 목진아 씨.
3: 너무 멋있으시고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1: 기존에 해왔던 것들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 생각하고 느낌을 좀 담아서 자기만의 요리를 공부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자고.
3: 네, 그럼 도전해보자. 오케이,
1: 파이팅!
3: 네.
0: 그래요, 힘내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금의 열정으로 더 배우고 더 노력한다면 연성군이 바라는 꿈은 이루어지겠죠?
3: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행복한 셰프가 되고 싶어요.
0: 우리도 연성군의 꿈 응원할게요.
5: 뭐지?
6: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한 번 제일 맛있어요.
5: 제가 한 게 제일 맛있어요.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힘드시면 안 돼요.
1: 어? 아까 포기 안 하죠.
2: 아, 포기 안 해?
0: 네.
2: 포기 안 하죠.
0: 안 되는데 포기 안 하고.
3: 하나, 둘, 셋, 사이사, 큐!
2: 지금까지는 저희가 똘똘 뭉쳐서 실험을
0: 네.
2: 했잖아요.
0: 네.
4: 그렇죠.
2: 근데 오늘은 단독으로. 단독으로 혼자 각자 재밌는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해서 네. 영상을 만들 겁니다.
4: 아, 진짜요? 그럼 경쟁하는 거예요?
2: 그렇죠. 배틀이에요. 오늘은 배틀입니다.
4: 그러면 순위는 네. 어떻게 매겨요?
2: 순위는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가장 재밌고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한 번에 뽑아서 오늘 클로징 멘트 단독 네. 촬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4: 비눗방울을 이용해서 신기방기 거품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한 실험들을 각자가 준비해서 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2: 자신 있어요?
5: 제 아이템은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1등합니다. 정말. 제가 1등합니다. 제가 1등.
2: 동정이 자신 있어요?
4: 그럼요. 제가 또 과학돌 아니니까. 비눗방울은 과학적인 거라서 네, 제가 1등 할 거예요.
5: 과학적이라고 1등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2: 그렇죠.
5: 알겠죠?
2: 이거는
5: 재밌고 이래야 돼요. 그렇죠. 유익해야죠.
2: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사러 가야 되니까
4: 맞아요, 바로 가야죠.
2: 가보시죠.
4: 갑시다.
0: 갑시다.
5: 네,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나요? 아, 일단 또 훌라후프를 사고 실체했다. 나 이 시라고 이거를 비눗방울로 묻히고 날리면은 날아가면서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또 사고요. 저는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으면 좀 윤기가 나서
2: 색깔이 컬러풀한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살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 있으니까 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
0: 그 비눗방울이 잘 만들어지려면은 계면활성제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티지가 안 써있는 거. 15%. 계면활성제 비율이 제일 높은 15%짜리로 사겠습니다. 저는 드라이아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장갑을 해야 됩니다.
2: 어우, 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
5: 아이고.
0: 네, 태호 형. 무겁게 싸웠는데 제가 1등 할 것 같아서 미리 미안하네요.
2: 무슨 소리야 또. 형은 진짜 오늘 진짜 자신 있거든.
0: 아 진짜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2: 세븐스타 큐! 네! 세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각자 이제 컨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이용해서 모든 이쁜 그런 알록달록한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영종이.
4: 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늘 판타스틱한 느낌으로 마술사 느낌으로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 건데.
2: 마술사.
4: 그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이언스타 큐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움 속에는 과학의 원리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이제 건이.
5: 저는요,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2: 엄청
5: 진짜
2: 크게?
5: 진짜 엄청 크게.
2: 아, 이제.
5: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 안에서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정도로.
2: 이제 크기로 승부를 네. 하겠다.
5: 그리고 형은 컨셉이 뭐라 그랬죠?
2: 형은 이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5: 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싫어한다고. 집안 살림을 이렇게 막 그냥 흐트러트려주면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혼나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전 엄청 크게 만들 겁니다. 큰 게 무조건 좋아요. 그쵸?
2: 좋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5: 네.
2: 뭐, 딱 보기에는 제가 우승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오케이.
5: 제가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좀 물려서 넣겠습니다.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이야, 느낌이야.
1: 물을 안 넣었다.
5: 물 얼마 정도 넣어요? 많이 넣어요?
2: 글쎄.
5: 어쩐지 거품이 안 난다 했네.
2: 이거는 자기만의 비법이지.

0: 제가 아무도 모르게 샀던 무언가를 지금 투척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만 샀던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글리세린이 왜 필요하냐면은, 글리세린을 글리세린을 세제에다 넣게 되면은 점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액체가 더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터지지 않고 튼튼한 비눗방울 완성이 됩니다.
1: 성공했어, 봐봐.
0: 비눗방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물과 같은 액체는 최대한 작고 동그랗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이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서로 뭉치려는 힘, 즉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미세히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다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런데 비누나 합성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물방울은 금방 터지지만 비눗방울은 크고 다 안 터지게 되는 거죠. 또 비눗물에 글리세린이나 물엿을 넣으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크고 튼튼한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게 제가 또 만든 그 황금 비율, 물 6컵, 주방세제 4컵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1컵, 마지막으로 물엿 1컵을 넣어줍니다.
0: 6대 4대 1대 1인가요?
1: 6대 4대 1대 1. 이게 바로 비눗물의 황금 비율입니다.
0: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준비한 기장의 물이 바로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 물을 넣으면은 연기가 갑자기 확 나올 거예요. 야, 매지컬. 오, 됐다, 됐다. 나도 됐다. 오케이.
1: 오, 대박.
2: 뿅. 엄마야, 안 되네.
0: 아, 이런 식으로.
1: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진짜 실전 준비됐나요?
0: 네.
1: 배틀 준비됐어요?
2: 네.
1: 그러면은 자, 다시 우리 세팅을 하고 이제 진짜 배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기대해 주시죠.
0: 사이언스타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타 큐의 과학돌 영준입니다. 저는 단순한 비눗방울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아주 쑥쑥 들어가 있는 과학 버블 매직쇼 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비눗방울을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움직일 수 없을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을까? 근데 손에 대면 터져버리잖아요.
1: 그치? 비눗방울인데 움직이다 터지지 않을까?
0: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1: 아, 정전기?
0: 이게 에보나이트 막대인데.
2: 이게 뭐죠?
0: 이런 털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다가 막대를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생겨요. 네. 일단은 이렇게 비눗물로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건이는 네. 신어주면은 여기 비눗방울을 하나 크게.
1: 오, 바로 만들었는데?
0: 좀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1: 오,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되게 대충 하는
3: 거 최대한 크게.
0: 이거 대충 하겠습니다.
1: 오!
0: 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1: 그만해. 그때.
0: 그만해.
1: 그때.
0: 한번 차이가
1: 크다고. 네. 해보세요.
2: 안 되는데 뭐지?
0: 어? 약간 끌려오는 것 같은데?
1: 어디가
2: 어디가 안 되는데?
1: 어디가?
0: 아, 뭐야, 지금 가만히 있죠?
1: 네. 아,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죠?
2: 이게 더 밀리게.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1: 이게 더.
2: 이게 더 밀렸어, 밀렸어.
1: 엄청 빨리 해야 돼.
0: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1: 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0: 오!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이거 되잖아요.
2: 오, 된다.
1: 어, 이거 끌려고 해야 빨리 하면 될 것 같아, 빨리. 아~ 빨리 해, 빨리.

0: 에보나이트 막대를 옷에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해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비눗방울에 가까이 두면 막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눗방울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1: 두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2: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비상의 무기였죠.
1: 드라이아이스.
2: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드라이아이스 계란 만들기.
1: 드라이아이스 계란이요?
2: 네. 자, 일반 가정집에 이런 컵 다들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1: 그렇죠.
2: 컵을 열고 이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슉 나오죠.
1: 가습기 같아, 가습기. 소화기 같아요, 소화기.
2: 호스의 끝에 비눗방울 용액을 묻혀서.
1: 오!
3: 우와!
1: 오!
3: 우와!
1: 오!
3: 우와!
2: 뭔가 알 낳는 것 같지 않아요?
1: 우와!
2: 그리고 딱 위에 떨어지면.
1: 우와! 우와! 대박!
2: 특이하죠?
3: 대박!
1: 탱탱볼! 탱탱볼 같았어.
4: 탱탱볼 같았어, 진짜 방금.
2: 위에다가 그 탱탱볼처럼 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2: 대박.
1: 이거는 인정. 오케이.
2: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됐다.
1: 대박!
3: 투, 원.
1: 와. 우와. 우와. 우와. 안 떨어져, 심지어.
3: 우와. 그치. 말도 안 돼.
2: 물감을 좀 풀게요.

0: 이제 기다립시다.
1: 어? 점점 부풀어 와.
2: 이제 안 터지게 하면 돼. 얘 숨도쉬면 안 돼요.
1: 어? 아까 그거
0: 몰라,
1: 아까 그거
0: 몰라.
1: 그거네. 오! 대박! 우와! 우와!
0: 우와! 와, 이렇게 됐어.
1: 우와!
0: 와, 이렇게 됐어.
1: 우와! 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0: 사연스타 큐! 태우의 버블 버블 거품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일단은 아버지 그 네, 배드민턴 채인데 아까 한번 해보면서 목을 네, 목을 휘었는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3, 2, 1.
1: 우와, 우와,
0: 우와. 멋있죠? 어때요?
2: 아니요?
0: 멋있지 않아요?
3: 안 멋있어요.
0: 자, 이번에는 고기! 고기 굽다 말고.
2: 네. 이걸 만들어요.
0: 예. 아.
2: 이야. 와. 배드민턴처럼 똑같은.
0: 그게 조금 더 많잖아. 뭐 어때? 멋있지?
2: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0: 네, 그렇죠. 두 분 빨대를 잡으시고 네. 제가 먼저 불 테니까 네. 만들어지는 그 비눗방울 안에다가 거니가 살짝 쏙 넣어서 또 비눗방울을 붑니다.
2: 네.
0: 그다음에
2: 그 안에 제가
0: 은지가 또 비눗방울을 붑니다.
2: 네, 저희 이거 많이 봤어요. 네.
1: 저희도 그 전에 묻혀놔야 되잖아요.
0: 네, 묻혀야죠, 그래서. 묻혀야죠. 살살 넣고 살살 넣고 살살 빼야 돼요.

0: 이번엔 두 분이 또 도와줘야 돼요. 피리 불 줄 알아요?
1: 피리요? 그럼요.
0: 그럼 피리 부는 그런 소년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실험은 이렇게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서 페트병에 잘린 부분을 이렇게 얇은 천으로 쌉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막아요. 간단하죠? 아까 피리 불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뱀을? 네. 여러분께서 뱀을
2: 굴리는 거예요. 저는 뱀을 만들어요.
0: 네. 자, 이렇게 천에다가 잉크를 조금씩.
1: 막 빨간색.
0: 자, 빨간색 잉크 나왔고. 이 다음에 비눗물에 묻힙니다. 자. 피로 불어주세요. 자, 네. 준비. 하나, 둘, 셋.

0: 대박, 어, 대박이다.
1: 와, 진짜 길게.
2: 우와.
3: 짠!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박수!
1: 박수!
3: 제작진분들 투표해주세요. 건희의 대형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이거를 한방 해보겠습니다.
3: 오,
0: 아직 안, 아직 안,
2: 이게
0: 제가 안 해도 알아서 바람이 해주네요.
2: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1: 와, 근데 되겠다.

0: 이래가지고 뭐 오늘 안에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네, 아. 뭐 이렇게 해서는 꼴찌 확정 아닌가요?
0: 그니까 이렇게 해서
2: 아니에요.
1: 첫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막막하면은
2: 바람에 안 부는 곳 없나요?
0: 그치. 바람에 안 부는 곳을 찾으려면은 체육관에 들어갔어야죠.
3: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2: 대여 오와! 대여 오와!
3: 그래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2: 오와!
0: 오와!
2: 성공했어요.
0: 오, 성공! 네.
1: 저희가 네.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아지트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왔어요.
0: 진작에 여기서
1: 하지. 그니까요. 아, 그랬어요. 대형 최고자 하나
0: 네, 잡아냈습니다. 언제 이걸 또 준비했어요?
2: 형을 위해서 준비했죠.
1: 또 아, 바로 이제 할까요?
2: 네. 바로 해보죠.
1: 네, 형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3: 조심조심.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네.
1: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네. 앞에다 놓고
0: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1: 네 당연하죠. 아래 바로 잡고 이렇게 하나
0: 잠시만요.
1: 네 바로바로 이제 바로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2: 쇼잉
1: 쇼잉 다시 할게요. 좀 푹 당겨주세요.
2: 네
1: 크게 네. 네. 하나 둘 셋
3: 그렇죠?
1: 된 거예요?
3: 그죠?
1: 아까처럼 앉아주세요. 이렇게 진짜 제 분신이에요, 형은. 알겠죠?
2: 알겠어.
1: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2: 오! 오! 우와!

0: 제가 제일 컸고요.
1: 넌 이동이 많았어요. 공원에서
2: 너무 힘들었어.
0: 제 이름 곽건이에요, 곽건.
3: 돈도 안 들고.
1: 제일 그 서프라이즈가 컸던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0: 대신 너무
1: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2: 바로 판단 아이스.

0: 자, 이제 결과가 공개됩니다.
1: 됐다.
2: 이렇게 잡아도 안
1: 돼요? 아, 이거 좀.
3: 짠!
2: 이건 대박, 어, 대박이다.
3: 죽고 있는 모양이네요. 와, 진짜 길게.
2: 우와.
1: 오! 오!
3: 우와!
1: 우와!
0: 우와!
1: 우와!
0: 결과가 공개됩니다.
4: 제가 원래 승관.
1: 어? 왜요? 왔어!
0: 우와, 3대 3대 4로 권이 우승!
4: 감사합니다.
5: 네, 싸였다. 큐!
1: 큐!
5: 큐!
4: 어, 왜, 객체 여기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
1: 아, 맞아.
4: 여기서 형은 저 도우니까 이렇게 잡아, 부채질. 자, 하겠습니다. 싸였다. 큐!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비눗방울쇼 1등을 해서 이렇게 단독 클로징 샷을 땄는데요. 이게 아래 있는 주소에 가서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댓글하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싸였다. 큐 박건이니까요.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박건만 있습니다, 박건.
0: 채우도 기억해주시고요. 엄지도 기억해주세요.
4: 지금까지 싸였다. 큐였습니다. 안녕!
1: 안녕!
0: 안녕!
6: 물 얼마 정도 넣어요? 많이 넣어요?
0: 글쎄.
6: 그러면은 물을 잠시만 써도 되겠죠?
0: 야, 니네 왜 내가 가져온 물 다, 니네가 써? 나 아직 물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태호 형이 가져올 줄 알고.
6: 맞아요. 가져올 줄 알았어.
0: 아, 어차피 저기 지금 생년대, 생년대 있잖아요.
7: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8: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9: 잠깐만.
7: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아, 답답해.
8: 안 돼.
7: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8: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7: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8: 여기 재밌겠는데?
7: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9: 토끼야, 추워?
7: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제가요입니다.
1: 친구야?
0: 아니,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같은 반.
2: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 하자.
3: 그래.

0: 들키잖아. 아오, 야, 이제 다 숨었니? 어? 아니? 왜 자꾸 나 따라다녀?
1: 너 따라온 거 아닌데?
0: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1: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1: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오늘 너무 춥다. 가자.
2: 같이 갈래? 가자.
0: 교수님, 저희 왔습니다.
3: 어, 어서 와라 어린이들.
2: 핫초코 4장부터 기차일시야.
3: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2: 감사합니다, 출수님.
3: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1: 하나도 안 추운데?
3: 어?
1: 그거 내 거지?

0: 너 진짜 빨리 마신다. 그니까 너 배고팠어?
1: 자, 추운데 이거라도

0: 내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1: 어떡해. 뜨거워?
0: 아니, 뜨겁진 않은데.
2: 아, 내가 물수건 가져올게.
1: 미안.
3: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1: 우리 이제 가자.
4: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2: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4: 그래. 그럼 내일 봐. 안녕. 안녕.
3: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0: 아, 네, 이거 먼저 버리고요. 으아.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 이상하지. 툭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2: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근데 그때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혹시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2: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3: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4: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어? 밥 없어!
1: 싫어, 배고파요.
0: 미안해!
2: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3: 고영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그렇구나.
3: 그것도 모르고.
2: 다행히 가영이는 부모님과 분리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3: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경찰서 덕분이야.
5: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2: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3: 우리도요?
2: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3: 동생이랑 싸우다
2: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3: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2: 바로 그거지.
6: 안녕하세요.

0: DJ 동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엄마, 몸과 마음을 엄마.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1: 얘들아! 가영아! 가영아!
0: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예. 예.
2: 정답! 우리 좀 쉬자.
3: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4: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축제관 공개!
1: 우와, 걷기 좋겠다.
2: 그러게, 부러워.
3: 토토께께, 이번엔 무슨 일이야? 어디로 출동해야 해?
2: 이번엔 동화나라로 출동해야 돼.
3: 동화나라?
1: 어, 이것 봐.
3: 자, 이거
4: 동화나라 포크댄스 축제에 곰끼를 초대합니다.
3: 우와! 야하! 포크댄스 축제라니! 이 곰끼의 댄스 실력을 뽐낼 기회로구만!
1: 얼른 가봐, 곰끼! 다들 기다리겠다!
3: 좋았어! 동화나라를 향해 출발!

0: 동화 속 친구들이잖아.
1: 어, 곰끼.
2: 어머, 곰끼다.
3: 안녕.
0: 어, 안녕 안녕.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3: 그럼 모두 모였으니 포크 댄스를 쳐볼까요? 둘씩 짝을 지읍시다.
4: 우리 둘이 짝.
5: 우리 둘이 짝.
6: 이렇게 짝.
0: 우리 둘도. 어? 어? 이럴 수가. 나만 짝이 없잖아.
2: 저런. 홀수라서 그래.
0: 홀수?
7: 응. 홀수가 아니라 짝수면 짝이 맞을 텐데.
2: 맞아. 아, 짝수가 뭐냐 하면.

0: 6, 8, 10처럼 둘씩 짝지을 수 있는 수가 짝수.
1: 1, 3, 5, 7, 9처럼 둘씩 짝지었을 때 하나가 남는 수가 홀수. 이게 홀수?
0: 이건 짝수.
2: 아하, 그렇군. 우리는 1, 2, 3, 4, 5, 6, 7 모두 7명. 둘씩 묶으면 한 명이 남는 홀수.
3: 팅커벨도 데려올걸. 그럼 짝수가 되는데.
2: 제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짝수가 되죠. 그럼 모두 다 같이 신나게 포크댄스를 출 수 있다고요.
4: 그럼 빨리 짝꿍을 찾아오거라, 곰끼.
3: 곰끼?
5: 파이팅!
2: 좋았어. 곰끼! 얍! 하이차! 여기가 어디지?
6: 도와줘요!
2: 아니, 그대는 라푼젤!
6: 마녀 때문에 여기 갇혔어. 구해줘!
2: 알았어!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기다란걸 내려줘!
6: 응? 내 머리카락. 얍! 이걸 잡고 올라와!
2: 얍! 얍! 아, 이보다 더 긴 거 없어!
6: 더 긴 거? 아! 내 리본! 얍!
2: 에잉! 이건 머리카락보다 더 짧잖아! 이보다 더 긴 거!
6: 그래? 그렇다면, 아! 이거?
2: 얍! 오! 그렇지!
7: 시작점을 기준으로 밧줄이 가장 길고 리본이 가장 짧고 머리카락은 리본보다 길고 밧줄보다 짧아!
2: 그러니 가장 긴 밧줄을 타고 올라가겠어.
6: 곰끼 고마워. 덕분에 나 포크댄스 축제에 갈 수 있겠어.
2: 진짜? 아이, 그럼 나랑 같이.
6: 오셨다 왕자님.
8: 라푼젤, 어서 포크댄스 축제에 갑시다.
6: 좋아요. 곰끼, 고마워. 안녕.
2: 괜찮아. 다른 짝을 찾으면 되지. 난 괜찮아. 이번엔 반드시 내 짝을.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 너인 헨젤과 그레텔 안녕.
9: 곰끼 안녕. 곰끼도 가져줄까?
10: 잠깐. 누가 함부로 내 과자 먹으래?
9: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2: 그래 마녀, 아이들은 보내줘.
10: 그럼 내가 내는 숙제를 잘하면 보내주지. 자, 여기 이 안에 과자들을 세 종류로 나누도록. 실패하면 너희 모두 초코 과자로 만들어 버릴 테다.
2: 과자를 세 종류로 나누려면. 뭐야? 과자의 종류가 세 종류야!
9: 맞아! 별 모양, 하트 모양,
2: 반달 모양! 자, 그럼

0: 과자를 모양대로 나눠볼까?
1: 그래.
2: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1: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끼리.
0: 반달 모양은 반달 모양끼리. 차하! 어떠냐, 마녀? 우리들의 실력에! 하이파이! 예! 예! 제법인데? 좋아! 가봐! 예스! 땡큐! 헨젤과 그리텔, 이따가 나랑 같이 포크 댄스 축제 같이 가지 않을래?
3: 아, 우린 집에 가야 돼. 공기, 안녕.
0: 어, 안녕!
4: 나랑 갈래? 포크 댄스?
0: 아, 아, 안 들리죠? 아, 못 들었어요!
4: 어? 아, 나랑 가자! 아, 공기!
0: 아, 하마터면 무서운 마녀랑 짝꿍할 뻔했네.
4: 아, 도와주세요!
5: 도망가도 소용없어! 어서 똥 내놔!
0: 아, 무슨 일입니까?
4: 아니, 이 호랑이가 떡을 줘도 줘도 자꾸 또 달라잖아.
5: 그럼 어떡해? 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0: 아이, 호랑이! 너희 아이들이 몇 마리인데?
5: 자!
0: 많긴 많네! 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5: 사실 모두 몇 마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0: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세어보자! 10씩 묶어세기를 하는 거야. 10, 10, 10이 두 개면 20, 그리고 2. 새끼 호랑이는 모두 22, 22마리! 그러니까 떡도 22개 필요해. 맞지?
5: 아니지.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난 6개 먹을 건데.
0: 그럼 22 그리고 23, 24, 25, 26, 27, 28. 22 더하기 6은 28. 28개. 아주머니, 깔끔하게 떡 28개 딱 주고 끝내시죠.
4: 안 돼!
5: 왜요?
4: 공기 오기 전에 내가 너한테 떡 4개를 줬으니까 28개에서 4개는 빼야지.
0: 아, 그럼 떡 28개에서 4개를 빼면 28 빼기 4는 24, 24개!
4: 자, 여기 떡 24개!
5: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0: 잘가! 잘가! 아주머니, 가실까요?
4: 에이? 가다니 어딜?
0: 저와 함께 포크댄스 추러요.
4: 포크댄스?

0: 잘 알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1: No! Good!

0: 뻥뻥뻥기
1: 우에봐
0: 우주 최고의 왕기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반죽 괴물.
1: 오늘은 다 함께 스페셜 요리를 해볼 거예요. 바로 밀가루 반죽으로요.

0: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아마 난 버려질 거야.
1: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2: 로비카다피!
1: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3: 아, 놀이터.
1: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4: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2: 어디 도망쳐!

0: 이게 뭐야?
1: 교실이 온통 반죽투성이잖아.
2: 준이, 정신 차려 준이.
1: 이게 어떻게?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2: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 유치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0: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아, 뜨거워.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 그대에게 재롱이나 비우는 신세랍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유치원 녀석들로부터 저를 받아주세요. 대왕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

0: 적이지 않을 거예요.
1: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잖아!
2: 케이크맨! 어? 빨리 우리 좀 도와줘!
1: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어?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1: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1: 모두 어? 숨을 참아!
2: 뭐?
1: 물대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4: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5: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5: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1: 어?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4: 나간다고?
1: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달싹 못할 텐데.
5: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2: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1: 케이크맨인데.
2: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1: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2: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1: 준이,
4: 어서 미끄러져야 해.
2: 이쪽이야.
0: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6: 성공이에요.
0: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2: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1: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6: 어?
1: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똑같은 모습 너희들은 내가 실증날 거야.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힘센 케이크맨.
1: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4: 반짝이는

0: 그새 또 먹어. 내가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3: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4: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3: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4: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다는 얘기야?
5: 쟤들 또 시작이다.
4: 맛을 네가 아냐?
3: 네가 볶음 맛을 알아?
4: 그만 좀 해!
5: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3: 놀고 있다고?
4: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0: 네.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4: 누가 할 소리?
6: 다들 왜 싸우는 거지?
0: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0: 모두의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우리에겐 필요해 모두의 대장.
1: 대장?
0: 모두를 이끌어준.
1: 아니.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0: 어?
1: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어?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3: 까이,
2: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맨.
1: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1: 너도?
2: 나도.
1: 아, 군타.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1: 핀핀. 어, 아니. 왜? 군타?
4: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야,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5: 아니, 아니.
4: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5: 아니, 아니.
4: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5: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1: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고.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1: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1: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1: 그래!
3: 네.
1: 왜 내 침대에서.
4: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1: 좋다, 핀! 잠깐!
4: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12이야.
0: 어? 준이! 준이 어디 갔어?
1: 왜?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4: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 말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1: 가자!
2: 군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4: 뭐? 계획?
2: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4: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군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4: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4: 이제부터 강호야.
0: 얘들아, 잠깐.
6: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그만해!
6: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3: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0: 알았다, 캐.
3: 아이쿠, 미안.
7: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0: 몰랐어. 다음 계획은...
8: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분타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0: 아이 시끄러워.
2: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토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도
9: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5: 더 이상은 못 참아.

0: 여러분, 초코 수행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누어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그럼 대장이 없어도

0: 미연의 케이크맨.
1: 미연. 촛불.
2: 촛불? 촛불을 찾나 봐. 여기.
1: 다시 친해진 우리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4: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3: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4: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5: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4: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5: 그런 말 안 했어요.
4: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5: 아니, 아니에요.
4: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하,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5: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4: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3: 그래서요?
4: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6: 여보.
4: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아빠 곰이 말했어. 아이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5: 그만 싸워요.
4: 그리고는 갑자기 빵!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풍풀을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5: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4: 엄마 곰이 말했어.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5: 오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4: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얼음 속에 갇힌 내시 가족. 왜 이렇게 춥지? 강이 얼어붙고 있잖아. 지금은 한여름인데 어떡하면 좋지?
1: 슈퍼이스 도니가 도와줄게요. 나와라, 만들기 전문가 도니. 슈퍼 공구 당장! 얼음 불도저 액션! 그대로 계세요. 으라차차! 멋진 보트네요. 자, 타세요.
2: 고마워.
3: 슈퍼이스 최고!
1: 천만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4: 도니, 여기야. 도와줘. 얼음 속에 갇혔어.
1: 지금 갈게.
5: 오, 슈퍼인스 도니가 오다니. 다행이다. 어서 날 구해줘.
1: 우와, 너 정말 크구나. 최선을 다해볼게. 얼음 불도저 액션!

0: 미안해 도니.
1: 호기 마침 잘 왔어.
0: 구조대장 아리도 같이 왔지. 구중 루프 액션.
1: 아,
0: 같이 밖으로 꺼내자.
2: 좋았어. 맥스의 견인팔 발사.
3: 오, 우와.
4: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덕분에 살았어.
0: 천만에.
1: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갑자기 강이 얼어붙어서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는데.
5: 아마 우주폭풍 때문일 거야.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6: 이쪽도 좀 와줘. 도와줘야 할 친구가 있어, 여기.
5: 갈롬이잖아.
0: 내시들이야.
1: 얼음 밑에 갇혀있네.
6: 아기 내시들한테 템스강을 보여주러 왔어. 런던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첫 나들이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
0: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구조용 드릴 액션!
1: 먼저 아기 내시들부터 밖으로 꺼내자.
4: 좋았어. 이제 엄마 내시만 남았구나.
5: 어? 어? 구멍이
0: 벌써 다시 얼어붙었잖아.
1: 우리 힘을 동시에 전부 쏟아부어보자.
0: 좋았어. 가자.
5: 강철 주먹 준비. 그리고 호기
1: 도니의 슈퍼 고무 상자! 자, 간다!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오! 강물이 또 얼어붙었잖아!
6: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0: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5: 얼음이 어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강물이 다시 얼어붙어.
2: 구멍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커다란 구멍을 한 번에 바로 뚫어주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1: 아, 골든보이의 거대한 주먹을 이용하면 얼음을 한 번에 깰 수 있지 않을까?
0: 골든보이를 부르자고? 하지만 골든보이는 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내 슈퍼 기념사진 앨범을 쓰면 찾을 수 있지. 안녕, 난 스냅이야. 여행이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슈퍼윙스지.
7: 안녕, 스냅.
6: 근데 네 슈퍼 기념사진 앨범으로 골든보이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야?
0: 여기 이거 봐. 짜잔.
2: 이건 고대 이집트와 이어져 있는 포털이잖아.
0: 맞아. 이 사진으로 내가 과거의 골든보이를 불러낼게. 그러니까 너희는 골든보이를 속여서 여섯 개의 주먹을 쓰게 만들 방법만 찾으면 돼. 하이야. 우와.
5: 안돼. 우릴 공격하려고 해.
8: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졌나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행운을 빌어. 아이고, 이 얼음은 뭐지? 여긴 어디야? 어?
0: 완전 웃기게 미끄러졌네.
8: 예, 네가 감히 날 비웃었다 이거지.
0: 넌 날 절대 못 잡을걸. 얼음이나 조심해.
8: 도망치지 마. 넌 내 손바닥 아니라고.
0: 거기 섀도우 스피드.
8: 어?
0: 이걸 어쩌나? 이제 꼼짝도 못하겠지?
8: 거기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그래!
1: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8: 야, 계속 공

0: 혼자가 아니라고.
1: 셋이라 이거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더 큰 주먹을 쓰면 되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0: 맥스, 이제 네 차례야.
1: 어? 준비됐지? 간다.
2: 너무 어지러워.
0: 골든보이가 제어력을 잃었어.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한 번 더. 이제 주먹을 놓자. 지금이야.
1: 내 주먹에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해. 다크 골든 타이탄!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합쳐도 날 이길 순 없다고. 이 거대한 괴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오지 마!
0: 안녕, 골든보이. 사진 멋지게 찍어줄게. 어우, 이런! 엄마 내시가 빨려 들어갔잖아!
1: 너 그 카메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0: 어? 웃어봐!
1: 도망쳐야겠다!
0: 야호!
3: 네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내시 가족을 구했어.
4: 너랑 아기 내시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5: 도니 말이 맞아, 칼럼. 네 도움이 컸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맥스, 준비됐지?
6: 물론이지.

0: 여기 받아.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고마워. 우와, 런던에 놀러 온 내시 가족이잖아.
2: 우와. 우와.
1: 좋았어. 이제 나들이를 즐길 수 있겠다. 야호.
0: 다음은 어디로 갈까, 맥스?
3: 파리는 어때?
4: 좋았어. 따뜻한 빵 먹으러 파리로 가자.
5: 안녕. 고마워. 달라이 슈퍼윙.
0: 스냅의 신기한 카메라.
4: 에펠탑을 같이 찍으면 최고로 멋진 조합이 되겠지?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3: 얘들아, 스냅이 방금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
0: 우와, 빵 진짜 맛있겠다. 스냅은 벌써 파리에 도착했나 봐.
4: 11시에 스냅이랑 니코네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지각하는 거 아니겠지?
3: 걱정 마, 금방 도착할 거야. 꽉 잡아.
4: 에펠탑 모양 빵이랑 같이 찍으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올 텐데.
6: 11시에 에펠탑 모양 빵 나올 거야.

0: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고마워. 위스티티. 좋은데? 마음에 쏙 들어. 역시 난 사진을 잘 찍는다니까. 어? 이게 뭐지?
2: 골든 주먹! 카메라를 가져와!
1: 골든 보이? 이게 무슨 일이야?
2: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본대를 보여줘!
1: 이봐 골든보이, 여기 좀 봐. 어우 이런, 미안해 새들아. 금방 꺼내줄게.
2: 이리 와 골든 주먹. 가자. 원피둘기야, 저리 비켜. 어?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에이, 절대 놓칠 수 없어! 골든 주먹 스냅을 찾아와! 어디 숨었니?
1: 자, 조금만 더...
2: 찾았다! 잡아!
1: 뭐야?
2: 숨바꼭질은 끝났어, 스냅! 이제 이 카메라는 내 거야! 사진 찍게 웃어봐.
1: 안 돼! 골든보이, 곧 슈퍼윙스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2: 바로 그게 내가 딱 바라던 바거든. 오, 마침 오네.
3: 갖고 온 빵 냄새.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근데 스냅은 어딨지?
4: 아마 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있나 본데.
5: 그럼 일단 빵부터 고르자. 메뉴판 좀 볼까? 신난다!
1: 얘들아, 도와줘!
6: 어? 스냅!
1: 조심해! 뒤를 봐!
6: 어?
3: 맥스!
5: 사라졌잖아!
3: 아니, 저기 좀 봐! 골든보이야!
2: 좋았어. 네 차례야, 호기. 도망쳐도 소용없어, 슈퍼윙스. 사진이나 찍자고.
0: 스냅, 네 에펠탑방 가져왔어.
1: 니코, 여기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3: 뭐야, 스냅?
2: 호기에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인 거야?
3: 에펠탑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2: 안녕, 이쪽이야, 얘들아.
0: 야, 나와! 어서 나와, 스냅!
1: 고마워, 니코.
3: 저기!
1: 에펠탑이 사라졌잖아. 니코, 난 이만 호기랑 아리를 도와주러 갈게.
3: 기다려, 스냅. 나도 같이 갈래. 다녀와도 되죠, 엄마? 저도 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7: 물론이지. 대신 위험할 일 없게 슈퍼잉스랑 꼭 같이 다니렴.
0: 네, 엄마. 어서 가자, 스냅.
1: 꽉 잡아.
3: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2: 좀 찍혀라! 으이, 너 진짜 성가시구나!
1: 구지용 루프 흡착컵 액션!
5: 어? 뭐야? 내 루프가...
2: 너도 사진 한 장 찍히고 싶어? 나한테 맡겨! 자, 치즈!
3: 조심해, 아니!
1: 골든보이!
5: 이제 그만 좀 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2: 내가 해냈어! 성공이야! 드디어 슈퍼윙스를 없앴어! 영원히! 우후! 좋았어! 이제 다음 슈퍼윙스 멤버를 수집해야지!
1: 골든보이! 내 친구들을 놔줘! 당장!
3: 에펠탑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

0: 그새 운 좋게 빠져나왔나 보네. 뭐 상관없어. 더 멋진 사진으로 남겨줄게.
1: 모션캡 발사!
0: 어?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1: 이제 사진을 찾으러 가자! 됐다!
0: 내 사진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가라!
2: 어, 조심해, 스냅!
1: 드디어 사진에서 빠져나왔구나. 휴,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왜 돌아온 거야? 말도 안 돼. 골든 주먹, 다시 공격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에이차!
2: 호기 쉣!

0: 슈퍼윙스!
1: 제법인데? 그럼 이건 어때?
2: 으아! 도와줘 얘들아!
3: 구제용도품 흑색업 액션!
1: 고마워 아리. 예, 인정. 꽤하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어? 사진을 다 써버렸잖아.
3: 이제 카메라를 찾으러 가자.
1: 안돼.
3: 스냅 받아.
4: 여기야 골든보이 미스티티.
1: 이 골든보이님을 사진에 가둬. 꺼내줘 지금 당장.
2: 우와 골든보이.
4: 미안하지만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나은데.
3: 나도 같은 생각이야.
5: 얘들아 이제 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4: 에펠탑은 샹드마르스 공원 앞으로. 보트는 다시 센강으로. 개선문은 샹젤리제 거리로.
3: 야호! 우리가 해냈어!
4: 파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3: 천만의 니코, 우리가 더 고맙지.
4: 그래 맞아. 날 사진에서 꺼내줬고 도시를 되돌리는 것도 도와줬잖아.
2: 니코, 네 용기가 이 도시를 지켜낸 거야.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었어. 그래서 보답으로 선물을 주려고. 맥스, 부탁해.
1: 알았어.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우와, 이건 에펠탑 피규어잖아. 멋지다.
0: 너만 믿을게, 니코. 앞으로도 파리를 잘 부탁해.
2: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응.
1: 네 에펠탑 방 준비해놨어.
3: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2: 진짜 최고다! 빨리 먹고 싶어.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

0: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낮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전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0: 가족 음악대.
1: 파파 엄마 아빠가 다락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엄마랑 아빠가 다락에서 이 상자를 찾았단다.
0: 오!
2: 여기 뭐가 들었을 것 같니?
0: 몰라요.
3: 여긴 악기들이 들어있단다.
0: 오!
2: 이런 먼지가 꽤 쌓였군. 와!
3: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켰던 바이올린이야.
0: 엄마가요? 지금 한번 연주해주세요.
3: 너무 오랫동안 해보질 않아서.
0: 얼른요, 엄마. 연주해주세요.
3: 잘 될지 모르겠구나.
2: 잘하는데?
0: 엄마, 저도 해볼래요.
3: 이렇게 잡는 거야?
0: 네, 알았어요.
1: 저런, 바이올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잡는 거야, 조지.
1: 조지가 내는 소리 또한 이상했어요.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2: 페파, 이 북을 쳐볼래? 이건 쉬울 거야.
0: 네, 아빠.
1: 북소리는 그럴듯하죠? 페파는 신나게 북을 쳤습니다.
3: 잘하는구나.
2: 그래, 소리가 제법 나는군.
3: 당신이 연주하던 아코디언도 있네요.
2: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곡을 연주했었지.
3: 네, 맞아요. 이 곡 기억나요.
1: 조지도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2: 해보고 싶다고?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운데.
0: 조지, 아코디언 연주

0: 어려워. 아코디언 연주는 북치는 것만큼 어려워.
1: 알았다, 해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하기에 조지는 너무 어립니다.
0: 아빠, 상자 속에 다른 악기는 없어요?
1: 불나팔이 있구나.
0: 불어볼래요!
1: 그건 아주 세게 불어야 해.
2: 불나팔은 소리가 안 났어요.
0: 소리가 안 나요!
3: 예전엔 불 수 있었는데.
2: 엄마가 불어도 소리는 안 났죠.
1: 내가 불어볼게. 나처럼 힘이 센 어른은 불 수 있을 거야.
2: 역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1: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부는 건 불가능해.
3: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되잖아요. 당신 솜씨는 최고예요.
1: 그래, 내가 아코디언 연주는 좀 하지. 내 자랑 같아 뭐하지만.
3: 난 바이올린을 연주할게요.
0: 그럼 전 북을 칠게요.
2: 엄마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빠는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팔판은 북을 쳤죠. 그런데 조지가 연주할 악기가 없네요. 조지가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0: 엄마도 뿔나팔을 못 불고 아빠도 뿔나팔을 못 불고 그리고 나도 불지 못했는데 조지가 불었어요.

0: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1: 파파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2: 와,
1: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2: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3: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2: 어떻게요?
3: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2: 제 혀보다 더 길어요?
3: 그럼 길지. 나비 혀는 베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2: 와.
3: 나비가 우리 베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2: 난 꽃이 아니야. 나는 페파야. 진짜 진짜 예쁘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어.
1: 페파는 나비 흉내를 냈습니다.
2: 난 예쁜 나비야.
1: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2: 조지, 나비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해. 생각났다, 조지. 넌 꿈틀꿈틀 벌레 해. 나 봐라, 난 나비다.
1: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3: 조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2: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0: 그래, 페파. 아주 예쁜 나비 같구나.
1: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0: 우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1: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0: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0: 아,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1: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0: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1: 개구린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0: 개구린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1: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0: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1: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거야.
0: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1: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 내자. 나는 나는 개구리. 나는 나는 개구리.
2: 개구리들이 큰 진흙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페파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1: 아!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0: 해파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1: 이게 뭐지?
0: 파파가 옛날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엄마 아빠 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이제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0: 파파는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1: 아하!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0: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2: 어서 오너라, 페파, 조지.
1: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1: 난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페파 엄마.
1: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파 아빠예요. 조지.
2: 페파 아빠도 안녕하세요.
1: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0: 팔파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1: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라고.

0: 잘 가요, 페퍼 엄마, 페퍼 아빠.
1: 안녕히 계세요.
2: 페퍼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퍼. 어서 오너라, 조지.
1: 전 페퍼가 아니에요.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페퍼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3: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퍼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1: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0: 아이스크림 먹자.
1: 아이스크림이다.
0: 페퍼,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곧 벗고 먹어.
1: 난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0: 그러세요?
1: 네.
0: 그럼 예쁜 페퍼랑 조지는 어디 있어요?
1: 우리도 몰라요.
0: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퍼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1: 우리 여기 있어요.
0: 페퍼? 조지, 여기 있었구나.
1: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3: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0: 신발.
1: 밖에서 놀던 페퍼랑 조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2: 페퍼, 네 신발은 어디 있니?
0: 잃어버렸어요.
3: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0: 네.
1: 모두 페퍼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페퍼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엔 없죠.
3: 없네.
1: 페퍼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2: 없네.
1: 페퍼와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2: 아무리 찾아봐도 페퍼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1: 페퍼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0: 이제 난 뭘 신고 다니지?
3: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0: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3: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0: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1: 페퍼랑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우리 페퍼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0: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퍼.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0: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이런 거 말이지?
0: 우와. 새 신발이다.
1: 조지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2: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0: 아빠,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2: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0: 엄마, 제 새 신발 예뻐요?
3: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0: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1: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0: 전 새 신발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1: 목욕을 할 때도 파파는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페퍼는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페퍼는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3: 페퍼? 그래도 잘 땐 신발을 벗어야지.
0: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3: 알았다. 잘 자라, 페퍼, 조지.
0: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2: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1: 밤새 비가 왔습니다.

0: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팔팔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팔팔은 사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팔팔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1: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 수 없어.
0: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뛰입니다. 팔팔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팔팔가 어디 가는 걸까요? 팔팔도 장화를 신는군요.

0: 진흙웅덩이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파.
0: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3: 나도.
0: 넌 뭐가 제일 좋아?
3: 네.
0: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4: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0: 난 전부 다 좋아.
5: 페파 말이 정답 같구나.
4: 나중에 봐, 페파.
0: 나중에 만나.
5: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6: 공룡.
7: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5: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7: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5: 물론 있을 거야.
0: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데 가도 돼요?
5: 그럼.
1: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7: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0: 고맙습니다.
3: 네.
0: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3: 아니야, 난 호랑이야.
0: 네.
7: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0: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7: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0: 네, 좋아요. 호랑이요.
7: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0: 난 호랑이다.
7: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6: 공룡.
7: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0: 난 호랑이야.
4: 나도 호랑이다.
8: 미야오.
0: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4: 네가 어떻게 알아?
0: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8: 미야오.
0: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3: 좋아.
0: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호랑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7: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0: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7: 호랑이들아, 다음엔 뭐라고 싶니?
6: 공룡.
5: 맞아. 조지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7: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2: 맞아!
7: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9: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0: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9: 여기 있다, 페파.
0: 전 캥거루 풍선이야.
4: 전 사자 풍선이요.
0: 원숭이 풍선이요.
4: 앵무새 풍선이에요.

0: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1: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0: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1: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2: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1: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3: 캥거루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이건...
3: 공룡!
1: 맞아요. 공룡이에요.
2: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3: 와, 공룡!
4: 이제 장난감 성에 가요.
2: 팔팔한 장난감 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4: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공사장 일꾼!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딱딱한 헬멧을 쓰고 커다란 기계로 나무랑 벽돌 같은 재료를 옮길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드릴처럼 생겼지? 드룩드루루. 아주 아주 큰 건물을 지을 거야. 루루루 드루루. 바로 이렇게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공사장 일꾼이거든! 너희도 공사장 일꾼 놀이 같이 할래? 우와, 정말! 아우! 그럼 우리 제일 큰 건물을 지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드르륵, 드르륵. 반대쪽은 너희가 할래? 잘했어! 이거보다 더 커야겠는걸? 가자! 이제 바꿔.

좋아. 우선 내 불도저부터 끄고 삐입.

0: 의도적?
1: 맞아. 공사장 일꾼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근데 뭐 만들 건데?
1: 이거! 짜자잔!
0: 우와!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거야?
1: 응, 바로 그거야!
0: 어디에 지을 건데?
1: 딱 좋은 데를 알아! 따라와! 바로 여기야! 우리 공사장이야! 잠깐!
0: 왜? 들어가면 안 돼?
1: 공사장엔 딱딱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해.
0: 헬멧? 우리 헬멧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0: I'm back. 오, 똑똑. 우와, 찾았어. 이제 준비 끝. 좋아. 우선 이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해. 봐봐.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1: 오, 자, 소개합니다. 바로 쾅쾅이 공. 그게 나야.
0: 예.
1: 데이지공 간다! 가방!
0: 잘했어, 데이지.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0: 이제 다 치웠어. 근데 땅이 아직 울퉁불퉁해. 그럼 필요한 건
1: 로드롤러지.
0: 됐다. 이제 바닥이 평평해졌어. 좋아. 공사장 준비 완료. 봐봐. 이제 집 지을 재료를 가져오자.

0: 집 지을 재료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짓겠는걸.
1: 난 꼭대기 할래. 그럼 난 밑바닥.
0: 좋아, 그럼 같이 지어보자. 예!

0: 반듯하게 잘했어. 고마워. 우와, 창호 진짜 멋진걸. 오, 벽이 매끈하게 잘 됐네.
1: 내가 직접 다듬은 거야.
0: 좋아, 그럼 이제 다 조립해볼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건 여기 위쪽이야.
2: 근데 저걸 어떻게 올려?
1: 알았다! 크레인이 여기 있잖아! 그게 나라고.
0: 이제 됐어! 끌어올려!
3: 자, 올라간다!
0: 그렇지! 조금만 더!
1: 점점 무거워져!
0: 거의 다 됐어! 자, 그렇지!
1: 됐다!
0: 예! 잘했어, 데이지! 이제 이걸 다 고정.

0: 좋아. 된 것 같아. 설계도랑 똑같은 크기야. 야호! 딜런, 왜 오지? 저거 원래 저렇게 흔들흔들 해도 돼? 설계도를 좀 볼게. 응, 설계도도 흔들려. 아무 문제 없어.
1: 저거 저렇게 기울어도 돼?
0: 잠깐만 설계도 다시 보자. 응, 아직 괜찮은데?
2: 설계도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1: 그 나뭇가지 놓지 말걸 그랬나 봐.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2: 좋아.
0: 잠깐만 봐봐, 위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으로 꺼졌어.
1: 우와, 진짜 오마이.

0: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딜런 여기 좀 봐봐.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커. 지붕에 창문도 있네.
2: 헤어 디자이너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머리를 빗겨주고 감겨주고 말리고 꾸며줄 거야. 진짜 멋쟁이처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거울처럼 생겼지? 뚜두두 뚜두두. 어때요? 새로운 머리 모양 마음에 드세요? 우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헤어 디자이너거든. 너희도 헤어 디자이너 놀이 같이 할래? 진짜? 아우! 그럼 손님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자, 내가 거울 보여주면 이렇게 해봐. 준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헤어 디자이너 놀이. 손님 머리를 예쁘게 해주러 가자.

0: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면 말이야. 자, 여기 어디냐 하면 안내하는 곳! 머리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어서오세요. 딜런 미용실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기 계세요. 딜런, 손님 오셨어요?
1: 자, 이 미용실 의자에 앉으세요.

0: 얘들아 안녕. 헤어 디자이너 노래하는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난 청소 담당. 그리고 이렇게 해줘. 우.

0: 그럼 손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으세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1: 자, 여기요.
0: 우아한 코끼리 스타일? 아님 멋진 독수리 컷? 아님 뽀글 구름머리? 아님 슈퍼스타 머리? 귀여운 빵머리? 아, 그거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요?
1: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2: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전화 끊을게.
0: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나갑니다. 머리핀 필요한데 어떡하지?
1: 근데 나 머리핀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머리핀, 머리핀. 아, 그래, 찾았다. 그럼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0: 자, 머리 감으러 갈까요?

0: 좋아요. 그럼 먼저 샴푸부터 해드려도 되겠죠? 쭉쭉.
1: 난 샴푸대야.
0: 물온도 어떠세요? 차가워요. 그럼 살짝. 쭉쭉. 자,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이 수건으로 톡톡. 됐어요? 다시 의자로 가볼까요? 좋아요, 손님. 머리는 다 감았으니까 이제 멋쟁이로 변신해볼까요?
2: 도구하고 머리핀 여기요.
0: 아, 이게 좋겠군.
2: 어?
0: 네, 아, 좋아요.
2: 슥싹슥싹슥싹슥싹. 아니,
0: 잠깐만, 머리를 말려야 끝나지. 짜잔! 머리 끝!

마음에 안 드세요? 괜찮긴 한데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더 크게요? 좋아요.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어? 이러면 어떨까요? 이 위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아, 그렇지. 자, 이제 고정해 볼게요. 우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더 크게요? 좋아요. 저만 믿으세요. 손님 마음에 쏙 드는 머리로 해볼게요.

반전 여기 나갑니다. 아, 알았다. 근데 보면 안 돼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빅. 와, 그만, 물 넘친다고. 어? 멈춰. 아직 보면 안 돼요. 우리 넘치잖아. 봐봐.

0: 네가 맡아. 나머지는 내가 세세 돌리자.
1: 하나, 둘, 셋!
0: 슥냥? 빛이 미안해. 그게... 빛이? 빛이?
2: 빛이!
0: 손상 안경 준비! 같이 찾아보자.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3: 더 큰 거울이 필요하지 않아?
0: 마음에 들어? 야호! 우리가 해냈어! 마음에 쏙 드는 머리를 해줬어! 아우!

0: 웃어봐. 찰칵. 좋아, 그럼 이번엔 웃긴 표정. 놀란 표정.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찍자. 찰칵 찰칵.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오늘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시대 인공지능

0: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셔야지. 이번 시스템 세야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2: 어디 받을 수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00건에 1억 2천...

0: 상대 단속을 했습니다.
1: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0: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1: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2: 아, 놓쳤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1: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3: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아,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1: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4: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4: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5: 이번 바다는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1: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6: 부정승차는 안 되죠.
7: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1: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분은
0: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그때 했었고요.
8: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파로 사시는 게 4천만 원이에요.
1: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8: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0: 시간이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켰어. 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1: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9: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화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0: 빨간색 바가 뜨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이게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대 분 쓰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9: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영무실이 아니네요.
0: 그게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10: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0: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특히 앞에.
10: 오!
0: 예, CCTV도

0: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1: 수용수한지 안 한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0: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2: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0: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3: 철도법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왔잖아요.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0: 30대 부가금이 발생해요.
3: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 또 30대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은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는 거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2: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0: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차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2: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0: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이제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또 우리 여기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파업창이 띵동하고.
2: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1: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
0: 네, 그러면 바로 걸리죠.
1: 바로 알림이다. 바로.
2: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0: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2: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직원이거든요. 네. 연세 되세요?
4: 어떻게요?
3: 연세가 되시니?
4: 아, 그럼요. 그럼요.
3: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4: 아, 그럼요.
3: 안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저 경찰로 여기서 시스템에 다 있잖아요.
4: 알았으니까요.
3: 일단 잠깐 말씀 나누셔야지. 신문지 한번 적으셔야 돼요.
4: 알았으니까요.
3: 알았어요. 몰랐어요.
2: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 조회에 들어갑니다.
0: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4: 맞습니다.
0: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2: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0: 어디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2: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0: 220건. 1125만. 3000.
2: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0: 저희가 막고 안내해서 오늘 드릴 거예요.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할게요.
2: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0: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의 합당한.

0: 이후에는 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됩니다.
1: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2: 직원이에요, 직원.
1: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2: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역신 카드, 혹시 경로건가요?
0: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1: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0: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0: 장애인 남자분 걸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 장애인이신데 네.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1: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2: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근데 자료가 싹 나왔네. 그렇죠. 철도사업법 위반입니다.
1: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2: 잠깐만 여기 앉아계세요.
0: 3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달에 18건, 5월달에 26건. 52건이에요, 52건.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그랬더니 265만 9천 8백.
1: 52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3: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로, 카드로 나는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겠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1: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0: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그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1: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 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0: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인 셈이라네요.
0: 85세 이상. 네.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1: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0: 사무소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옆으로 돌아가 올 때도 있어요.
4: 이렇게 만나기 전에
0: 약간은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죠?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1: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0: 시간이 부담.
1: 마음이 급합니다.
5: 서버르세요, 선생님.
0: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괜찮아요.

0: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1: 밑에가 두 개네. 10번, 11번, 12번.
2: 아, 이쪽에?
1: 피디님 혹시나 보니까 저쪽, 반대쪽에. 지금 이쪽에 많이 되거든요.
0: 영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 인상차이 약간 좀 비슷해서.
2: 아, 뭐 이쪽으로 네, 바뀌어주지. 네.
1: 하다 보면 이렇게 뜰 때도 많아요.
0: 이때
3: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1: 32년생 여자 목걸이 나오거든요.
3: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1: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 65세.
1: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3: 왜요?
1: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을 두고셔서 말씀 나누시죠.
0: 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1: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요. 1,079만 2,650원.
0: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5: 나한테 신용불량자고 3급도 기초장학신급자라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6: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도포연이 여기 환자한테 지금 좀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을 올리자고요. 올해야 난 올해인 줄 알았어.
1: 9월 14일. 9월 14일이요?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하셔야 돼요.
1: 안 되시면
0: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2: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1: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다리 내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1: 7시 반에서 8시 사이
2: 아침이요?
1: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이렇게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신데.
2: 아, 남자분이요?
1: 네,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0: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1: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는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1: 저분 아닌가?
0: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7: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0: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7: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확인된 게 2월 달에 38번이고요. 3월 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원.
0: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5: 부정차 잘못하면 왜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7: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1: 성함 쓰시죠.
7: 그래서 2,271만 600원. 늘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0: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0: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8: 안녕하세요.
9: 여보세요.
8: 아이고 반갑습니다.
9: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반갑습니다.
8: 아이고 여튼 반갑습니다.
9: 예, 그래요. 예.
10: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오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0: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1: 부정사업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분한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 한편 특별한 각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3: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2: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4: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3: 맞아요.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근데 웅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2: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5: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하네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6: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7: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6: 네,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7: 팔린 거.
6: 팔렸대요. 예.
2: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2: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8: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2: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8: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2: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8: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9: 자, 나무가 내려갑시다.
10: 네.
9: 제가 들어갑시다.
2: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11: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2: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11: 2.7m입니다. 무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 나가겠죠.
7: 200kg요? 네. 와.
10: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는 내려오는 것 같아요.
2: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대시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10: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0: 들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이렇게 돌아요.
1: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3: 상처나면 못 써요?
2: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1: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0: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2: 이 부분은 이런 그랙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랙. 이 그랙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2: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3: 네.

0: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이 모습을 잘라서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가구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네. 혹이 튀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6: 셋, 샤, 뒤에 옆에 조심하고.
2: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6: 수고.
2: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6: 예스, 끝.
1: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봐서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낼 것 같아요.
4: 20mm요?
1: 네.
4: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면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자가 많으니까.
4: 아, 제자요?
1: 네.
4: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1: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4: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1: 예,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2: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1: 올라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4: 뻗어가는 이미지.
2: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2: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1: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2: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1: 보이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4: 아, 뭐 그
1: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4: 아,
1: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진끼치 들어가요.
2: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7: 아, 더워. 아, 뜨거워.
2: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7: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1: 괜찮아요.
7: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2: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1: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숨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2: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1: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2: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가구.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번 발라야 됩니다.
2: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7: 사연 잘 됐죠?
1: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7: 아유, 완벽할 거예요, 지금.
1: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4: 네.
1: 아, 만족합니다.
4: 아, 만족하세요? 네.
2: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호두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1: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보름이요?
1: 네.
2: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1: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2: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1: 네, 생화입니다. 어제
4: 생화?
1: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습기 제거제.
4: 네.
1: 예, 그 가루에다가 네.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2: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쇼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그값이 100만 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8: 종류별로 보기 좋게 작성하시나?
1: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린 꽃이에요. 거의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2: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 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1: 완성이 되었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4: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1: 실패.
2: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0: 당연합니다.
1: 우리야. 아이고, 고대예요.
0: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2: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1: 도구에
2: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1: 아, 네.
2: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1: 네.
2: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1: 네.
2: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1: 네.
2: 또 피곤이 또 살아서요.
0: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2: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1: 아...
2: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3: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2: 아유, 2시 전에 가네.
3: 네. 고생하셨어요.
2: 아, 이제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 한 달이 걸려요?
2: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0: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1: 반짝반짝하네요.
2: 깨끗해졌죠?
1: 네.
0: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2: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테이블 하나요?
2: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0: 그날 오후.
2: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0: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2: 달다.
1: 아, 시원합니다.
5: 일을 들여서 맛있는 거예요. 제일 진짜 많이 몸 힘들면 이것도 맛도 보세요.
2: 밥도 빼서.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0: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2: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10매덕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0: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2: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왕 개석들이 막 즐겨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2: 2m 10에

0: 청아하고 맑은 바다.
1: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화장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0: 깊은 바다.
2: 깊은 바다. 아, 그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1: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3: 제일 많이 배웠는데 네. 배워도 신기합니다.
4: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3: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1: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4: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0: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1: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0: 물결을 맞추자. 양쪽으로 한 명씩. 이쪽으로.
1: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0: 계속. 하나, 둘.
1: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0: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4: 네.
0: 그 바람이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과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1: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0: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1: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0: 바다와 육지야 경계인 모래사장.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0: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1: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1: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어디 잘 돼갑니까?
6: 네, 한번 보시죠. 네.
7: 이게 우리 거라고요.
5: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0: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8: 개인적으로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7: 아니야, 난 큰 파도는.
8: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7: 너무 멋있어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4: 네. 네,
7: 이제 하고 싶어서.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0: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잘 차려진 밥상 하나면 없던 힘도 절로 난다. 이보은의 맛있는 한 끼 밥상. 비린내 하나 없이 집에서도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나는 특급 레시피. 채소도 듬뿍, 알도 듬뿍. 좋아하는 재료를 몽땅 넣어 국물이 끝내주는 알탕부터. 반찬 같기도, 샐러드 같기도 한 이국적인 볶음 반찬. 방울토마토와 꽈리고추가 만나 달콤매콤한 토마토 고추 볶음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담길 때. 네. 이 알탕을 찾기 마련인데요.
2: 맞습니다.
1: 근데 이 알탕은 집에서 비린내 잡기가 쉽지 않아서 만들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2: 근데요. 오늘 제 레시피대로만 만든다면요. 네. 정말 비린내 100% 완전 정복. 네.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 오.
2: 그죠?
1: 자, 제가.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주재료를 제가 보면은요. 여기 이리가 있고요. 네.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0: 이 알, 이리와 알의 비린맛을 잡을 쌀뜨물과 대파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탕 안에 들어가는 거 두부,
1: 네.
0: 무, 양파, 쑥갓이 있고요. 뭐 네. 대파, 홍고추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얼큰한 맛을 살려줄 네. 막는 재료는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0: 일단은 천연 조미료만 있으면 육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맞춤은 새우젓으로 아마 오늘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선생님의 요리 비결 또 기대가 네. 됩니다. 선생님 레시피만 있으면 절대 실패 없을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탕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네. 저도 사실은 뭐 알탕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네. 집에서 만들어야 하나 좀 고민이 있었어요.
0: 네. 보통 이제 시장하고 마트에 가면
1: 네.
0: 이 알과 이리를 이렇게 냉동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면 해동을 하면서 아주 맛있게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해동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린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해동을 잘 하셔야 아주 비린맛 없이 맛있는 알탕을 드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일단 여기 알을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1: 이게 알이죠, 선생님?
0: 네, 요건 알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리인데요. 이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넓은 바트에다가 이렇게 네. 놓으세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저는 알은 알고 있는데
0: 네.
1: 이리가 뭔지.
0: 아, 이리요?
1: 예.
0: 이 이리는 요거는 그 생선의 정소예요, 정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예. 대부분 요 이리를 곤이로 알고 계시는데요.
1: 예.
0: 아니고 요게 이리예요.
1: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는지.
0: 요건요, 해동은 아주 쉽습니다.
1: 예.
0: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지금 대파 잎이 있죠.
1: 예.
0: 제가 대파 잎은 되도록이면 요렇게 잡내를 없애거나 향을 없앨 때
1: 네.
0: 많이 내잖아요.
1: 맞아요.
0: 요거를 요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뚝뚝.
1: 아무래도 생선에 있는 재료다 보니까
0: 네, 잡내와 비린내가 있겠죠.
1: 예.
0: 그리고 요거 청주예요.
1: 청주요?
0: 청주를 요렇게 부어주세요.
1: 자, 청주는 확실히 또 비린내에 강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해산물이니까
1: 예.
0: 해물이잖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약간 넣어야 살균도 되고
1: 네.
0: 이게 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1: 네.
0: 그리고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잘 이용하는 쌀뜨물인데요.
1: 네네.
0: 쌀뜨물이 그냥 찬물 쌀뜨물이 아니고요.
1: 예.
0: 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이에요.
1: 어?
0: 왜냐하면
1: 예.
0: 이렇게 50도 정도의 물에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1: 예.
0: 그럼 훨씬 더 신선하게 해동이 잘 되거든요.
1: 몇 분 정도 할까요?
0: 요거는 보통 이렇게 너무 많이 꽝꽝 얼려있다. 그럼
1: 예.
0: 40분 이상, 1시간 정도 되고요.
1: 예.
0: 아니, 나는 약간 해동이 약간만 하면 된다. 이러면은 한 30분, 20분에 30분 정도 하시면
1: 예.
0: 아주 정확하게 해동이 됩니다.
1: 해동할 때, 뭐, 때에 따라서 찬물과
0: 네.
1: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이 다르긴 해요.
0: 그쵸.
1: 다르네요.
0: 되도록이면 해동을 할 때는
1: 네.
0: 미지근한 물, 약간 따끈하다 할 때 정도의 미지근한 예? 물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분 정도
0: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저희가 조금 선생님께 미리 해주셨는데
0: 네.
1: 이런 식으로
0: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해동이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탕 한번 만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1: 어떤 거요?
0: 바로 천연조미료는 저 앞에 있습니다.
1: 자, 천연조미료 재료 이거예요?
0: 네. 너무 쉽죠?
1: 예.
0: 바로 북어가 있고요.
1: 예.
0: 요 북어포인데요. 요 북어포 살만, 살집만 쪽쪽쪽 찢어서 준비하시고요.
1: 네.
0: 요 무말랭이입니다. 이 무말랭이는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무말랭이랑 굉장히 달죠?
1: 네.
0: 근데 쪽쪽쪽 찢은 이 북어포와 무말랭이를 한번 더금을 합니다.
1: 네.
0: 더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약한 불 후라이팬에서 한 1분 정도 볶아내시는 거예요.
1: 예.
0: 그러고 나서 분쇄기에 곱게 갈아요.
1: 예.
0: 갈아서 합했어요.
1: 이거 두 개 합친 게?
0: 네, 합친 게 요거예요.
1: 천연 조미료.
0: 네. 근데 요거는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그냥 내가 국물 요리 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정말 향도 맛도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요렇게 해서 선생님의 요리 비결은 천연 조미료입니다.
0: 네.
1: 예.
0: 자, 그랬으면
1: 예.
0: 이 천연 조미료와 함께
1: 예.
0: 바로 이 알탕의 비법인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1: 될까요?
0: 네. 자, 볼 하나 주시고요.
1: 네.
0: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1: 그럴까요?
0: 네. 자, 양념장인데요. 네. 요거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1: 연겨자요.
0: 오, 연겨자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는데, 알탕에 연겨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0: 알탕이요? 밋밋한 매운맛은 싫어해요.
1: 맞아요.
0: 왜냐면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야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겨자 하나 넣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겨자를, 이제, 김이 오르는 뚜껑 있는 솥뚜껑에다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네. 튜브로 있는 겨자 구입하셔서 네.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네? 이렇게 잘 푸는 게 또 묘미예요.
1: 맞아요. 네. 잘 풀지 않으면.
0: 엉기죠.
1: 덩어리져 있으면.
0: 자, 요거 진간장. 네. 그 다음에 국간장. 네. 넣고 요거를 잘 풀어요.
1: 진간장, 국간장 반반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 진간장은 풍미를 주고 네.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잖아요. 네. 그렇게 두 개 섞어야 알탕이 훨씬 더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1: 예, 어떤 거죠?
0: 뭐냐 하면 요겁니다. 다진 마늘에다가요. 네. 다진 마늘이 들어갈 때 짝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해산물에. 알탕 같은 해산물에.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넣었던 양념장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생강즙 넣어주시고요.
1: 생강은 약간 그런 능력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기 지금 맛술 또는 청주예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
1: 네. 또 얼큰하게 또.
0: 네. 그리고 된장.
1: 고추장 된장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만 깊은 맛도 우러나고 굉장히 뭐랄까요 담백한 국물 맛이 굉장히 깊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또 요게 들어갑니다. 약간 칼칼하고 매콤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0: 약간 고운 고춧가루 넣으시면 훨씬 네? 더 좋아요.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1: 들어가는 양념만 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국물이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이 들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1: 네, 잘 풀어주는 게 좋겠죠.
0: 네, 그리고 양념장은 숙성시키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네. 미리 전날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1: 숙성시키면.
0: 네, 자 여기까지만 네. 준비가 되고 새우젓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네.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럼 알탕을 맛있게 한번 끓여 볼까요?
0: 네, 끓여볼까요? 네. 자 이제 냄비에다가요.
1: 예.
0: 이게 지금 쌀뜨물이거든요. 네? 제가 국물 요리에는 무조건 쌀뜨물을 쓰지만
1: 맞아요.
0: 특히 이렇게 알탕 같은 경우에는 네. 쌀뜨물 필수입니다.
1: 정말 선생님 덕분에 일주일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밑국물 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네. 오늘은 간단하게 네. 쌀뜨물을 맞아요. 준비했기 때문에
0: 그리고 이 쌀뜨물에다가 천연 맛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넣으세요.
1: 아까 준비하셨죠?
0: 네, 네. 일단 쌀뜨물 먼저 넣을게요. 네? 내가 막 광희 씨한테 넣으세요 막 그래.
1: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요리 네. 비결을 많이 배웠어요 이번 주에. 네.
0: 자, 이렇게 쌀뜨물 넣고요. 네. 여기에다가 천연 맛가루 네. 넣어주세요. 그러면. 황태국물, 묵국물이 되겠죠.
1: 그렇죠.
0: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무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왜 이걸 먼저 넣냐면 무가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 먼저 넣어요.
1: 무를 먼저.
0: 네. 무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1: 간단한 재료부터 넣을게요.
0: 자. 그리고 양파의 단맛이 나니까 단맛 나라고 양파까지 넣을게요.
1: 선생님 그러셨죠?
0: 네.
1: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서 먹는 재료는 끓기 전에 넣는다고.
0: 그쵸, 맞아요.
1: 그래야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서.
0: 자,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뚜껑 덮고 한 2, 3분가량 센 불에서 끓을게요.
1: 네.
0: 제가 아까 천연 맛가루 있었죠.
1: 맞아요.
0: 그걸로 무하고 지금 양파 넣고 향이 우러나죠. 국물 맛이 예. 깊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예?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먼저 풀어요.
1: 아, 바로요?
0: 네. 먼저 풀어요, 예. 양념장을. 이렇게 양념을 먼저 풀잖아요. 예? 맛이 깊어져요.
1: 그럴 것 같네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맛있는 무도 네. 마지막에 이제 먹을 때 양념이 잘 배 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선생님.
0: 네. 자, 이렇게 양념이 끓고 있으면 우리가 네.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1: 네.
0: 아까 이리하고 알을 쌀뜨물하고 청주하고 대파에다가
1: 네.
0: 미지근한 쌀뜨물에다가 담가놓고 해감시켰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해동이 됐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1: 저희가 좀 받쳐놨어요, 미리. 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양념장 넣고 바로 넣을게요.
0: 네, 바로 넣습니다. 1위부터 예. 이렇게.
1: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1위하고 알 같은 경우는 예. 추가해서도 또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 이렇게.
1: 오늘 원하시는 만큼, 집에서 만들 때는 원하시는 만큼.
0: 네, 듬뿍 잡수실 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위와 예. 알을 넣었으면 이 양념장이 흠씬 잘 배이도록 한번 끓여주세요. 보통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맛있게 끓고 있어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0: 정말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1: 아,
0: 그렇죠?
1: 그리고 색깔도 진해졌고.
0: 그렇죠. 자, 그랬으면 네.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게 있어요.
1: 자.
0: 바로 고추, 대파
1: 네.
0: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쑥갓은 맨 마지막에 넣지만 쑥갓의 줄기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해놨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넣으셔야 돼요.
1: 두부요.
0: 바로 두부.
1: 맛있는 맛이 잘 배게끔 이제부터.
0: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두부도 먹는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
0: 아, 그럼요. 네. 요거 건져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금으로 간 맞추잖아요. 저는 네. 알탕은 이렇게 새우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래야 와.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새우젓 건지를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새우젓에서 올라오는 감칠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1: 맛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선생님.
0: 그렇죠. 완전 배가 되죠. 그리고 예. 아까 우리 쑥갓 있었잖아요.
1: 네?
0: 쑥갓을 반만 먼저 올려주세요.
1: 반만.
0: 왜냐하면 나중에 반은 그릇에 담았을 때 올릴 거예요. 이렇게.
1: 확실히 쑥갓이 올라가야 그쵸. 이제 또 비주얼이.
0: 그렇죠. 다르죠.
1: 자,
0: 이제 불 끕니다.
1: 쑥갓 올라오고 나서는.
0: 네, 불 끄고
1: 예.
0: 이제 바로 저희가
1: 완성
0: 그릇에 완성 접시에 좀 담아볼게요.
1: 볼까요?
0: 이렇게.
1: 아주 그냥 한 속 가득히
0: 네.
1: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아주 맛있게 됐죠.
1: 네.
0: 자, 그랬으면 이걸 한번 좀 담아볼게요.
1: 자, 담으시고. 아, 든든하네요, 선생님.
0: 일단 무하고
1: 예.
0: 두부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요 아래쪽에서 채소를 조금 무가 어쩜 이렇게 달큰하게 잘 익었죠?
1: 선생님.
0: 와우.
1: 이 국자로 이게 퍼실 때
0: 네.
1: 이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0: 그래요?
1: 국물이 진하면서 또 감칠맛이 나면서
0: 네.
1: 이렇게 이제 주말이잖아요.
0: 네.
1: 가족들 이렇게 둘러 앉아서
0: 맞아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1: 예.
0: 알탕 한 그릇 잡수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1: 예.
0: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가 조금
1: 예.
0: 남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맛있는 쑥갓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거 아주 맛있게 잘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 이렇게 맛있게 넣을까요?
0: 네.
1: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알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알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릇에 알, 1위를 깔고 대파잎, 청주, 소금, 미지근한 쌀뜨물을 부어 40분 정도 해동해줍니다.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로 해동해야 알과 1위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연겨자, 진간장, 국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맛술,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쌀뜨물, 천연 조미료, 무, 양파를 넣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1위, 알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 굵게 채 썬 대파, 쑥갓 줄기, 한입 크기로 썬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새우젓을 넣어 풀고 쑥갓 절반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쑥갓을 올리면 알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요리하기 귀찮은데
0: 네.
1: 맛있는 반찬이 또 먹고 싶을 때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이 토마토 고추볶음이라고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요. 네.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방울토마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꽈리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끝이에요.
1: 아, 근데 방울토마토와 네. 꽈리고추의 조합이 네. 신선한데요. 양념 재료가 지금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왜냐면 간장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네. 뭐가 없어요.
0: 요거는요, 양념이 정말 간편한 거예요. 예. 올리브 오일, 예. 들기름, 예. 소금하고 통후추만 있으면 됩니다.
1: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다니. 자, 그러면 네. 한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0: 요거 그냥 만들어 볼까요? 예? 일단 꽈리고추는요, 꼭지를 떼고 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를 떼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꽈리고추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토마토는 이렇게 좀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3등분 하시는 게 좋아요.
1: 길이를 좀 맞춰볼게요. 네.
0: 이렇게 대신에 어슷어슷하게 3등분. 만약에 꽈리고추가 길지 않고 짧다. 예. 그러면 2등분만 하시면 돼요.
1: 저도 선생님이 네. 꽈리고추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 특유의 맛이
0: 그쵸.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꽈리고추가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꽈리고추 가지고 갖가지 요리 다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네. 저는 특히 이 토마토하고 같이 하는 거를 선택한 이유가 네. 토마토의 식감과 꽈리고추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울려요.
1: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 꽈리고추 좋아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토마토랑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0: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방울토마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 다 떼어내고 예. 뭘 하느냐 하면 방울토마토를 살짝 한번 데쳐낼 거예요.
1: 예.
0: 데쳐낼 건데 어떻게 데치느냐. 요 방울토마토는 데치기 굉장히 쉽잖아요.
1: 예.
0: 요거 칼집만 내세요, 이렇게.
1: 아, 십자로?
0: 네. 칼집 내주세요.
1: 아, 껍질을 벗기실 거예요?
0: 네네네.
1: 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방울토마토, 네. 저희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0: 그쵸.
1: 너무 급할 때는.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토마토 열을 가하면?
0: 네. 훨씬 더 영양소가 네.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예. 뭐냐 하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예. 열을 가해서 볶거나 데치거나 해주면 흡수가 더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1: 야.
0: 자, 그랬으면 이렇게 예. 끓는 물에다가. 예. 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얼른 넣으세요.
1: 십자로 칼집을 내 네.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0: 그리고 칼집이 살짝 벌어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껍질을 살짝 벗겨야 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껍질이 조금
1: 살짝
0: 벗겨지죠.
1: 벌어져요, 예.
0: 살짝 벌어지죠. 그럼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만 되면 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얼른
1: 아마 제가 봤을 때 30초 안쪽일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30초 안쪽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얼른 찬물에다가 풍덩.
1: 찬물에 바로
0: 풍덩 해주세요.
1: 네.
0: 자, 그리고 바로 껍질 벗기시면 돼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벗겨보겠습니다.
0: 이렇게.
1: 아, 근데 네. 확실히 이렇게 네. 한번 데쳐내니까 네. 껍질이 정말 잘 벗겨지네요.
0: 잘 벗겨져요. 그리고 요거 뭐 굳이 깔끔하게 안 벗기셔도 되는데 그래도
1: 그럼요.
0: 이렇게 딱 벗겨서
1: 예.
0: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1: 아, 선생님 그렇게 해서 몇 개 벗겨놨어요?
0: 제가 이렇게 벗겨놨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토마토하고 요 꽈리고추하고
1: 예.
0: 볶기만 하면 끝이에요.
1: 자.
0: 근데 뭘 하느냐? 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1: 예.
0: 이게 지금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아니고요. 퓨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냥 볶음용, 튀김용 쓸 수 있는 거.
1: 네.
0: 그래갖고 이게 발연점이 좀 높아요.
1: 네.
0: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들기름이에요.
1: 오늘은 올리브 오일이랑 들기름 섞으시네요.
0: 네.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켜세요.
1: 이렇게 들기름을 활용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는 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반찬하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그 좋은 향이 나고 있어요.
0: 자, 그랬으면
1: 자, 꽈리고추
0: 넣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토마토예요.
1: 자,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네. 이 토마토도 들기름하고 어울릴까요?
0: 아, 잘 어울립니다. 제가 요거 가끔가다 제가 집에서 하는 반찬이거든요. 예. 요게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토마토하고 꽈리고추 요게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1: 엄청 쉽죠.
0: 근데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근사한 맛의 요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 꽈리고추가요. 궁합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테이크, 예. 그다음에 돼지고기 맥젓구이도 괜찮고요. 예. 삼겹살구이 그냥 우리가 구웠을 때도 괜찮고요.
1: 아, 그리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네.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쵸?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볶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여기 소금이거든요. 예.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익혀질 때 소금 간을 해야 이게 싱거워지지 않거든요. 특히 그쵸? 어느 쪽에 하느냐. 토마토는 자체간이 좀 있으니까 꽈리고추 쪽에 한 세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 꽈리고추 위주로.
0: 네. 그래서 같이 볶으세요.

0: 요즘 네. 많은 분들이 물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염을 원하시거든요.
1: 맞아요. 저염을 원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다 됐어요.
0: 와, 지금 토마토에 약간 달큰한 네. 향하고 빠리꼬치의
1: 매콤한 향이 네. 좀 섞였잖아요.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일단 네. 놓고 이제 여기다가 할 게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바로 뭐냐 하면 담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담아주세요.
0: 와,
1: 색감 너무 이쁘죠?
0: 네, 색감도 너무 좋고 뭔가 고기 요리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1: 이거 생선 요리 먹을 때도 아주 좋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침에 간편하게 달걀 프라이 했잖아요. 예. 고기에다가 이거 같이 섞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1: 네. 이거 조금 빨리 담으려니까 이렇게.
0: 일단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요리를. 그쵸?
1: 굉장히 조화롭죠. 네.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이 정도만 먼저 좀 담을게요. 네. 됐으면 여기다 할 게 있어요.
0: 어떤가?
1: 바로 이게 뭐냐 하면요. 통후추 갈은 거거든요. 네? 갈은 것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리세요.
0: 아, 마지막까지.
1: 네. 왜냐하면 후추는 같이 굽거나 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뿌려서 잡수시는 게 좋아요.
0: 야.
1: 이렇게. 요게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네.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0: 자, 이렇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토마토 고추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고추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어낸 뒤 3등분으로 엇을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낸 뒤 10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방울토마토를 넣어 살짝 데치고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퓨어 올리브 오일, 들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 방울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퓨어 올리브 오일에 들기름을 섞으면 볶을 때 재료가 잘 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간 통후추를 뿌리면 토마토 고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빅마마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감칠맛 대왕 북어전까지 인기 폭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3: 신기해.
4: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5: 뭐야? 이게 왜 이러지?
3: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5: 어?
3: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4: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3: 내가 처리할게.
4: 그런 장난감으로 날 못 이겨.

0: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우와, 루루가 이겼다!
2: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2: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2: 아니, 왜 이러...

0: 변신 완료!
1: 마이티보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2: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3: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더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2: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호보!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에,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우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퉁퉁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 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야!
2: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3: 자석에 미느님과 당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0: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0: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1: 나의 천재적인
0: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0: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2: 출동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도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먹자!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비더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반려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뭐야? 아하!
1: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으하!
4: 으하! 우와!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1: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불!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0: 놀 준비 됐어?
1: 어?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떡하게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2: 몸뚱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 출동!
0: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4: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0: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1: 그래, 좋아!

0: 비가 이모완수!
1: 제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3: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4: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5: 우리는 호구와 두더지들.
4: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6: 해킹은 잘 돼가나?
4: 드디어 해냈어.
6: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2: 우와.
7: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으아!
8: 왜 저러는 거지?
9: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6: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9: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10: 토끼봇 변신 완료!
11: 마이치봇 변신 완료!

0: 어디 있어 자선호보사 그만해.
1: 비비비비비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0: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1: 제거하라.
2: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3: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응? 이러다가 잡히겠어!
1: 오케이! 자! 너 할 수 있어!

0: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소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소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오예!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1: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0: 기분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2: 도사님?
0: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2: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0: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2: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0: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고리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2: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0: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2: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막이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게요.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0: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처먹고 저 난리야!
3: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0: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2: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4: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2: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5: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드려 넘겨주지 마.
2: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고 깔았지?
6: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5: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7: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5: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8: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운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5: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운식품 쪽 출입 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 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형태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형태.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8: 배추동 지시라고 생각하는 거요?
5: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 갈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8: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 줘, 부장.
5: 네, 전무님. 배웅해드릴까요?
8: 빨리 사라져줄래?
0: 감히 내 자리를 이딴 딴따라로 바꿔채.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7: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 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5: 작별의식?
7: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셈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5: 싫습니다.
7: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0: 싫어.
1: 아, 부장님.
0: 어,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2: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0: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3: 됐다.
4: 어, 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4: 그냥 합격이 아니다.
3: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둘이 회원님이랑 소원
0: 최대 금액 지원?
3: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괜찮나?
1: 완전 괜찮아.
0: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1: 아,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0: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5: 오, 부장님 굿 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6: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디아유를 설립하려는 호구를 밝혔습니다.
4: 사장님!
7: 아이, 깜짝이야! 뉴스 봤나?
4: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라뇨!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7: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4: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7: 걱정 마. 계약상 문제 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는 정해져 있지 않아?
4: 사장님,
7: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걔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8: 근로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어기면 그만 아이가.
4: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으셨...
7: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

0: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1: 하고 싶었어요, 부장님.
2: 30분 내로 일리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3: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를...
2: 네, 그럼.
4: 고 부장 옆에 사람 몰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5: 벌써 소문 다 났잖아.
4: 아, 드시죠?
5: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4: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소문 씨가 불려가겠네.
6: 아, 글쎄요.
4: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0: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이...
4: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7: 부장님, 시즌 기획은...
2: 내가 왜 이러지?
4: 소우 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소우 씨?
6: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봐!
2: 시끄러워요.
6: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2: 아무 일 없습니다.
6: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2: 가기 싫었어요.
6: 예?
4: 회사 가기 싫어서요! 아, 일하기 싫다고!
6: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2: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2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6: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 미안합니다, 소은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6: 아유, 아닙니다, 부장님.
2: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6: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0: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1: 그럼 일어나죠.
0: 아,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1: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2: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1: 무단결근 후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군.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0: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3: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4: 아가, 잡지 마! 손대요!
3: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상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0: 배추동 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1: 확실히 계곡에 긴 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5: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1: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5: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선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1: 배추자 상무님이요?
5: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1: 흉터라뇨?
5: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1: 역시 증거가 있었어.
6: 고부장님, 무슨 일로?
1: 배 상무님 안에 계시죠?
6: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 아, 오늘이었죠? 사업 발표회.
6: 상무님과 따로 약속 잡아드릴까요?
1: 아닙니다. 직접 연락드리죠.
6: 진짜 오늘 사고 같은 거 터질까?
1: 사고?
7: 오늘 불바다 날이라 사업 발표회 강행하면 사고 난다고 배추동이 그랬잖아.
6: 에이, 그걸 믿냐?
8: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동.
9: 지하 1층입니다.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0: 네, 부장님. 배추자 상무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1: 아니요.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0: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 있고요.
1: 일단 저는 배 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0: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뭐 하시죠.
10: 아,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지?
0: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 만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3: 배 상무님이요?
10: 아이, 배 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팀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8: 나 못하겠어, 오빠. 이 집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 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11: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 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8: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 지르라고.
11: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8: 왜?
11: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응? 방화 경력자.
8: 웃음이 나오냐고.
12: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11: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그때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1: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13: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14: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15: 빼?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 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8: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1: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8: 뭐 하는 거야?
1: 양초?
11: 주자야!
8: 오빠!
1: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벌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2: 불이야!
1: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13: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정규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16: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13: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 기업 예산 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2: 장난의 고졸이!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1: 죄송합니다, 사장님.
2: 에이, 제보자, 이거 김구일인가, 개지? 네 뒤통수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개!
1: 김구일, 이 녀석...
2: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1: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2: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1: 아니,
2: 기자들 사장...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면 죽은 듯이 빠져나가!
1: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6: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1: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다닐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6: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13: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17: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18: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거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19: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콜미?
20: 두리 회원님,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두리 회원님.
1: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에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21: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그 누가 한다고 책임을 물어야 여론이 진정을.
2: 고부장 호출해!
1: 네,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2: 먼저 말해주니 고맙군.
1: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2: 미친 거야? 이게 직원 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1: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2: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1: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운 속도가 0.
2: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1: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 이게 뭐야?
1: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페인폴도 왔고 횡령폴도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2: 그만!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1: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2: 뭔 소리야?
1: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4: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3: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셨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12: 부장님!
3: 빠잉!
12: 빠잉! 빠잉!
0: 어이없어.
21: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어?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5: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21: 아, 감사합니다.
5: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21: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5: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21: 무전무님.
22: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21: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19: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뒀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5: 내가 바보라서 도토리를 다 잃어버렸어.
19: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숲이 됐지 뭐예요.
23: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들어 보이소.
5: 네.
23: 어? 잠깐만, 이게 누구?
21: 늦어서 죄송합니다.
19: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21: 안녕하세요, 고드리 회원입니다.
19: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이쪽을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0: 머리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자!
1: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0: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선선선선.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헐, 깜짝이야! 헐!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1: 명탐정 세포! 어서 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핫! 손가락이!
2: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0: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1: 아휴.
3: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4: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 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푹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2-앞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0: 감히 나를 삼겹
1: 삼투압 현상
0: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2: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0: 물? 준 적? 없지.
2: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 뿐이잖아요.
3: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4: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5: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1: 어?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6: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1: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5: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1: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속으로 들어가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0: 그래. 범인은 찾았소?
7: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5: 저 범인 아니에요!
1: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7: 어허! 그건 아니 아니돼요!
1: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0: 아니 아니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1: 네! 이얍!
5: 이얍!
7: 사라졌다! 어디 갔어?
5: 여기는?
8: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9: 엄지손가락!
8: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9: 피부세포들이야!
1: 아, 근데 넌 크고
5: 넌 작고
1: 넌 크고
5: 넌 작고
1: 들쑥날쑥하네.
8: 밖에서 보면
9: 쪼글쪼글할 거야.
5: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0: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1: 나란히 서서
8: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3: 짚고 잡고
8: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1: 떨리고
12: 누르는 힘을 느끼고
8: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7: 물방울! 아우 차가워!
1: 아우 미끌미끌!
7: 축축해!
12: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2: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7: 아우 저리 가!
1: 아유 얼른 가!
7: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12: 뱀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3: 피부세포들 안녕!
14: 희상!
7: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어!
8: 피부세포!
7: 다들 조심!
8: 너 왜 내려가 있어?
12: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5: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1: 피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7: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5: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0: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1: 혹시 또

0: 장검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1: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뭐?
2: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0: 알았습니다!
3: 범인은 바로...
2: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소.
1: 효감 장군이... 아니 왜?
2: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 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0: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 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3: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1: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2: 걱정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니.
1: 정말요?
4: 다행입니다.
0: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2: 그건... 그건! 다음 시간에...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어,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아,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봐.
1: 응,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황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1: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0: 뿅뱅!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1: 맞네, 맞아!
2: 나마스테.
3: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0: 아, 이분은
2: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1: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3: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0: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2: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1: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4: 항상
2: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0: 어떻게? 이렇게!
5: 1등은 나야, 나!
6: 나라지!
5: 나라고!
1: 난 1등은 못해. 꼴찌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7: 비상 위험 상황 발생.
8: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0: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대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 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이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 그럼 여기 위사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 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2: 교감 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쿵쾅.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 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 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이 충분히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자분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는데?

0: 자자자 쿠쿠 쿵쾅쿵쾅쿵쾅. 교감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1: 아휴, 교감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2: 교감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0: 네, 부교감 장군님!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부왕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쿵쾅! 쿵쾅! 아,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부왕 장군님!
4: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6: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7: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6: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 나마스테.
8: 물고기다! 잡아라!
9: 후가! 후가! 후가! 후가!
8: 잡았다! 미끄러졌다! 후가! 후가!
6: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8: 잡았다! 후가! 후가! 후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6: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8: 배고프다! 배고프다! 후가! 후가!
6: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6: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8: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6: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교감감감! 아,
1: 배부르다! 으가, 으가!
7: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6: 그렇다!
7: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1: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7: 교감신경 최고 딱지!
10: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다!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안녕, 또 만났네.
2: 하이,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을 할까?
0: 오늘의 미션, 우리 가족의 최애 요리 소개하기. 장보기와 요리하기에 꼭 참여해줘.
1: 그럼 누나인 내가 먼저 해볼게.
2: 오늘은 수육 전골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그 다 먹고 나서 고기와 야채가 우려 나오는 그 국물로 죽과 칼국수를 해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재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야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부추 없으면 안 먹어요. 부추. 버섯도 넣으면 식감 좋아요, 버섯. 이렇게 네 가지를 살 거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를 챙겨서 한번 가볼게요. 출발.
3: 누나 벌써 출발했네? 내가 소개하는 음식도 듣고 가.
4: 안녕. 오늘 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 줄 건데 어떤 걸 해줄지 모르겠어. 샤브샤브, 스시. 아! 라클렛. 치즈를 녹여서 다양한 재료 위에 부어 먹는 요리야. 라클렛 하면 뭐가 필요할까? 어니언? 빕? 이름이 뭐지? 아사. 잘 모르겠다.
5: 아스파라거스?
4: 아, 치즈. 당연히.

센터. 여기 파프리카 있나? 아, 여기 있지. 빨간 색이 조금 맵게 생길 것 같아서 오렌지로 한번. 이게 봐. 재미있는 물품 소개 코너가 많아.

0: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이. 진짜 재밌다. 구경하느라 장을 못 보겠어. 안녕. 이제 이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보자. 린디, 머쉬움, 아스파라거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다. 이거 바퀴를 막 쓱 가면 안에 큐브가 나와. 젤리 같은 게. 드디어 에그다. 또 뭘 살까? 달걀은 조심조심 넣어야 돼. 치즈가 어디 있을까? 이거 치즈. 다 했다. 드디어
1: 잘 살나요?
0: 네. 우리 차가 어딨지?
2: 주찬이 진짜 많이 샀다.
0: 응, 조금 무거웠어.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0: 꽈배기.
1: 어?
0: 꽈배기 여섯 개랑 핫도그 하나랑 핫도그 두 개랑 햄, 야채 햄빵 하나요.
1: 그래요.
0: 인생 뭐 있나? 없어요.
1: 넣어드릴까요?
0: 네.
1: 짠. 수야, 마트 가면 기분이 어때?
0: 엄청 좋아.
1: 왜?
0: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해녀다. 해녀다. 강릉. 부추랑 버섯 사러 가볼게요.
2: 부추.
0: 부추. 아,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미나리, 한자 미나리. 청경채. 왜 그렇게 오래 골랐어? 어,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거랑, 뭐였지? 이거 사요, 이거. 이거. 파리 상품. 한우 꼬리도 샀어요. 이거 짜서 불닭 소스 해 먹으면 맛있는데, 불닭 소스 사면 안 돼? 불닭 소스. 맞아. 어, 불닭 소스 찾았다. 은근 많이 샀다, 맞지?
2: 가벼운 거.
0: 얘네 가벼운 거.
3: 짜잔. 이제 내가 다 장본 거야.
4: 라클렛은 엄청 쉬워서 그냥

0: 그걸 조심하게 자르면 돼. 왜내 가족이 라클렛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너무 건강한 것들이 다 있잖아. 이것도 있고, 그린빈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건강해서 내 가족이 좋아해. 그다음 또 맛있어.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너가 라클렛 하면 이 재료들 꼭할 필요 없고 다른 거할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재료는 치즈. 이거 없으면 라클렛이 아니야. 왜냐면 라클렛은 치즈가 있어야지 라클렛이야. 이제 먹자. 너무 맛있겠다.
1: 수육 전골 때문에 이렇게 장을 봤는데 부추를 샀고요. 부추 맛있어요. 배추, 알배추 귀엽죠? 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육 전골 재료인 버섯, 청양채, 대추 등 냄비에 예쁘게 올려줘요.
2: 너무 크다. 너무 크다.
1: 잘 삶은 고기는 10개 썰어요. 미안하니까 엄마가 하셨어요. 훨씬 닭순순. 한번 구워볼게요. 참소스랑 연겨자 이거는 기본 소스여서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연겨자 이게 킥이에요. 됐다. 예쁘다.
0: 우와, 어떤 맛이야?
1: 재밌습니다. 양배추랑 참소스랑 이렇게. 야채가 맛있는 건 처음이야. 배추. 굴닭소스에 진짜 잘 어울려.
2: 이다, 이다. 우와. 됐다.
1: 오리파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2: 나야 또 뭐해? 어?
1: 복숭아 깐거 있지?
2: 나루야 방금 밥 먹었는데.
0: 누나 빨리 와.
3: 우와 맛있겠다.
4: 엄청 잘했네.
0: 고마워.
2: 이거 이름 뭐지?
1: 라클렛.
0: 나는 먼저 어떤 치즈를 할까?
4: 나는
0: 일단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치즈를 먼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구워줘. 기다려야 돼.
2: 엄마 보여주고.
4: 짜잔.
2: 먹었어?
0: 어, 응. 이거랑 계란도 같이. 치즈. 근데 내가 여기 라클렛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구운 동안 이것도 구울 수 있잖아.
4: 치즈를 뺄때 엄청 재밌어.
0: 맞아.
4: 그냥 쑥 내려오니까.
0: 언니는 또 먹어주네? 잤어?
4: 치즈비가 오네?
0: 와. 이거 조금 많이 재료를 넣긴 했어.
4: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해줘.
0: 뭐하네? 알려줘.
4: 뭐, 수시? 아니면 떡볶이?
0: 좋아해줘서

0: 고마워. 너가 잘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것 같아? 할머니 이거 만들어봐. 엄청 좋은, 엄청 맛있는 막 밥이야.
1: 최애 요리 소개하기 미션 성공. 서로 장바구니를 보고 먹어보고 싶었던 것은?
0: 치즈, 매운 소스.
1: 나도.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 6단계 우리 가족 최애 요리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 이제는 기다려지지. 후후후.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5: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0: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2: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5: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우리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2: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0: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1: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2: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손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1: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0: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1: 네.
0: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1: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1: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0: 아, 재밌어?
1: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0: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1: 네.
2: 행복은 이를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3: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2: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3: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2: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해서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0: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1: 미로 같은 거네요.
3: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3: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2: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3: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2: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3: 돈 자체에 물건을 살수 있는 가치.
2: 그렇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 오래 살기 위해서.
2: 오래 사는 건왜 오래 살려고 하지?
3: 죽음이 두려우니까.
2: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3: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4: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1: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명 되거든요.
0: 오, 기획사가 꽤 크네.
1: 참 재밌는 게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0: 아, 빵 터졌어.
1: 네.
0: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0: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
1: 네.
2: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 근데 왜 벤담이란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2: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1: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2: 어떤 문제가 있나?
1: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게 아닐까요?
2: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1: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3: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4: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5: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0: 그렇지.
5: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2: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1: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2: 그렇지. 그건 맞아.
1: 네.
2: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1: 맞죠.

0: 아이고, 윤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1: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2: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0: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2: 경희대 갈게요.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1: 오늘 만났네?
2: 네.
0: 그럼 민준아 또 보자.
2: 네, 안녕히 계세요.

0: 무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계곡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죠.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 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그럼 물놀이 하기 전 필요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1: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은 했나?
2: 준비 운동이요?
1: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0: 발 운동 시작! 옆구리 운동, 허리 돌리기, 다리 운동, 마지막으로 발벌려 뛰기.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잘했다. 들어가자. 잠깐!
1: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2: 됐다. 들어가자.
0: 물놀이를 한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3: 물놀이를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물놀이 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줘요. 또 잠시 쉴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저체온증 예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물놀이 때 꼭 필요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5: 예!
4: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꼬리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5: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0: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한 준비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건강한 물놀이 즐겨봐요.

0: 지니는 깜찍한 외모는 물론 애교까지 장착한 오늘의 주인공 쿵이. 그런데
1: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야, 쿵아.
0: 아니, 소금이라뇨?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마 너 혹시?
1: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란 듯이 옆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야, 보란 듯이 소변을 보고 다닌다고요?
1: 우지마.
0: 무려 3년째 소변 테러 중이라는 쿵이.
2: 얘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0: 소변 테러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쿵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1: 계속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계속 해주던가 아니면 제가 같이 캐티를 같이 이렇게 막 해줘요. 돌려줘요.
0: 세상에,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이 아이. 애교도 많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한다는 쿵이입니다.
1: 13살 후추 여자아이고 좀 많이 까칠한 아이예요.
0: 표정은 도도해도 집사안정 개냥이라는 첫째 후추.
1: 셋째 수리이고요. 임시보호 하려고 데리고 와서 있다가 그냥 저희 집에 눌러앉게 된.
0: 딱 봐도 낯가림 많이 하는 이 녀석이 셋째 수리.
1: 저희 넷째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희 우주라고 하고 한 살 됐습니다.
0: 그리고 집안의 가장 막둥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제작진도 촬영하는 내내 얼굴조차 보지 못한 이 녀석이 바로 넷째 우주. 네 마리 고양이 모두 임시보호를 하다 인연이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1: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한 8개월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0: 몸이 아픈 거야 참으면 그만. 한번 품 안에 들어온 이상 자식이나 다름없다는데요.
1: 저한테는 저희 아이들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어디로 보낼 생각은 한 적도 없었고.
0: 그날 오후 청소로 분주한 집사 곁에 쿵이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집사가 이쪽으로 가면 쪼르르 집사 옆으로 가고, 집사가 주방으로 향하면 또 쪼르르 뒤따라 다니는 쿵이. 이 녀석 보통 껌딱지가 아닌데요. 종일 집사 뒷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뭐 바라는 거라도 있는 걸까요?
4: 야옹야옹 따라다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1: 일단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엉덩이 궁뎅팡팡 궁팡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얘네들 흔적 같은 거 다 지우고 이래야 되니까.
0: 쿵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집사의 손길. 그렇다면 집사 바라기 쿵이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1: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어떤 고양이를 둘러싸고서 막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쿵이였는데 막 얼굴 같은데 막 상처나 있고 피나 있고 막 이랬거든요.
0: 그 길로 쿵이를 집으로 데려와 임시보호를 시작했고 결국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1: 사람들이 다들 와서 보면 이렇게 예쁜 애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항상 제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애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0: 그런데
1: 말 안 듣는 자식이 생겼다고 중2병 걸렸다고 해요.
0: 마치 사춘기가 온 듯하다는 쿵이. 아, 하지만 챙겨야 할 고양이가 많은 만큼 쿵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3: 네? 아, 잘 모르겠어요.

0: 아기가 못 따라가는 곳은 없다. 하다하다 못해 이젠 집사 화장실 가는 것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눈빛, 꼬리를 세우고 부르르 떠는 것이 설마 여기서 소변을 본 건가요?
1: 어, 일단 시험은 돼, 안 돼,
2: 응? 무슨 상황이에요?
1: 아, 여기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쉬를 해요. 자기 먼저 이렇게 예뻐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지금 와가지고 저 손 씻는 사이에 이렇게 옆에서 보란 듯이 한 거예요.
0: 네? 일부러 보란 듯이 싼다고요? 황당한 건 집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변 테러를 한다는 쿵이. 가만히 살펴보니 집사가 쉬고 있으면 은근슬쩍 커튼 쪽으로 가서 집사 한번 보고는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집사가 첫째 후추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또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하려는 쿵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1: 쿵,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너 때문에 맨날 빨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해야 되고. 언니 힘들어 죽겠어, 쿵아. 응? 너 자꾸 그럴 거야?
2: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 한 2년 반 전쯤에 아팠던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던 밥자리에 어느 날 나타난 아이였는데 곧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아파 보여서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어서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면은 응급실 달려가고 뭐 정말 거의 그때는 이틀 3일마다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제가 너무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에 하기 시작했었어요.
0: 집사의 관심이 소홀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렇게 시작된 쿵이의 소변 테러. 이제는 집안 전체가 화장실이 됐다고 합니다.
1: 얼마 전에는 미용실 갔다 온 날 바로 머리에다가 소변 테러를 하더라고요. 너!
0: 급기야! 이제는 집사의 몸에까지도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는 쿵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더욱 화장실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1: 아니, 냄새. 아니,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을 때 냄새가 확 풍겼잖아요. 냄새가 되게 독해가지고 잘 안 빠지거든요.
0: 하는 수 없이 매일 청소를 하고 가구나 소파, 침대와 같은 곳에는 소변이 최대한 스며들지 않게 막아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시 방편이지만 강아지용 배변 패드를 소파에 붙여 겨우 소변 테러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여기다 소변 테러 할까봐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3: 그래서 아예 그 배설용 패드를 그냥.
4: 네. 네.
3: 그럼 여기다 테러를 해란 말이었나요?
4: 어차피 할 거면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어차피 하긴 하니까.
0: 3년째 계속되다 보니 체념하듯 선택했다는 최선의 방어.
4: 제가 청소가 가능한 범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층고가 높은데 이렇게 커튼 같은 데다가 하면 이거를 커튼을 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쟤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엉덩이 막

0: 때린 적 있어요, 한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하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좀 때렸던? 그러고 나서 좀 후회를 했죠. 얘네들 때려봤자 소용없는데.
1: 쿵이의 소변 테러를 고쳐보기 위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0: 그 훈증기로 아이들 스트레스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도 써봤고, 그리고 스프레이, 뿌리는 스프레이도 써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드도 집안 곳곳에 해놓고, 방에 보면은 비닐 같은 걸로 좀 벽면 같은 데 이렇게 덮어놨어요. 스프레이를 안 하게 됐으면,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여기군요. 아, 네.
0: 나죠. 그다음 오늘 많이 피곤했어요.
2: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고양이 암모니아 소변 냄새가 있네요.
0: 맞아요.
2: 아, 이거 하루 이틀 된건 아닌 것 같은데. 콩이 중성화 수술은 잘돼 있을까요?
0: 잘 했는데 어쨌든.
2: 어렸을 때.
0: 네.
1: 간혹 중성화 수술을 해도 잠복해 있는 고환이 남아있으면 수컷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 소변 테러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3: 생식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시는 없어요.
0: 아, 그래요? 없는 거예요?
2: 근데 지금 생식기를 봤을 때는 중성화 수술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다. 지금 테스토스테론, 이제 수컷 호르몬 때문에 스프레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1: 하루 열댓 번은 기본. 문제는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한다는 것. 급기야 집사의 몸까지 소변 테러를 시작한 쿵이. 과연 막을 방법은 있을까요?
2: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소변 테러는 아니고 스프레이. 영역 소식 목적으로 하는 스프레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0: 그래요?
2: 쿵이는 지금 이런 영역 표시를 하면서 자기의 자신감을 채우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지금 허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0: 그럼 제가 임시보호를 계속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거든요.
2: 완전 그거는 기폭, 그러니까 엄청나게 쿵이한테는 자기 걸 계속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쿵이 머릿속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쿵이라고 스프레이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집안 곳곳,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한테까지 써놓지 않으면, 언제 뺏길지 몰라.
1: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변 스프레이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불안을 달래고 있었던 쿵이.
2: 이 불안감이 거의 미칠 듯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0: 밖에 있었어? 언니 나갔다 올게. 언니 나갔다 올게.
1: 그리고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담긴 쿵이의 불안감.

0: 집에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서로 정해요.
1: 자기 영역을.
0: 자기 영역을. 그리고 그 영역은 침범하면 다른 고양이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싸움이 자꾸 벌어져요.
1: 근데 저희 애들은 서로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진

0: 않거든요, 잘.
1: 싸움이 안 난 이유는 통이가 양보했잖아요.
2: 통이가 유일하게 집사 곁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집사가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동생에게 양보하며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쿵이.
1: 원래 안 하던 친구가 이렇게 시작한 경우는 마음의 병이라고 봐요.
2: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강아지는 산책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안 해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막 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 안 놀아주면 욕 받아야 되는 거네. 와, 그동안 나쁜 식사였네.
1: 기존 스프레이 자국을 없애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냄새 맡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덮어 씌워서 신선한 상태, 가장 확실한 영역 보장을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런 UV 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효소 탈취제로 그 냄새 근원 자체를 없애주는 작업. 요거는 이틀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을 첫걸음, 소변 흔적을 지워라.
1: 자, 쿵이야, 어디 너가 했던 한번 자국 한번 살펴볼까?
0: 소변 냄새가 나면 계속 싸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에 흔적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비추는 UV 라이트로 보니 소변 흔적이 더욱 자세히 보이네요.
1: 이 부분에다가 충분하게 효소 탈취제를 뿌려주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얼룩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아예 이제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닦아내면 됩니다. 방금도 닦아내고 나서 꽤 많이 얼룩이 없어졌잖아요, 이쪽에.
0: 효소 탈취제를 뿌리고 5분 뒤에 닦아내니 말끔히 지워졌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효소 탈취제를 반복해서 뿌리고 닦으며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
1: 내가 한번 제거해서 자국이 안 보이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제거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0: 집사를 양보하고 기다리며 참았지만 불안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쿵이.

0: 그렇다면 쿵이의 불안을 달랠 방법은 있을까요?
1: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자분이 최선의 그 제공할 수 있는 관심과 그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뭐 사냥놀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다르게 놀아주는 거는 반응을 안 해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샀었고 얘 좀 놀라고 그런 것도 많이 사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 들쭉날쭉한 관심이 되면 보통은 불안정 애착기 돼요, 생기는. 많이 받은 날은 많이 받아서 불안하고 적게 받은 날은 적게 받아서 불안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 있는 상태로 아 나는 매일 이런 정해진 루틴에 맞춰서 엄마가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줘.
0: 쿵이의 소비한 테러를 막을 두 번째 규칙적인 애정 시간표 만들기.
1: 쿵이한테 관심을 준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사냥놀이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빼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자분의 일상생활 스케줄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2: 밤에 2시.
3: 새벽 2시?
2: 네, 새벽 2시, 낮에는 3시. 그러고 저녁 때 한 10시?
1: 쿵이를 부르면서 눈 마주치면서 간식 던져주기를 해줘도 그 시간을 되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5분 정도만 해도 되니까 간식 던져주기를 한번 좀 추가로 넣어볼까요?

0: 그 친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쿵이를 위해서 네, 조금 더 나의 시간을 할애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장소에 지금 이렇게 시간표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매일 그 비슷한 시간대에 정해진 대로 쿵이한테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집사님,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0: 오늘 쿵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엄마한테 관심받는 것, 애정받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제 소변 테러라는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루틴화된 애정과 관심을 쿵이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문제도 네,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솔루션 이후 쿵이와 규칙적으로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집사님. 쿵이도 집사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보이죠? 그리고 2주 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 놀이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계속 많이 예뻐해줘서 그런지 스프레이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언젠가는 스프레이에서 완벽히 해방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오래된 유물의 보물 창고. 태안을 걷다 보면 천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부터 현대 미술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데요.
1: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 뻥 뚫린 하늘을 볼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0: 다양한 멋을 간직한 태안의 중심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맛.
3: 물어 넣으세요.
4: 이건 한 마리 25,000원.
5: 한 마리요.
0: 제철 맞은 특산물이 지천. 하하. 풍성한 인심도 덤입니다.
6: 이게 조금 두꺼운 거라서.
0: 이젠 태안 여름 손님이 된 오징어에 보양 식재료인 붕장어까지.
7: 조류도 세고 갯벌도 좋고 1m.
0: 오오오. 지금 태안은 다채로운 먹거리들로 펄떡입니다. 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태안의 먹과 맛.
8: 감자랑 조합이 잘 맞아서 고소.
0: 태안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백화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태안의 중심지 태안읍. 완만한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태안읍은 태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0: 곳인데요. 넉넉한 바다와 갯벌을 품은 태안은 주민 절반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북적이는 항구. 여름 바다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 사나이들이 나섰습니다.
1: 많이 남을 마음대로 나가죠. 저기는 바위섬이 없어갖고 그 공장하는 바위섬 돌 그런 데 살고 있어서.
0: 바위 틈에 은신하는 붕장어는 밤이 되면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 야행성 물고기라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1: 잠시만요. 준비 좀 오게요.
2: 네.
0: 자,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양망 작업을 서두릅니다.
1: 통발 올라오는 과정이요.
3: 예.
0: 5m 길이의 줄에 걸린 통발을 걷어 장어를 선별하는 작업. 과연 붕장어는 얼마나 잡혔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1: 네. 1m.
3: 오.
0: 바다 장어라고도 불리는 붕장어는 흔히 아나고라는 일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생선이죠. 바다 장사라는 별명답게 힘 끝내줍니다. 하하.
1: 지금이 기름도 많이 올랐고 그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3: 아, 붕장어는요?
1: 예.
0: 붕장어는 사계절 태안 전역에서 잡히지만 6월에서 8월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 게다가 살도 많이 오르는 데라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1: 장어잡이는 1년에 한 3개월만 해요.
3: 아, 그렇게밖에 못해요?
1: 아니,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3: 꽃게. 다른 거?
1: 네, 꽃게 잡으려고.
3: 아, 꽃게 잡이로? 꽃게가 훨씬 더 나아요, 돈벌이가?
1: 낫죠. 어...
3: 꽃게?
1: 꽃게.
3: 우와. 우와. 아, 왜 버려요? 왜 버려요?
1: 금오기.
0: 그물만 쳤다 하면 이렇게 싱싱한 녀석들이 그냥 줄줄줄 올라옵니다.
1: 태안이 이 조류가 세서 그래요. 조류가 세고. 네. 먹을 게 풍부하고.
0: 이른 저녁부터 동 틀 때까지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1: 피곤하죠. 피곤해도 제철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0: 자연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게 곧 어부의 숙명. 그렇게 오늘도 까만 밤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자, 갓 잡은 수산물이 모이는 곳은 태안 읍내의 전통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 골목이 전부 붕장어 요리를 파는 곳이라네요. 여름에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먹을 수 있답니다.
4: 태안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태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붕장어가 나올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면은요 여기가 꽉 차요. 그냥 아주 붕장어 냄새로 꽉 찹니다.
0: 막 잡아온 붕장어들도 아주 아주 싱싱합니다. 그냥 펄떡이는 붕장어 보세요. 힘이 넘치죠. 그래서 여름철엔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나요.
5: 요즘에 이게 드시면은 정말 건강에 건강 보양 음식이 건강에 좋죠.
0: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지친 여름 기력 회복에 좋은 붕장어. 태안에서는 손질한 붕장어를

0: 연탄불에 구워 먹는 붕장어 구이가 유명합니다. 뭐 별다른 양념 없이 붕장어를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기만 하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 구이 완성. 장어 맛이야 뭐 참 설명이 필요 없고서요. 그렇냐니요? 그치요?
1: 황김치에
2: 별로 색다른 맛인데?
3: 오.
2: 아 풍미가 일단 좋습니다.
3: 어떻게 이거? 아우, 야 먹었어.
2: 아. 아.
4: 그래도 이왕이면 꼬리를 해서 주고 싶어서 건강하게요.
5: 아, 아니, 저도 고소하고 이제 저 담백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고
4: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튀어 있는 시장이어서 그러는지 연탄 냄새도 안 나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여기도 이제 그전에 해도 먹고 이렇게 했지. 근데 안 하고 구이가 되면서 안 하고 찌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유행이 됐고.
0: 태안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찾는 별미 중 별미. 먹기 좋게 토막낸 붕장어와 감자, 양파, 고추 등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면요. 야, 보기만 해도 속이 팍 풀리는 붕장어탕 완성되슈. 어때요? 입에 쫙쫙 붙는 그런 맛인가요?
6: 고기가 약간 비릴 것 같은데 안하고가 생각보다 비리지 않아요. 고소해요.
7: 아, 고소하지?
6: 고소하고 살이 뼈가 없으니까 먹는데 굉장히 좋아.
7: 자동으로 땀이 이렇게 나와. 너무 맛있으니까. 아우, 완전 시원하지. 칼칼한 땀.
0: 시장에서 배 든든히 불리고 가면 딱 좋은 곳. 태안읍 어디에서도 보이는 백화산입니다. 해발고도 284m로 야트막하지만 특별한 유물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백화산 공영주차장에서 15분 정도 산에 오르면 이렇게 태안읍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8: 태안군의 유일한 진산이고 명산입니다. 해발 284m입니다. 네. 비록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기암 계속으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아주 예쁜 산이죠.
0: 백화산에 있는 작은 사찰 태을암. 전각이 지어진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태을암에서는 아주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307호로 지정돼 있는 백제시대 조각작품 태안 마의 삼전불입니다. 태안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던 지역. 이 마의 삼전불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8: 보통 삼전불은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보살님이 계신 그런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 예, 여기는 가운데 보살님이 계시고 양쪽에 여래님이 계신 형태라고 합니다.
0: 천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물. 태안에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8: 굉장히 편안한 곳이다라고 이름 지명은 있었지만 또 지명에 맞지 않게 외구의 침입도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바닷가로

0: 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이 많았었고 그래.
1: 붙임 많은 역사를 간직한 곳. 태안 신진도 앞바다엔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2: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오니 반도 지형의 특성상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조류도 굉장히 세고, 지금 바람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바람도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 암초, 안개, 조류, 이 모든 것들이 배가 지나다니기에 좋은 곳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들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나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태안반도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험한 바닷길을 오가다 좌초되었던 배도 여러 척. 그렇게 바닷속에 잠겼던 이야기들은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지금 보이시는 이쪽 바다 부분에서는 저쪽 편에 지금 아마 섬이 보이실 텐데, 저쪽 섬이 바로 저희가 최초로 이 태안 지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태안 대섬입니다.
1: 지난 2007년 시작된 유물 발굴 작업. 생각보다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됐고, 작업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주로 고려시대 것들로 추정되는 유물 수만 점과 선박 8척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 고려 청자 2만여 점이 발굴이 됐고, 또한 그 청자 유물들을 싣고 움직이던 배, 태안선이 함께 발굴이 돼서 이 서해 중부 해역의 어떤 그 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유물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했는데요. 여기 유물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게 뭐이 쭈꾸미였다고요?
2: 쭈꾸미가 그 어두운 곳을 찾아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청자 접시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입구를 막은 거죠. 그래서 쭈꾸미 조업을 하던 어부께서 그 쭈꾸미랑 딸려온 청자 접시를 같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쭈꾸미가 찾아준 그런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2007년 봄, 주꾸미에 붙어 올라온 청자 접시 한 점. 이걸 무심히 넘기지 않은 어부 덕에 수많은 유물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작업을 진행한 끝에 태안엔 지난 2018년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됐지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1,300여 점. 연구를 위해 보관 중인 유물은 모두 3만여 점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태안 지역이 수중고고학 연구의 중요 거점이 되었답니다. 고려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발굴 유물들. 이 유물들이 발굴된 후 태안 앞바다는 바닷속 경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유물도 다수 발굴됐습니다.
2: 밑에 보이는 이 용머리가 용마루 부분을 갖다가 꽉 물어서 용마루 양쪽에 장식을 하게 되는 기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맨 위에 있는 건파 같은 경우에는 용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으로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온전한 취두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어요.
1: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면 좀 특이한 모양의 유물들도 눈에 띄는데요.
2: 지금 보시는 이 향로도 태안선에서 발굴된 향로입니다. 사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뚜껑이고요. 밑에 화로처럼 생긴 부분에 향을 담아서 그곳에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으면 사자의 입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향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에도 향로가 많이 있지만 다른 박물관의 향로들이 조금 엄숙하게 만들어졌다면, 저희 향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친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 하하, 아마 고려에도 꽤 유머 감각이 뛰어

0: 도예가가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이 고려에서 왔다고 추정되는 건 특별한 기록물을 발견해서입니다.
1: 지금 보시는 이 목간들 같은 경우에 그 난파된 유물들이 각각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누구한테로 가고 이런 정보들이 담겨있는 일종의 화물 운송장 내지는 택배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목간을 통해서 유물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간에는 유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0: 태안을 비롯한 서해 중부 바다에선 난파선 8척이 발견됐는데요. 그중 마도 1호선은 태안 앞바다에서 찾은 선박입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많이 발달을 했고 해안선 근처로도 그 갯벌이 널리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배가 만약에 그 바닥이 뾰족하다라고 하면 갯벌에 계속해서 걸리거나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사용을 했는데 마도선,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평저선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서해 바다를 다니기 딱 좋게 만들어진 특수한 선박. 어느 날 풍랑을 만나 침몰했지만 갯벌이 있어 오래도록 먼 바다로 쓸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그 서해의 가장 보물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의 보물 중에 하나는 갯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갯벌이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영역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으로 작용했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유물들도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걸 갯벌의 소중함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생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보물 창고가 된 태안의 갯벌. 바다에서 내륙으로 고개를 돌리면 넓은 저수지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물이 맑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그 물가에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집이 한 채 보이는데요. 이 풍경을 혼자 다 누리며 사는 이 남자, 태안 토박이 원석 씨입니다.
2: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 물 안개 딱 피고, 응? 그치 뭐 자애들 아가 애그들 뛰어노는 거, 염소들 밥 먹였을 때, 응? 자연에 여기서 풀떼도 먹고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0: 자연에 푹 파묻혀 사는 게 좋아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는 원석 씨. 원래 마늘 같은 밭농사를 주로 짓다가 요즘엔 좀 다른 것들을 키우고 있다네요.
2: 매매매매 너부터 달려오냐 이놈아. 가자 밥 먹자. 들어와 일로 밥 먹자.
0: 지금 키우고 있는 흑염소는 10여 마리. 이 녀석들과 동고동락한 지는 한 5년쯤 됐습니다요.
2: 너무 싫은 사람 누가 있어?
3: 어, 맞아. 응.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그거는 이 환경에서, 응? 환경이 더불어 같이 개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지 뭐. 응.
0: 이 녀석들은 얼마 전 새 식구가 된 녀석들.
2: 그런 게 없어?
0: 원석 씨가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마음 쓰여섭니다.
4: 서업!
2: 많이?
4: 서업 뭐 하냐?
2: 집! 시집, 시집! 집! 쓰는 글씨는 알잖아.
3: 아, 이게 보시는 거야?
2: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0: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 고숙과 모자의 하루가

0: 섬으로 갑니다. 그날 저녁.
1: 어이! 어내리가 갖고 왔어! 이리 와봐!
2: 어이!
1: 잘라먹자고!
2: 왔냐? 오케이! 오, 좋아! 야, 이거.
1: 좋아! 와, 엄청 커! 이거 눈 봐봐. 상세가 금방 잡은 거야. 이게 태안의 삼치.
3: 이게?
1: 응. 태안의 삼치.
3: 신기하다.
1: 요만큼 짧네. 요만큼 짧네. 요만큼 내 거, 요만큼 우리 건. 반딱
4: 아, 형님은 가만히 있어줘. 그래, 좀 나오는데, 형님은.
2: 아, 친구, 우리 친구.
1: 어디요?
2: 여긋네, 물건.
1: 여기. 아, 건너편에?
3: 아, 친구분이셔?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1: 아, 친구끼리 나눠 먹으려고, 맛있게.
0: 외지 손님이 찾아왔다고 삼치까지 잡아온 원석 씨의
1: 중마공. 이게 바로 그 서해안의 바로
0: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이웃들인데요.
1: 한 토막 넣고
2: 파 파김치 오케이. 요 파 하나 넣고
1: 이게 바로 삼치 요리.
3: 확실히 맛있어.
2: 야, 느끼지요. 야, 고기 연어고.
3: 그렇지.
2: 삼치 맛이 연어고 완전 죽이네. 살살 녹네.
3: 그러니까.
2: 어, 녹이네. 새우 맛은 어때?
0: 하하, 함께 하니 그 안이 좋을까요? 하하하.
5: 선생님 놀이터 같아요.
2: 놀이터야 뭐.
5: 심심히 마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2: 아니 그냥 아니 힐링이지. 이 자연 그대로 힐링 아니오. 누가 봐도 이게 힐링 아니오.
0: 오래된 맛과 멋이 살아있는 매력 넘치는 구장 태안. 특별한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지금 태안으로 놀러와 보셔요. 진짜 좋다니까요.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사교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다요. 빛이 난 햇볕을 봐. 알록달록한 무늬 사랑의 모든 마음 예예예 yeah, yeah, yeah.

0: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1: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맛있을 게 있어요. 티아는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지난이는 3살입니다. 내일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1: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ie.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최고의 한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 많이 있어서 한학이에요.
0: 그만 좀 합시다. 적당히 해, 적당히.

0: 우리 가족 다 좋아해.
1: 제가 사는 곳은 부르고뉴 남부에 있는 소넨루아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소를 키워왔던 지역입니다.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새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새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notre maison c'est une ancienne ferme 17e siècle.
2: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초대해 주세요.
4: 뭐야 이게? 여기 따라오세요.
5: 났다.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내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얼음방입니다. 신기한 울자예요. 보라색 있고 바퀴가 있는 울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6: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2: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3: 이건 저거지. 저거지.
2: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있어요.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삼촌, 아름다운데요?
6: 내가 네,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초피책이에요.
0: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3: 어떻게 어필하고 모르는 사람 너무 있을 거야.
2: 그래요?

냄새 흐르네.

0: 우리 뭐 할 거야 오늘?
1: 응? 나 다와이.
0: 겐.
1: 다와이 다와이. 애야. 애야. 이거 말이야 될 걸. 애리 손 날리도 날 들이 꺼낸 기소나.

지금 이제 폭염이죠, 폭염. 꾀니큘.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 번, 보통.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이렇게 하는 거 맞지?
1: 리아야.
0: 엄마가, 마야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해줬어. 리아가 못 와가지고. 어? 아빠 뭐하지?

0: 지금은 나비를 함께 날아가 지구 시간이야 어떤 마음에서도 팔레니나 꽃이 집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이불 문만 쳐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에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3: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4: 디디 레네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솔라 지도사 사사사 시도랄랄랄라 나무게 미솔라.
4: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0: 이상은 정말 100% 우리 남편 내지만. 먹으려고.
1: Et pour entretenir le terrain, pour que ça coupe l'herbe.
2: La tombe a du toit. Tariga, yo sort game.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3: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지. 그치?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털이 벗겨지고 있어.
2: 네.
3: 야야. 양들은 네. 있잖아. 더우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엄청 양들이 힘들어한다. 양들은 죽어. 그래서
2: 엄마 봐봐.
3: 왜?
2: 아! Oh my God! 엄마 봐봐.
3: 아! 아! 케브! 케빈! 케브!
1: 오이
3: 이마전시
1: 있어요.
3: 루 야온 언니 키스 수비.
2: 전기치대 나갈 수 있는 거야 아기 양아. 아기 양아 할 수 있어. 빨리 장애질들에 뛰어가.
1: Faut déjà que je trouve lequel c'est. Lequel c'est sa mère?
3: Là, je pense que c'est Lou, parce que hein? C'est Lou qui fait.
1: C'est laquelle?
3: Lou.

0: 왔습니다. 우리 저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지지.
0: 가자. 고. 애들 이제 하원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을 듣게 했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 걸 엄마. 눈이 아프다. 아, 할머니.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아버지.
3: 이야.
4: 할머니.
2: 할머니.
0: 어?
3: 와, 이 자리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예쁘구나.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4: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4: 어, 진짜?
3: 어, 지연이 말했잖니. 이야.
4: 그래?
3: 안녕.
0: 잘, 엄마가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에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어, 몸 조심하고, 엄마.
4: 어, 시아 내일 보자. 레아. 네, 내일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4: 끝났다. 내일. 우리 레아 지연이 빨리 보고 싶다.

Nessa noite.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 요즘 트렌드고.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0: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붙이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응?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2: La maison pour moi,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la famille.

0: 300년 동안 증축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1: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2: 나 아파트 싫어요.
3: 자.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1: Je la lève,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Et je avale là.
3: C'est ça.
0: 제가 2010년에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인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4: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1: 위로 찍어주세요, 위로, 위로.
4: Tu veux présenter quoi?
0: 저희의 본업은 앤틱 가구를 도매를 하는 게 저희 본업이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0: 아버지. 아따.
1: 제 펌프 승사 상식.
0: 시시.
1: 위.
0: 세. Est-ce que est-ce qu'il pourrait nous aider l'homme si on la descend un petit peu et qu'on la repousse à toi?
1: 아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2: 네. 아니 저도 지금 도와드려서 저도 지금 붙을게요. 저도 지금 찍어주세요.
0: 라 on la pousse plus comme ça. Comme ça. 아, c'est bon. Ah, c'est bien. Attends.
1: 아직 끝이 아니야.
3: 아직 아닌데.
1: 이제 천막을 쳐야 돼,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우리? 우리 아니다. 케빈,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0: 왜?
1: 이제 좀 디포즈.
0: 아, 왜? 나이카.
1: 고마워리야. 아이고, 우리 딸. 한국에서는 캠핑 가면 낭만이라 그러는데 나한테는 캠핑은 생존이에요, 생존이. 아이고,

0: 할아버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년간을 거쳐서 조금씩 꽃칠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요. 그러니까 모자르게 자꾸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습니다.
2: 지안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이야 하고 있던데. 이제 우리 차례네. 삼촌 나 지금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라서요.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저?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이 뚝뚝 달려. 어떨 때 말이에요.
2: 양! 이제 소외 양. 아파.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도 나오는 거는. 얘들아, 아, mais mon, la monte.
3: Bah oui.
2: Allez, il faut y mettre.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2: 알겠지?
0: 원하는. 나는 양들을 할게. 잘 다스리고.

0: 무섭게 하고 가을을 사야 양들었대요. 시작!
1: 야,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뒤로, 뒤로.
2: 아니, 마지막이야, 마지막. 꽃이 늘.
3: Voilà, là-bas. Venez, il faut les refaire passer par là-bas. Vas-y, vas-y, venez, vas-y, vas-y. Vas-y, continue. Vas-y, continue, allez, continue. Mais qu'est-ce que... Elle n'a pas compris. Allez, c'est bon.
0: Papa, j'ai déjà fait très bien.
3: Ouais, super bien.
0: T'as vu, je sais faire toutes mes forces. J'ai chaud, moi, de les ramener.
3: Ouais.
0: J'ai eu très chaud. Maman, elle a très bien fait. Elle
1: a très bien fait, notre fille. Chégo야, chégo.
4: 오봉서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평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 이 오봉서원은 시원당이
4: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노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상설이 제 집사성 이각 지위
6: 알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
4: 제배 배
6: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끼고 굴리고 막 왜냐 미끄럼틀 타고 막 굉장히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놈들 한 번 하나? 아, 이런 생각 들지.
7: 레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0: 할머니. 할머니 다 좋아할 거예요.
1: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0: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 가요.
8: 하단 꽃을 주고 싶더라, 나는 이렇게 가면. 우와, 마녀 할머니 같아.
9: 해물이야, 사랑해, 지연이 사랑해.
0: 사랑해. 내일 보자.
6: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니까.
10: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0: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2: 뜨거워.
3: 으이씨. 우와, 누군데?

0: 속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떻게 넣어야지.
0: 또 이게 좀 넣고 공간을 활용해야 돼. 그래도 좀 최대한 해봅시다.
1: 딱 맞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머리를 많이 넣었지.
0: 자기 도포는 여기 있나?
1: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도포에 있네.
0: 잘했어.
1: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저 애들 비싼 거 있는 거야. 300에서 500. 아 이 비싸다 이거. 도포는 여기 한국 옛날 행사를 되게
2: 단호축제라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샵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호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호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1: 잘 잡아야 된대.
0: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1: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 문화는 정신적으로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 애들 모르겠다 하면 해보지 뭐.
2: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 어린 집.

0: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수행을 한대요. 마이야 세일 때 음료수.
0: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2: 들리면 안 돼.
3: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이불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에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
4: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 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슛!
2: 성교육!
0: 예.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 못할 고민과 배움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3: 네, 너무 아쉽죠. 이제 배우고 왔는데.
0: 네,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4: 근데 네. 저 빈자리 뭐죠?
0: 아, 여기 빈자리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오늘은요.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자, 먼저 성스러운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1살 딸과 8살, 4살 아들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시원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5: 뭐지?
0: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던지고 거의 자연인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억지로 입게 하자니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5: 좀 사연을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뭔가 왜요? 좀 이성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데 또 집에서 꼭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혹시 집에도 계시잖아요.
0: 네네, 하고 있어요. 네.
5: 저희 집에도 사계절 내내 반스보이로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0: 어느 집에는 한 분씩 있어요. 저는 네. 이제 아빠랑 살 때 저희 또 아빠 실명 걸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1: 이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은

0: 얼만다고.
1: 어머, 그 속담 오징어 아니야, 진짜? 아니, 속담 오징어. 한국 사람이지.
0: 대한민국 산 지 25년 했는데.
1: 아유,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0: 내가 그 사연 딱 듣자마자, 이, 저는 그 경계 교육이 이렇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2: 경계 교육.
1: 쌤 씨가 부모의 첫 성교육 마지막 회차 되니까 경계 교육을 이미 거의 뭐 파악하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신데 진짜 뿌듯하네요. 아, 우리 다 경계 교육 이제 알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저도 뭐 공부 많이 한 아빠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이게 진짜 성교육은 부모가 준비가 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이죠. 방하연 양의 어머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맞아요?
3: 언니 아니에요.
1: 언니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동생 같은데. 예. 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따님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목장으로 지내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하연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4: 12살, 만으로 11살이에요.
1: 만으로 11살. 지금 몇 학년이에요?
4: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
1: 5학년.
4: 네. 아직은 좀 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어릴 때처럼 아빠가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기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빠는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네,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 아빠랑 애착 관계가 끊어질까봐 좀 조심스러운.
5: 근데 저는 진짜 완전 판박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저랑만 샤워하려고 하고.
1: 아직도?
5: 네, 지금 초3인데. 근데 엄마랑 또 안 씻으려고 그래. 저랑만 씻으려고, 저랑만 잘라 그러고.
1: 아빠랑 관계가 훨씬 좋군요.
5: 네, 근데 저도 빤스보이라서.
1: 빤스보이시구나.
5: 네, 그래서 아유. 애한테 뭐라고 하기가 뭐한 거야. 아빠는 안 그러는데.
1: 집집마다 한 명씩 있다니까.
3: 빤스보이들.
1: 아유, 정말.
3: 찢어버릴 수도 없고.
1: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인규 씨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과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제작팀이 하연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일상을 관찰을 해봤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6: 충남 보령에서 방씨 3남매를 기르고 있는 엄마 김유나입니다.
7: 아빠 박용환입니다.
8: 첫째 방하연입니다.
9: 둘째 방하연.
1: 다 예쁘다.
10: 아유,
1: 아유,
10: 아유, 아름다운 가족.
1: 아빠! 이제 마당에 서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뛰어놀 수가 있어서. 아유, 잘해.
10: 동생이랑도 잘 놀아줘. 엄청 착하냐.
8: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빠.
1: 아빠 너무 좋아해.
10: 아, 정말 좋아.
11: 여보, 왔어?
10: 아빠랑 사이가 아주.
11: 아, 나 샤워하러 가, 얼른.
8: 짜잔.
11: 땀 흘리고 왔으니까 빨리 씻어.
8: 깨워줘.
7: 알았어. 씻으러 가자.
11: 창피하지도 않냐? 몇 살인데?
8: 안 창피하거든?
1: 이제 엄마는 일어나진 않아.
3: 나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1: 엄마 좀 할 수 있잖아요.
4: 이제 동생들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씻을 때가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아이들 씻을 때 같이 씻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하연이도 어렸을 때 계속 저희랑 같이 씻기도 했고.
12: 5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같이 씻기는 씻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13: 네. 하루 아침에 뚝 다 씻을 수 있으니까
12: 어렵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네.
1: 헐. 하연아. 하연이 옷을 안 입었구나.
4: 하연아. 이렇게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몸 전체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기 때랑은 다른 몸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엄마 마음이.
4: 애기가 아니야.
1: 애기가 이제 아니니까.
8: 꼼지각.
14: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 들어요. 아빠 앞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13: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어.

0: 아니야, 이거 디카페인이란 말이야. 잠 못 자.
1: 하엘이도 이제 2학년, 3학년 금방 이제 고학년 되고 아무래도 집에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녀도 되는지 좀 걱정은 돼.
2: 뭐 중학생 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은 안 하겠지. 바뀌겠지, 지도.
1: 너무 창피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2: 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샤워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1: 아직 이렇게 하얀이를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야?
2: 중학교 나이쯤 되면은 그때 따로 잠도 따로 분가해서 자고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도 안 늦을 것 같아.
1: 왜? 멀어지는 것 같아. 딸이랑 멀어지기 싫어? 보내주기 싫어?
2: 그치.
1: 너무 편한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지난번에 제 남동생이 놀러 왔을 때도 밖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엄마 화장실에 옷 좀 가져다 줘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외삼촌은 가족이잖아요. 엄마랑 외삼촌은 다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랑도 안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없구나.
2: 제가 너무 성교육을 잘 못 시켰나, 아니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나.
3: 아, 근데 진짜 가족이 굉장히 또 친밀함이 사이도 너무 좋고
4: 나와요, 화면에서.
3: 아버지가 뭐 그 딸을 너무 막 그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5: 따님이 아빠의 스킨십을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해요?
1: 네, 잘 때도 아빠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거 좋아하고요.
3: 아빠랑 만지면 네. 좋구나.
1: 그리고 이제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감을 때 이제 너무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머리 감아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남편도 아직은 해주는 걸 좋아하고.
5: 네, 그럼 하연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다닐 때 아빠랑 엄마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1: 저나 남편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가리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4: 찾았어. 범인을 찾았어.
3: 찾았어. 밤 나왔네. 밤 나왔어.
1: 아유. 그래서 하연이한테만 이렇게 너 입어라 이렇게 하기가 좋고.
3: 그렇구나.
5: 하연이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몸의 변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네. 가슴이 나오면 고초경 한다는 신호인데 그게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4: 예. 근데 약간 저는 바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3: 답답하면.
4: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창피한 줄 알아. 바로 나올
3: 것 같아. 나이가 몇인데.
4: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5: 네, 이 몸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수치심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왜 몸이 좀 부끄러운 것이다, 숨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몸의 주인이 이제는 너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때라든지 누가 만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를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이 각자의 공간, 몸과 공간은 존중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즉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 나의 독립, 나의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 가족과 아이가 굉장히 긴밀하고 애착 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너 이제부터 아빠랑 목욕하지 마, 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목욕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상실감도 사실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가면은 옷 입고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한다라는 식으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3: 이 집은 제가 볼 때 상실감은 아빠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사실 뭐 하연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지금 네, 막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1: 지금까지의 육아에 있어서 그 확실한 남편의 영역이 목욕과 재우는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조금 아빠와의 거리감을 좀
3: 아빠가 제일 충격받을까 봐 아빠 오늘 아빠 상담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빠가 제일 걱정이 솔직히. 그렇죠?
5: 네. 아빠 나 이제 내가 할래 그러면 또 아빠가

0: 뭐 아빠 싫어졌어? 뭐 아빠 서운해?
1: 대부분 다 그래요.
0: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불편해도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아,
2: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성적 동의에 있어서 불편해도 좋은 사람이면 해야 돼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성경험 같은 걸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 동의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게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지금은 이제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갑자기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0: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1: 네.
3: 저희 쪽에서는
1: 본인 상황으로 몰입했어.
3: 이걸 하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딸과 목욕하려고.
1: 그래, 맞아. 그것도 인정.
3: 네. 근데 이제 목욕물을 닦고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다른 대안, 다른 대안.
0: 근데 그 하연이가 이제 귀찮아서 아빠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할 때도 이거는 혼자서 해야 될 일. 어차피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미룰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시간을 잡으셔서 딸하고 좀 샤워를 하세요. 목욕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닦는 건지를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1: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네 3남매 가족의 앞날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다운할게요. 네.
1: 자,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음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엄마와 대화도 많이 하고 언제나 해맑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벌써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SNS에서 영상을 봤다면서 엄마, 우리나라 키스는 이렇고 외국 키스는 이래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5: 세상에.
1: 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순간 몸이 굳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 인터넷에서 19금 콘텐츠를 접한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아유 세상에. 아니 근데 요즘에 맞아, 그렇게나 맞아. 그런 영상이
1: 맞아요.
5: 뜨더라고요.
1: 우리도 모르게.
5: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볼 때는 괜찮은데.
1: 아 우린 괜찮아요.
5: 너무 좋은데? 이제
1: 아니 너무 좋은데 하지 말고. 얘기하시잖아요.
5: 괜찮은데. 애기들이랑 같이 볼 때 떴으면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1: 진짜 당황하죠.
3: 저는 남자친구가 초4에 생겼다고 하면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샤워도 못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뺏기면 진짜 저
1: 네네네.
3: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아니 고1, 고3 우리 첫째, 둘째는 여자친구 좀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3: 지금 둘째가 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1: 있고.
3: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 통화하고
1: 아이고. 아
3: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못하겠어요.
5: 아빠 닮아 사랑
1: 네. 사랑꾼이네 진짜. 네. 근데 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인기 아빠도.
3: 너무 많습니다.
6: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키스하고 한국인 키스는 잘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1: 그래요. 아 그래요.
6: 뭐가 달라요?
1: 아 모르겠어요. 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6: 아, 조금 달라요?
1: 아, 조금 달라요.
3: 네.
6: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정보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호기심 당연히 생기는데
1: 맞아요.
6: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1: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아주 편한 상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행동일 것 같은데 자 과연 4학년 딸내미 가윤 양과 엄마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7: 안녕하세요. 저는 가윤이 엄마 김현정입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성으로 좋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경? 좀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호감을 갖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8: 좋은 생각이야.
7: 알겠어. 가윤이 지금 남자친구랑 얼마나 됐지?
8: 63일 정도.
7: 63일 정도. 친구들하고 비밀인 거야? 학교에서 몰라?
8: 아는 애들은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걸 몰라.
7: 오, 전 남자친구가 알까봐? 좀 미안해서?
8: 근데 미안하진 않아.
7: 왜?
8: 걔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7: 한번 이제 가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는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나를 너무 편하고 짓궂게 대해. 너는 이제부터 나랑 그냥 친구하면 되겠다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너무 뜻순해.
9: 그죠?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7: 난 궁금한 것도 있거든?
8: 아니 뭔데?
7: 너희들 손 잡고 다녀? 한 번도 안
8: 진짜
7: 잡았어?
8: 진짜 한 번.
7: 지금 손 잡고 싶은 거야? 그 윤희 그 친구랑은 허그하거나 이런 적은 없네? 지금 남자친구랑은? 손도 안.

0: 잡은 거
1: 있어? 하고
0: 싶지. 왜 하고 싶은데?
1: 그냥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야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
2: 특별한 느낌.
1: 특별한 느낌. 어 맞아 딱 그거야.
2: 진짜로 많이 나가고 싶어.
3: 걱정되지 우리 엄마 마음이 싫어요.
0: 가인이는 저 드라마 본 적 있어?
1: 응 나 저거 그 노래 알아. 너무 가까운데?
4: 이렇게 하면서 다 먹고 다
2: 먹는 거, 아 먹는 거, 아 그거
1: 먹는
0: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채널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제가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인 눈치를 한번 살피고 그대로 봤었죠.
1: 엄마 나 그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랑 차이점을 좀 알아.
2: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의 차이가 있어?
1: 있지. 너무 크지.
2: 어떻게 큰데?
1: 약간 한국은 약간 뭔가 약간 아련하게 약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러고 이해를 해 그냥.
2: 아까 먹는다고 한 게 그거야?
1: 응.
2: 입술?
1: 입술을 먹고 미국은 약간 상상인데.
2: 상상인데? 어디서 봤는데?
1: 릴스.
2: 아, 릴스에 나와?
1: 릴스. 약간 쩝쩝해. 쩝쩝쩝. 약간 뽀송뽀송해. 호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쫙쫙 약간 이런 느낌.
2: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0: 엄마 내가 우리나라 키스랑 외국 키스를 보여줄게 하면서 저한테 입에다가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그걸 잠깐의 영상을 보고 계속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보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킨십 자체가 너무 편해질까 봐?
1: 뉴스에 떠가지고 봤는데 엄마한테 한번 말해주면 예뻐서 그냥 근데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유행하는 거면 계속 보고 싶어서.
5: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100번, 1000번 공감을 하실 그런 사연 같습니다. 아이는 뭐 벌써 커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스킨십 문화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막 궁금해서 떠드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막 타들어가죠. 엄마가 막 조근조근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얼마나 애가 탈까 나는 이제 나도 따로 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0: 스킨십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 알고
5: 물어보는 거지.
0: 네, 예.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5: 어렵죠. 네. 이거 알잖아요.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6: 성적 호기심은 없애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 없으면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5: 본능이니까.
6: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잘 다뤄주면 되죠. 아까 왜 외국식 키스와 한국식 키스 뽀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스킨십은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정말 좋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툭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집 근처에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스킨십이 생각보다 진한 거예요.
5: 맞아요.
0: 이거는 정말 부부여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안고 있는다거나 이제 가연이가 다니는 학교도 주변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 모르게
5: 스며드니까.
0: 네, 스며드니까.
4: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상물, 컨텐츠 이런 것들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런 스킨십에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가영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니까 나도 소중히 대하지 않네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5: 나보다 나아요. 난 소중하게 안 돼도 난 내가 좀 끝까지 따라갔어. 나 나보다 난 것 같아, 가영이.
4: 1년을 사귀었는데도 그걸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걔가 뭐 속상하지 않을까 했을 때 아무 뭐 그거는 뭐 개의 일이지 이렇게 이제 I don't care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단호하구나 마음이 단단하구나 경계가 잘 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교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믿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5: 그럼 진짜 이제 딸 둘 마무리서 궁금한 게 구체적인 좀 스킨십의 기준은 아이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까 보니까 가윤이도 막 손잡고 싶다고 네. 그랬잖아요. 손은 괜찮지 않나요?
7: 손까지 괜찮아요? 손은...
5: 가능해요?
7: 손 괜찮아요.
5: 나는 조금 그런데 아직은. 네.
6: 엄마가 그렇게 정해주면 넘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대신 이제 스킨십의 세 가지 기준을 좀 알려주는 게 좋죠. 기준. 내가 정말 원하나. 근데 이거는 가윤이 잘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다 한다니까, 그리고 혹은 또 아까 상대가 서운할까봐 가윤이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둘째는 내가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몸을 뺀다거나 이런 신호 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동 한 뒤에도 내 마음이 계속 편할 건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불안하거나 숨겨야 될 것 같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라는 걸 알게 해주면 되죠. 아이한테 지금 뭐 스킨십 완전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또 그냥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게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키스를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게 아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8: 저 네. 지금 아주 많이 후회가 되고 있는데요.
5: 왜요?
8: 가윤이가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 그렇죠. 감성을 폭발해주세요.
8: 네. 네. 그게 지금 너무 아쉽고 좀 혼자 온 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5: 아유 너무너무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입니다. 가윤이의 건강하고 예쁜 사랑을 저희 부모의 첫 성교육도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5: 지금까지는 사춘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진짜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 게임을 하는군요.
10: 네.
5: 요즘 아이들 게임도 좋아하니까.
11: 행복한 시간이죠.
5: 콧노래까지.
7: 저희 너무 행복한데.
5: 너무 행복한데.
12: 왜?
13: 뭐야?
12: 게임하지 뭐라긴 뭐래.
13: 게임 지금 몇 시간째니?
12: 3시간.
13: 3시간이 할 일도 많은데 저 그렇게 하면 돼? 적당히 해.
12: 알겠어, 들어가.
13: 내가 방문 닫고 있지 말라 그랬지. 문 닫지 마.
12: 왜?
13: 닫지 마.
12: 알겠어.
13: 문 열어놓고 있어.
12: 알겠어, 들어가.
5: 사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없거든요.
13: 저는 문이 닫혀있어서 본능적으로 가요. 저도 혜원한테 좋게 그냥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면 화부터 나서 뭐 하냐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콱콱콱 해가지고 야 문을 닫으면 걱정 불안보다는 더 화가 나요. 굳이 나한테 뭐 말 못할 게 뭐 있을까?
14: 방문에 관해서 조율을 하실 여지는
13: 없어요.
5: 네, 매번 쌓여가지고 이제 엄마도
14: 이유는 뭐야?
15: 그냥 방은 제 공간이니까 저만의 공간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싶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은. 다 들리고 다 보이고 하니까 좀 그렇죠.
14: 잔소리로 들리고 좀 짜증나고 이러기도 해?
15: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5: 어머, 아들도 싸는 게 있네. 어머니 아들도 싸는 게 있어요.
13: 이제 어느 정도 저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자꾸 이 테두리를 깨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깨려고 하고 나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충돌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는 느낌.
5: 야야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길래?
7: 저 웃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엄마한테 인터뷰 안 나오잖아요.
15: 어디 왔는데? 아직 조금 있다.
5: 아 왜?
13: 누구랑 통화했어?
15: 누구긴 누구야, 친구지.
13: 언니 말소리가 들려서.
15: 아 왜 들어?
13: 안 들었어, 들린 거지.
15: 아 가, 나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16: 우리 집이다.
4: 저의 사춘기를 보는 거 같아요.
14: 혜연이가 키

0: 해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1: 나 깜짝 놀랐어요.
2: 저는 일단
1: 아, 그래.
3: 맞아. 그래. 이렇게 생글생글했는데.
4: 그걸 해도 잘라주시는데.
1: 이모들은 야 주변에 예쁜 여자친구 있어? 나가 이러면 뭐 있어. 그 저는 이제 옆에서 놀래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이모가 니는 엄마가 내가 지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정확한 그거를 확립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떠들면 이 정도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까봐 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또 하기에는 또 좀
0: 여자친구랑 있을 때 어떤 게 좋아?
5: 그냥 좋아요. 딱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뭐였지? 그냥 좋은데?
1: 어, 야, 야, 이렇지. 야, 야, 이렇지. 이렇지, 나 이렇지.
6: 그만 손해라, 이제. 다른 거.
3: 알겠어.
7: 책도 좀 보고.
8: 지금 닫혀있는 거야?
1: 닫혀있는 거야? 이거는 닫혔어요. 발로 찼는데 맞아가지고. 어머. 이 나를
6: 아, 닫힌다, 또.
1: 몸으로 좀 놀자.
6: 왼손은 아직 팔팔하잖아.
1: 어, 그래, 야. 왼손으로 놀자.
6: 왼손을 안.
1: 3살쯤에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동생이 누워 있는데 그 주변을 돌다가 여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철심을 받고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단순 장난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들어오고 몸집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싫기는 한데, 근데, 이게 동생한테 하는 테스트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살짝 들기는 해요.
6: 야, 그만! 너네들 좀 와봐.
1: 왜? 뭐가?
6: 내가 몸으로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1: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6: 아니, 이거 봐봐. 어?
1: 아, 그 솔직히
6: 노는 거는 좋은데 다치잖아.
1: 근데 솔직히 이거 놀면서 다친 게 아니라 지금 저 쇼파 올라가다가 내 자빠져가지고 내 다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6: 니는 형아가 때렸다 그랬잖아.
9: 나는 때린갈라야 돼.
1: 아니 얘가 자꾸 쇼파 저기까지 올라가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4: 억울한
3: 거. 형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4: 네, 억울한
1: 거. 아,
8: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1: 내 말이 좀 좋아. 얘가
6: 니 말도 듣고 얘 말도 듣잖아.
8: 또 엄마는 또 이제 동생이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자꾸 다치고 어떻게 또 헤어지 기분 나빠졌네.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정말 심장이 아주 그냥 막 쫄깃해졌습니다. 혜윤이 어머니 마음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거든요. 방문이 일단 닫혀있다 그러면 솔직히 막 저 안에서 애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 혹시 이상한 건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뭐 저라도 막 쾅쾅쾅 문 열라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이해가 갔어요.
4: 근데 저는 그 혜윤이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요. 남자아이들은 사춘기 되면 자기만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10: 아, 맞아.
4: 이 문 열려 있으면 온 우주가 막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1: 진짜 온 우주가?
4: 또
10: 그리고 항상 또 통화할 때 엄마가 쓱 나타나면 우리 또 비밀을 또 지키고 싶고 또 엄마한테 또 얘기하면 혼나고 맨날 둘이 아웅다웅해요. 저희는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둘째 방은 바람이 불었대요. 또 문을 확 닫아요.
3: 그렇지. 바람이 불어요.
10: 창문도 작은데 그렇게 큰 맞아, 바람이 불어요.
3: 태풍이 불어.
10: 네.
3: 어느 집이나 난립니다, 여러분. 네.
11: 그 사춘기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들이 이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똑같지 않아요.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네. 길어지고 이게 얼굴 봐도 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났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팔다리 쓰는 게 자기 생각과 달리 뭐 뭘 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성장에서 속도가 달라서 얘가 미처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4: 그럼 때리려고 네. 때리는 거 아니었다.
3: 그러니까 갓 태어난 기린처럼. 엄마 나도 모르게 그만.
4: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난 지금 내 팔 내 탈이 하지 않아서
3: 교수님이 말한 거
4: 때리는 척 하려다가 맞았다.
3: 그렇지 그렇지.
11: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안 돼요.
3: 완전 장난꾸러기들.
12: 네, 아이가 하는 행동 정말 사춘기 들어와 있는 남자애구나. 확연히 정말 보이고 뭐 얼굴 표정에서 또 눈빛까지 엄마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은.
3: 진짜 정우 전화 했을 때랑 표정 너무 달라요.

0: 많이 아이가 참고 있다예요. 엄마 그냥 딱 한번 째려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정도면 사춘이 남자의 양반이다. 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양반 타입을 받았습니다.
0: 그 정도면
2: 양반이에요.
1: 축하드려요. 축하받아야 되는 건가요?
0: 다만 현재는 사춘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비하면 전두엽에서의 어떤 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에게서부터가 먼저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옆에 있는 부모와 가족에게서부터 먼저 분리가 일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닫고 비밀이 생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자기의 맞아요. 핵심이. 네.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협받아요. 자기 정말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네. 성장하고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너 떳떳하면 닦아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정말로. 부모도 우리 닦을 수 있나요? 아이한테?
1: 없습니다.
0: 닦을 수 없죠?
3: 닦을 수 없어요. 네,
1: 제가 많아요.
0: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4: 얘기합니다.
1: 난 닦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언니.
0: 그냥 사람은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사춘기 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렇게 방문 꽝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동생하고 관계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렸을 때 회우지하고 동생 관계 어땠는지 사이가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5: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아요. 지금 형아를 뭐 캠프를 따로 보낸다고 하면 나는 형아가 없으면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하고 회원이도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어디 나가면 동생을 챙겼는데 좋아요. 근데 노는 게 그래서 그런데
6: 혜훈이가 동생을 이제 아끼는 마음도 있고 네. 보호자라는 네.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좀 놀고 싶고 네. 자기도 어린데 걔를 돌봐야 하는 부담하고 억울함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동생이 어쨌든 자꾸 다치니까 거친 신체 놀이는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생이 다치면 그냥 사과해서 끝나면 안 돼요. 동생이 이렇게 됐고 동생은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넌 어디까지 네가 책임을 질래. 아, 그리고 진짜. 네가 그렇게 보여줘야 동생이 좀 서운한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죠. 혹시 어머님의 원부모님, 그러니까 원가족이 네. 엄격하셨어요?
5: 저도 이제 뭐 말을 잘 들었던 딸이 아니다 보니까는.
1: 저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엄마가 달라지는
7: 거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1: 진짜 어머님부터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8: 어머님 모시고
1: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네.
5: 저희 엄마도 이제 말로써 이렇게 막 여러 말을 해서 저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몇 번을 보셨겠죠?
1: 네.
5: 빵 터지면 이제
1: 무서웠구나.
5: 네. 이제 길에서도 맞고 아이고. 뭐 이제 치마가 찢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혼이 많이 났었어요.
1: 그렇구나. 네. 좀 엄격하게 네. 좀 무섭게. 네.
4: 저는 또 엄하게 자랐는데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주는 성격이거든요. 또 부모마다 다른 건가요?
1: 그럼요.
0: 원가족에서 배웠던 것들이 위기 상황에선 거의 그대로 나와요. 정말로 심각한 갈등이나 힘들었을 땐 내가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가게 되고 편안한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또 너무 심해서는 안 되긴 해요.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돌고 돌면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심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사춘기를 겪어보셨잖아요.
4: 네.
1: 통제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8: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전 누워서 수박을 먹었어요. 누워서 씨도.
1: 하지 않아요. 누가 네. 씨를 누가 받아요?
8: 씨도 누워서 뱉었어요. 네. 방바닥에.
1: 안 혼났어요?
8: 아빠가 은지야, 앉아서 먹어. 소된다.
1: 엄마에서 막 그래서 진짜 말 안 들었고
8: 은지야 앉아서 먹어 계속 넣어서 씨 뱉었어요. 아빠가 먹기 편하게 얼굴에 수박 주워주시더라고요. 네, 저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삐뚤어졌죠. 누운채로 방에 막 계속 누워서 가고.
1: 인규 씨는 어떠셨어요?
4: 저는 제가 하루 10시간씩 게임하고 거의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그 공부도 아예 안 했거든요.
8: 아, 예.
4: 근데 내가 게임하지 마 공부해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6: 내가 안 했습니다.
4: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니까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좀 엄마는 그래도 좀 오히려. 했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돌리는 편이에요. 찔려갖고 말 못하겠어요.
1: 그때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좀 상상이 되세요?
4: 예, 그건 이해돼서 효도 잘해야 되겠다.
8: 죄송하다고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드리세요 엄마 아빠.
4: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속 맞이 세게 해갖고
1: 너무 힘들게 할게요. 네.

0: 힘들겠죠, 할머니.
1: 네. 아, 진짜
0: 잘 찾아뵙고 잘하겠습니다. 사랑해, 할머니. 네.
1: 뭐 사실은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소통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2: 맞아요.
1: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 혜은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3: 너무 궁금하다.
4: 솔직히 다친 직후에는 그냥 손가락 살짝 삐인 줄 알아가지고 뭔 감정이 없었는데 그 손 다쳤다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5: 좀 끌어나갈 여지도 있어? 마음이 있어?
4: 저는 그러고 싶죠. 근데 엄마가 그냥 그 말할 의지 없어. 엄마는 그냥 저를 혼내는 거에만.
5: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도 있어?
4: 많죠. 아주 많죠. 매우 많죠. 셀 수 없죠. 생각나는 것들 하면은 전부 다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1: 저는 혜은이가 눈시울이 붉어진 거 보고 저도 막 같이 울컥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엄마랑 싸우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6: 맞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잘못된 일은 크게 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부가적으로 안 좋은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영향도 있어요. 칭찬은 받지 않고 안 좋은 일일 때만 계속적으로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로 관심 받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아이는 지금 잘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속도 깊은 아이예요.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사춘기라고 해서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변하는 건 절대 아니다.
7: 저게 무슨 마음인지 알까? 항상 혜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적은 되게 잘해요, 제가. 세게. 근데 칭찬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매우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래? 다른 애들 다 그렇지 않나?
1: 잘해줘요,
8: 어머님!
1: 잘해야지.
7: 다 그냥 그렇게 준다고 이제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은이가 항상 저한테 너가 최고야. 네가 제일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이런 게 안 나왔어요.
1: 안 해봤구나.
7: 안 해봤어요.
1: 혹시 어렸을 때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7: 아니요. 저도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래서
7: 그냥 몸으로써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지 말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3: 조언하고 평가 같은 거 좀 줄이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이가 한 말을 또 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은이가 뭐 학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할 일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7: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1: 딸이 애들 다 갔잖아. 딸이 애들 다 갔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러잖아.
7: 맞아.
3: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 힘들어 너 많이 힘들구나. 근데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걸 좀 고쳐볼까?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인정한 뒤에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혜은아, 힘들었니? 한번 해봐.
9: 엄마,
1: 연습해봐.
9: 너무 힘들었어. 엄마, 너 너무 학원 힘들어.
7: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 어제 보고 얘기하세요. 이 바닥에 있어, 혜은이가?
6: 처음에 보고 해도 돼요. 근데 계속 하시면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7: 이게 이렇게 떨어져
1: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10번, 10번씩.
3: 일단 규칙을 좀 적게 정하시고 분명하게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통제하면 중요한 규칙하고 사소한 요구 혹은 잔소리가 섞여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부모가 없을 때 얘가 판단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선택권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곁에 없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6: 사춘기의 터널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초기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딱 벽 쌓고 부모를 좀 멀리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이는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거나 독하게 싸우면 돌아올 다리가 불타서 없어진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소통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7: 감사합니다.
1: 자, 어떻게 오늘 혜은이 어머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7: 도움 되게 많이 돼서 아까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불안이 제가 통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우리 문제죠.
7: 맞아요.

0: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한 칭찬?
1: 과한 칭찬. 네. 계속
2: 좀 한번 칭찬.
0: 네.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1: 다행입니다. 네.
0: 눈물이.
1: 아 진짜 우리 혜윤이 엄마 이제 혜윤이랑 잘 이렇게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행복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솔직하게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게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보석 같은 솔루션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은요 아쉽게도 이번 21회를 끝으로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진행자이기 전에 이제 한 부모로서 매주 우리 전문가님들의 해답을 들으면서 참 깨닫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제 육아 가치관을 바꿔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깊어진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희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 패널 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4: 전 너무 좋았던 말이 성교육은 생활교육이다. 전 날 잡고 이렇게 하루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다가 같이 TV 보다가 같이 놀러 갔을 때 그렇게 생활교육처럼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오늘 잘 배우고 우리 아이 세 명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 진짜?
4: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네,
1: 네, 은지 씨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5: 네, 진짜 여러 회차 배우면서 그냥 다른 것들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잔뜩 들어주고 정말 잔뜩 사랑 표현해주는 게 정말 아이와 나를 위한 성교육의 첫 발걸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잘 배워갔어요, 우리 은지 씨도. 네, 우리 샘 씨는 어떠셨어요?
6: 부모란 자격증은 없잖아요.
5: 맞아요.
6: 우리도 실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병수행도 공부할 것 같아요.
1: 네.
6: 좋았어요.
1: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7: 저는 일단 교육방송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아가 거의 다 끝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지금도 키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어떠셨나요?
8: 네,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 또한 이 방송을 하면서 여기 있는 패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의 첫 성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존중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성교육해요.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0: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은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자, 오늘은 강원도 평창 산에 지금 왔습니다. 산에. 네.
1: 산에서 시작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백만장자는 어떤 분일지.
0: 산에 사시나? 오늘 그러니까요. 백만장자는 혹시 자연인?
1: 어, 재밌겠다.
0: 야, 근데 계속 지금 저희가 산 속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어디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2: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장훈 씨, 예원 씨, 이 산골에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희 산에는 처음이시죠?
0: 아, 당연히
2: 속은.
1: 네, 네,
0: 당연히 처음이에요.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는 4대째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이렇게까지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0: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산 백만장자시네.
1: 산의 금액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네. 산 속에 살아있는 나무가 백만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 뭐 늘 뭐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산에 다 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1: 네.
0: 죄송하지만 몇 평 정도, 산이 몇 평 정도 되시는 건가요?
1: 보편적인 평수로 얘기하면 뭐 80-90만 평 정도 된다고.
2: 80-90만 평이요?
0: 80-90만 평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여의도 네, 여의도 면적
0: 비슷비슷.
1: 네, 그렇게 하는데 실면적은 좀 더 크겠죠. 네.
0: 아...
2: 네. 그럼 그냥 눈 보이는 게 다 대표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곳에 쓰면 그렇죠.
0: 산림 경영이는 어떤 건가요?
1: 산림 경영은 생산과 네. 또 거기에 교육이나 체험이나 서비스 휴양까지 포함한 네, 네, 네. 그런 포괄적인 경영을 산림 경영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0: 이거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는데 아, 이게 예. 뭔가요? 3인가요? 뭔가요? 3인가요?
1: 요거는 이제 3인데 네. 산양삼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0: 씨를 좀 네. 먼저 뿌려놓고 나중에 캐는 이 삼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 보편적으로 연수에 따라 가격이 나고요.
0: 요 정도면?
1: 네. 요 정도면은 아마 한 7, 8개가 한 4, 50만 원 정도 세트가 될 수 있겠다.
2: 세트로. 네. 네. 그럼 여기에 산양삼 밭도 있는 걸까요?
1: 네, 산양삼.

0: 다시 몇 개가 있는데.
1: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캐가지고 하면.
0: 아 개인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는 불가하죠. 예.
1: 그렇긴 한데 네. 이 넓은 몰래. 데를 이 넓은 데를
0: 그런
1: 다
0: 경우는 많지
1: 지킬
0: 않고요.
1: 수도 없고.
0: 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캐보실까요?
1: 네네. 네.
2: 좋습니다. 네.
1: 가보시죠.
0: 가보겠습니다.
1: 이 산에서는 뭔가 더 좀 좋은 향이 이렇게 나는 네.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향. 우리가 향은 네. 나무 수중에 따라서 나오는 향이 다르거든요. 네, 특히 네. 우리가 잣나무는 피톤치드가 네. 많이 나와요.
1: 아, 그래서 잣나무 향이 네. 약간 더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0: 그리고 여기에 오늘 캐는 산양삼 밭은 잣나무 밑에서 자란 산양삼입니다. 이거 한번 캐볼까요, 이거를?
2: 우와, 이거 손이 아, 다르네.
1: 이거 캐는 장갑인가요?
0: 네, 한번 뭐 오. 해보겠습니다.
2: 귀여워, 이거. 괴물처럼.
0: 되게 이제 산삼은 네. 캘 때 아주 정성스럽게 네. 캐거든요. 전부 손으로 이제 캐게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천천히 뿌리까지 캐야 되거든요.
2: 주변에 땅을 먼저.
0: 그렇죠. 네, 살살 해가지고.
2: 진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0: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1: 아, 네. 아, 이건 좀 크네요.
0: 아, 여기는 연수가 있어서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한번 캐보실까요?
2: 어려운디? 아니, 어려운데?
1: 어디야?
2: 그거, 이게...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오빠.
1: 아, 이게 괜히 옆에.
2: 그러니까, 건드릴까봐.
1: 뭐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2: 어이구. 잘 됐다.
1: 이게 뭐가 잘
2: 거
1: 빠진 건가요?
0: 네.
1: 뿌리가 다친 것 같기도
0: 아니요,
1: 하고.
0: 아니요, 괜찮고요.
1: 괜찮습니다. 네.
0: 얘들은 여기에 존재 이유가
2: 네.
0: 캠을 당하려고 있는 겁니다.
2: 아니 부서질까 봐. 선생님 이거
0: 네, 거의 다 캔 것 같아요.
2: 거예요?
0: 네.
2: 선생님 얘 너무 깊어요. 미안해서 못하겠어. 완전 커. 표정 왜 그래요?
1: 지금 이 삼들 중에는 뭐가 제일 좀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크기가
0: 물론 크기도 좋고
2: 네.
0: 지금 현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원 씨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 크기가 크고 네. 모양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0: 네.
2: 딱 봐도 좋아 보이죠?
1: 이 산양삼이랑 그냥 일반 그 산삼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0: 산삼과 인삼과 산양삼은 네. 네. DNA가 똑같아요.
1: 아, 이걸 해가지고 산삼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0: 그게 보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전문가들은.
2: 딱 보다 아시는구나.
0: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캐자마자 먹는 것이 가장 효과 있다.
1: 네.
2: 지금이네요.
0: 그렇죠. 이걸 띄고 그냥 먹습니다.
2: 우와. 그냥 냅다.
0: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0: 자기가 좋아하는 맛.
1: 참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0: 진짜 맛있어.
2: 어제 기운이 많이 나시죠?
1: 그냥 일단 기분은.
3: 기운 나세요, 기운? 옆에 나무 좀 한번 그 뽑아보실래요?
1: 기운이 나는 기분이고.
3: 네. 질기지도 않고 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럼 우리 힘쓰러 가셔야 됩니다.
1: 아, 힘을 또 쓰러 가야 네. 되나요?
3: 괜히 먹었네요. 괜히 먹었어.
2: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게 있죠?
1: 네, 네.
2: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계속 지속적으로 속가매기를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모든 것의 핵심의 1번은 숲의 관리는 속가매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속가매기 한 뒤에 작업로도 만들고 임산물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의 모든 관리는 정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1: 가장 좀 소득이 높은 건 뭔가요?
2: 가장 근간은 나무를 키워서 네. 나무를 수확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의 소득이고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산에서 나무만 생산하는 줄 아는데 네. 먹는 것도 우리가 생산해요. 네. 숲에서.
1: 나물
2: 같은 거 많이 생산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 곳곳에
2: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곰취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곰취.
3: 아.
2: 늘 많이 있어요. 예. 네. 여기 보면 둥글레차 같은 여기도 있죠. 둥글레차.
1: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네. 그냥 뭐 풀 같은데.
2: 그러니까 늘 숲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덕. 더덕은 여기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더덕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냄새로 또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더덕 냄새.
2: 납니까?
1: 잘 모르겠어.
3: 뭐가 나긴 나는데.
2: 잎을 뜯어서 한번 볼까요? 잎을 뜯어서.
3: 이게 더덕 더덕 향을 몰라서.
1: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게 더덕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 더덕향을 알면 아는데.
3: 그러니까 그렇죠? 몰라서.
2: 네.
1: 산더덕은 하나 그 한 뿌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 보통 우리가 그런 건 한 관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3촌 7억 킬로인데 네. 밭더덕은 평균 한 3만 5천 원에 네. 우리가 출하하고 네. 산더덕은 출하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3: 우와.

0: 화를 쏘시나 봐요.
1: 네, 여기는 제가 산에서 있을 때 가끔 이제 취미 삼아 밖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2: 네.
1: 아, 취미신 단련하는 곳입니다.
2: 양궁 체험장. 활 쏜 지 몇 년 되셨어요?
1: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어릴 때는 많이 쐈죠. 한 50년 됐어요.

0: 이렇게 팍 꽂히는구나.
1: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0: 네.
1: 한번 해보시죠. 예. 네,
2: 여기 잡고. 여기, 예, 예.
1: 여기 잡고. 예,
2: 이거
1: 네.
2: 당기는
1: 네, 그걸 당기시고. 예. 그 방아쇠 손 나중에 될수있는 돼요. 나중에.
2: 어, 비키셔야 될 것 같은데? 당겨야 돼요? 안 당겨진?
1: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힘으로 당기시고.
2: 아.
0: 됐다.
1: 오! 오!
0: 맞췄다!
1: 들어갔어요.
0: 오! 오! 맞췄다!
2: 저기를 보고서

0: 게 아닌데.
1: 역시 운동이는 다르다.
0: 요 이상을 땡기면 넘어가는구나.
2: 땡겨볼까? 예.
3: 이게 죄송해요.
2: 땡기라고.
1: 아, 땡긴 거예요.
0: 아니, 거기서. 거기서. 네. 그 뒤로는 쉬어. 거기서 아, 조금 더 힘을 줘. 빡. 그렇지. 더 가.
1: 더 가. 아.
0: 힘이 약해서.
2: 이게 여성용이에요.
1: 와, 근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다.

0: 이 장소가
1: 너무 좋다.
0: 저의 인지를 네. 그냥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1: 이야. 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회장님.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아,
1: 네. 너무 좋아요.
2: 아니, 여기가 괜히 명당이라고 하신 게 아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1: 너무 좋다.
0: 저희 임지는 요 지금 요 여기서부터 네. 요 옆하고 저기 콘도미니엄 있는 산 그 산 네. 그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앞에 산 이렇게 결제하고
2: 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모든 산이 다 회장님 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82만 평 산의 주인이신 우리 산 백만장자 박정희 회장님. 처음에 어떻게 이 산의 주인이 되셨나요?
0: 저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뒤에 네네. 물려받은 산이죠. 아,
2: 그럼 이 산을 아버님께서 사신 건가요?
0: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1: 그러면 할아버지도...
0: 제가 4대 승계자입니다. 아,
2: 그럼 처음에 사신 분은 증조할아버지가 네, 사신 거네요?
0: 증조할아버지가 취득하신 거죠.
2: 아니 그럼 증조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큰 산을 사신 건가요?
0: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서당을 하셨었고 네. 그 위 할아버지는 이제 관찰사의 정산품 벼슬을
2: 하셨어요. 관찰사면은 네. 지금 이제 도지사 그렇죠.
0: 정산품 벼슬이군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유서 깊은 약간 금수저. 82만 평을 회장님 물려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4대 내려오는 와중에 다른 형제분들도 또 네,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예, 가져가게 됐고요.
2: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나누고도 남은 게 이 정도 82만 평.
0: 네, 네.
2: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언제 이 산을 물려주시게 된 건가요?
0: 38살부터 제가 가업 승계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임업 관련 회의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게 당시 제가 공직자였는데 네. 그래서 바로 가업 승계를 했죠.
2: 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공무원으로 네.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고
0: 네.
2: 바로 이제 산림 경영에 들어가신 거네요.
0: 네.

0: 근데 갑자기 이제 산을 관리하시게 됐는데 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1: 산림 경영의 기본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저걸 봐라. 너가 이거 관리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 심는 걸 봐왔고.
2: 저는 어릴 때 그 나무를 심는데 조금 할 때도 의자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켜봐라. 너가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네 앞에 놓인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핵심의 어떤 말씀이시라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 거죠, 수비.
1: 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2: 상속세는 뭐 일부 산을 조금 매각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럼 처음에는 100만 평?
2: 네.
3: 오. 회장님은 그럼 회장님은 상속세 낼 때 빼고는 산을 안 파셨어요?
2: 그렇죠.
1: 근데 안 파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2: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저희 증조부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은 땅이거든요. 네.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도 함께 있어서 네. 이거 집안의 어떤 약간의 뭐 얼 같은 그런 유산의 문제가 같이 녹아져 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0: 아버지도 이제 물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려받은 것은 물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1: 아니 근데 뭐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팔아서 내가 좀 뭐 다른 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0: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물려받은 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4: 회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0: 네, 차 닷을 가는 길입니다.
4: 차가 다니는 길이 맞아요?
0: 네, 여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죠.

0: 사탕이 좋죠?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날 때 심은 잣나무로 1932년도에 심은 잣밭입니다. 소나무를 한 번 심어서 수확하기 전까지 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 매년 딸 수 있는 것을 잣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는 저희가 잣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올해도 잣이 많이 열렸네. 우리가 보통 한 1200가마 정도 가마니수록 그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한 가마니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살살살살살. 이거 엄청 큰 거다, 이거.
2: 신맞다.
3: 우리 여기 신상.
2: 이상이다. 신맞다.
4: 봤다, 봤어.
2: 봤어.
0: 우리 숲에는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 지나가다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5: 아,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하나 못 여쭤봤는데 궁금했던 게. 그 82만 평이잖아요. 엄청 넓은데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0: 저희는 송이는 없어요.
5: 아, 진짜요?
0: 송이가 있는 것은
5: 한 번도
3: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5: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82만 평이래. 네. 그냥 여쭤봤어요. 네. 왜 송이 얘기 나나시지나 그래가지고.
3: 네. 하실 법도
5: 강원도에서도 네. 송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곳에는 여기 계곡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회장님 숲인 거죠?
0: 네.
5: 여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0: 여기에 대략 한 6,000평 정도.
5: 6,000평.
0: 네.
5: 뭐 워낙에 웬만하면 다 이 동네 회장님 땅이니까.
0: 아, 그렇진 않고요.
5: 네. 네. 여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0: 우리 20년 됐습니다.
3: 네. 진짜 넓네요, 여기도.
5: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주 이 숲에. 여긴 텐트도 있는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오두막들이.
0: 여기 계신 분들이 장박 평균이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3: 와.
0: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온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3: 대학교를. 돼서.
0: 네.

0: 애들 안녕.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0: 빨리. 아이고. 어머니 뭐 드시는 중이에요?
1: 네.
0: 아이고, 맛있겠다. 뭐 먹냐?
2: 아니,
0: 족발?
2: 족발 먹었습니다.
0: 오, 맛있겠다, 야.
1: 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1: 하나 들어가, 맛있는 거 하나 들어봐. 제가 들어가지고. 여야, 하나 맛있는 거 하나 골라줘.
0: 그래?
1: 맛있는
0: 거. 맛있다, 이찬아.
1: 네, 역시 잘 고르네.
0: 맛있지?
3: 네.
0: 많이 먹어.
3: 네.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4: 주말에는 밥을 안 먹고.
0: 네, 예, 주말에는 여기서, 예.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안녕. 왔어요. 네. 우리 지원생은 오랜만에 왔네. 나 어디 갔어요, 여기?
5: 어디서? 살 빠지셨어요.
0: 아니, 안 빠졌어.
6: 어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0: 안녕.
6: 오셨습니다.
0: 이거 먹어도 되지?
7: 네, 네, 드세요, 드세요.
6: 이거 저희 처갓집에서 보내준 복숭아 어제 받아온 거예요.
7: 아산 거라고, 근데.
6: 그래도 딱복, 물복 중간쯤 되는 거예요. 복숭아.
0: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7: 저번에 배추 주셔가지고. 네, 너무 잘 먹고.
4: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막 드시네.
6: 원래 그러세요. 네. 엄청 자연스러운 거.
4: 내 집인 년 마냥 이렇게 하시네요. 아, 두 분하고는 오래되신 거예요?
0: 오래됐죠. 네.
7: 2년도?
0: 여기 딸이 유치원 때 왔나?
7: 아니,
6: 1학년. 1학년.
0: 1학년 때 왔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6: 제가 그때 머리가 좀 있었죠?
0: 머리가 있었는지 몰라.
8: 안녕하세요. 저 식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하실래요?
7: 안녕하세요.
8: 네.
7: 와.
9: 네.
8: 저희 만찬을 즐기려고 했는데.
7: 진짜요?
8: 네. 더덕으로 만든 더덕 알리오 올리오.
9: 아, 더덕 파스타네요.
8: 한우로, 평창 한우로 육포 쌈입니다.
9: 육포
8: 쌈. 얘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차.
7: 오미자차. 오미자 맛있잖아요. 예. 오미자.
8: 귀한 저희 국산 맛을 저는 즐겨해서. 어떠세요? 다섯 가지 맛이 느껴지세요?
7: 잔 맛이 느껴져요.
9: 네, 제가 보겠습니다.
8: 네. 아마 처음 드셔보실 것 같아요.
7: 엄청 잘해요.
8: 네, 여기 잘해요. 안에는 지금
9: 아, 우리 네. 선생님도 드시고
8: 아, 감사합니다.
9: 제가, 네, 제가
8: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9: 스윗.
7: 카메라 돌면 스윗해.
9: 억지로.
0: 여기 있는 더덕 같은 건도 저희 산에서
9: 네, 체험한 나오는.
0: 네, 그런 것들이죠. 더덕 향이 좀 나죠?
7: 네. 아까 그 더덕.
9: 처음 먹어보는 거지.
8: 깊은 맛이.
9: 네.
8: 쌀은 맛이지.
9: 아, 너무 좋네요.
7: 근데 맛있어요.
8: 약간 뭐 진실.
9: 이거는.

0: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1: 감사합니다.
0: 뭔가 느끼함,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산양삼.
1: 육포쌈입니다.
0: 육포쌈.
1: 쌈.

0: 요안에 사장삼이 네. 들어있어서 약간 냄새 나죠.
1: 삼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냥삼 향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주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잘 맛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2: 지인분의 소개를 왔는데 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지인분이 여기 정말 좋은 숲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게 된 계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잣나무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치유예요.
1: 힐링이 되고 이 캠핑장은 좀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봤던 캠핑장들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른 게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아주 울창한 숲과 함께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자연에 안에 들어와서 좀 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0: 처음부터 여기는 숲에 네. 있는 장소에서 여기 이 캠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장이 들어온 거죠. 네.
3: 여기에 회장님의 스팟도 있나요?
0: 여기는 주로 회원들이 있는 장소라서 주말은 늘 제가 여기에서 같이 머무릅니다. 네.
1: 그럼 식사는 우리 캠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3: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0: 아침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항상 먹고요. 네. 근데 점심 저녁은 이 안에서 같이.
1: 같이. 아니 근데 네. 어머님 아침을 어머님 댁에서 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0: 어머니가 이제 90 되셨는데요. 네.
1: 아흔 노모께 아침을 차려드린다. 차려달라고 하신다고요?
0: 아니 차려주십니다. 아...
3: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우리 어머니가 아직 잘 하고 계셔서
1: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3: 그런가 봐요.
4: 어머니, 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5: 예. 비 맞지 않았어?
4: 예.
5: 오늘은 콩나물 국이 끓였어.
4: 예.
5: 시원하게. 더덕도 먹어.
0: 이거 더덕이에요? 도라지예요?
5: 더덕.
0: 더덕? 예.
5: 맛있게 들어. 밑반찬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어제는 뭐 했어?
4: 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뭐 오기도 하고 산에 산책도 시켰어요.
5: 잘했네.
4: 이 더덕은 빨갛게 안 해도 괜찮아 이거 그죠?
5: 응.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빨갛게 했어. 응.
6: 근데 왜 두 분은 같이 식사를 안 하세요?
5: 나는 아들 다 먹고 나면은 그거 이제 나머지 내가 먹죠. 오늘은 비가 와서 굴비는 안 껐어. 비를 내가 나가서.
7: 굴비가 제일 맛있지.
5: 어렸을 때도 굴비를 잘 먹었지. 어렸을 적에는 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서는 또 장손이라고 너무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덫이 좀 없어요.
6: 어르셨다고?
5: 너무 할아버지들이 귀여워해가지고서는.
6: 아니, 어느 정도는 또 봤을 때 그렇게 버릇이었다고 저요?
5: 할아버지들이 장손이 나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서.
7: 이건 어디서 왔어요?
5: 그거는 정열이가 있어요. 되게 효자들이에요. 다른 집들은 뭐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밖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매일 와서 아침 먹고 또 자기가 한 일 얘기하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기뻐요.
4: 요즘은
0: 매일 아침 먹으러 가고요. 예전에 이제 밖에 일을 활동할 때는 쉽지 않고 하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은 여기 왔을 때는 항상 가죠.
6: 해준기 위해서 그냥
0: 아 그런 날이 좀 있는 거죠.
6: 어, 회장님 근데 저기 사진은 뭐 어떤 거예요?
0: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한 살 때. 그러니까 1933년도 사진입니다. 그 우리 할아버지.
5: 아니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야.
0: 우리 할아버지 여기.
5: 매매 가야.
0: 여기라고요? 네.
5: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대로 앉은 거예요.
0: 아 그래요?
6: 이 사진 옛날부터 보고 가야지. 조상 대대로.
0: 내가 못 뺐어 몰라.
6: 아, 못 빼서 몰라.
5: 아, 그렇지. 뭐 나지도 않은데 뭐.
6: 아, 맞네.
1: 우리 회장님이 저희한테 백지 수표를 아직 안 보여주셨거든요.
0: 네.
1: 볼까요?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쓰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0: 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숲을 네. 살림의 현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
1: 장으로,
0: 예, 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것에 10분의 1을 제가 이제 받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1: 임대료로.
0: 그렇죠.
1: 현금이 아니라
0: 네.
1: 그 채취한 뭐 더덕 이 예를 들어 100개를 채취했다 그러면 10개만 임대료로 받으신
0: 거예요. 네, 그게 생산됐을 경우에
1: 네.
0: 예,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1: 그러면 사실상 땅을 무료로 빌려주시는 건데
0: 꼭 무료는 아닌 거예요. 10분의 네. 1을 생산에 받으니까 무료는 아니고요.
3: 아니, 뭐 네. 현금은 아니라서.
0: 네.
1: 거의 무료인데 현금도 아니고 네. 뭐
3: 나오는
1: 거에 10분의 1이니까. 아,
0: 네. 임산물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심는다고 해도 그것을 수확하는 거는 5년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현금을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고 10% 정도로 이제 계약은 됐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안 받는 거고 산을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잘 갖고 놓고 밑에 임산물을 심게 되는 겁니다. 소득되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해보질 않았는데. 제 땅에 이모 투계자가 48명 나갔습니다. 48명.

0: 윤생 뭐 하시나?
1: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0: 오늘 뭐 네. 무슨 작업해?
1: 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0: 여기가 대략 한 2,000평 되지 여기가?
1: 네, 한 2,500평, 3,000평
0: 그래요.
1: 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살림에 좀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8년 전에 그때 강의 듣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한번 재배해봐라. 네. 덕분에 많이 좋았습니다.
0: 여기 도덕을 심은 장소인데 여기가
1: 네.
0: 지금 언제 뿌렸지 이거를?
1: 이것도 8년 됐죠.
0: 어. 네. 이런 거 도덕인데 이 도덕이잖아.
1: 어우, 근데 저 아까워서 못 했는데. 어우, 좋은데요?
0: 이 정도면 더덕이 산더덕에

0: 곳을 계속 임대를 하시거나 이러면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숲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이 와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또 사람이 와야지 그 숲이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숲보다는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산림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회장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제가 산을, 조그만한 산을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면, 아유, 이거 뭐, 크게 뭐 돈은 안 되고, 뭐 값이 나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아유, 뭐, 뭘 해. 저걸 그냥
2: 냅둬야지.
0: 내비두고, 뭐 누가 와서 뭐 좀, 뭐 채취를 하겠다거나 그럼 뭐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산을 잘 경영하고 운영을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1: 네.
0: 얘기잖아요.
1: 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업인들은 왜 이렇게 새벽녘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2: 그럴 것 같아요.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산림 경영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이 갖고 있는 환경적 기능 외에 숲의 자원과 숲의 생산성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3: 그럼 좋은 일다 해주시네요.
1: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0: 그냥 제
2: 네.
0: 느낌인데,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잘 산과 숲을 관리하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보다 더큰 애국이 어딨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은 이 같이 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1: 네, 같이 하고 있고요.
2: 나중에 그 82만 평 물려받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나중에 산을 물려받았는데 아 나는 뭐 크게 관심 없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쩌시겠어? 어떻게 하시겠어?
1: 내 후대에서 우리가 산을 뭐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물려주는 의무가 있지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 바꾸는 건 이제 그들의 몫이다.
1: 그들의 몫이고 나는 그까지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나는 내 속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의 뜻에 따른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강창구는 지가 이제 야단 맞는 거지.
0: 회장님한테 산이란 뭔가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부터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숲은 산은 그냥 저희인 것 같아요.
3: 그냥 주어진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중에 만나러 갔을 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4: 청산의 사를 이뤄
5: 시원합니다.
6: 제가 원두가 몇 개 있습니다.
0: 밤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7: 500만 명 이상은

0: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0: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0: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4: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진수 안티인들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Alright.
0: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This week's topic is trends.
0: Trends, 유행, 트렌드 또는 following trends라고 right. 한번 주제를 잡아볼게요.
1: Sure.
0: 유행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와 관한 mm-hmm.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 속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I just bought trendy new sneakers.
0: Trendy new sneakers라고 mm-hmm. 하면은 유행하는 새 운동화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I just bought 했으니까 얼마 전에 샀다고 합니다.
1: Ooh.
0: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Sounds great.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0: 네, 필요하진 않았지만 어떤 유행하는 게 있어서 샀다고 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0: 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decided to follow the 무슨 무슨 trend. 이런 트렌드를, 이런 유행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1: mm-hmm.
0: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그냥 I bought a pair 해도 되는데
1: yeah.
0: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선물 아니고
1: no.
0: 그냥 내가 신을 용도로 산 거예요.
1: It's for me.
0: Even though, 여기 조건이 따르죠.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물론 여기서 말하는 one이라는 것은 one sneaker가 아니고
1: no, one pair of shoes.
0: Yeah, sneakers. 네, 한 켤레 두 짝을 mm-hmm. 샀습니다. 그래서 chunky sneaker 트렌드가 중간에 들어갔죠. Chunky okay. sneaker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운동화 밑바닥이 두툼한 거 있잖아요.
1: Yeah, right. Just thick, kind of even like a platform sneaker.
0: 네,
1: right.
0: 그래서 키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yeah. 바닥이 두툼한 운동화가 유행인가 봐요. 지금 영국에서.
1: Uh-huh.
0: 그래서 그 유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1: In Korea too.
0: 네,
1: I see them everywhere.
0: 많이 보여요.
1: The chunky shoes.
0: 한 켤레 샀다고 합니다.
1: Al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1: Let's jump right in.

0: the exact same pair of sandals for quite some time now, and they definitely needed an upgrade.
1: A few days ago, I went shopping for some summer clothes because I'm going on vacation next week. Yay!
2: 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went shopping, 쇼핑하러 갔습니다. Mm-hmm.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거 사러 간 물건을 뒤에 이렇게 shopping mm-hmm. for로 뒤에 yeah. 연결을 해주죠.
1: Perfect.
2: Shopping for some summer clothes. 저는 여름 옷을 사러 갔습니다. Because I'm going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예, mm-hmm. 지금
1: yeah.
2: 신났습니다.
1: Yeah.
2: 그리고
1: yeah. Next she says, I bought a few summer dresses, a new swimsuit, and my last destination was a shoe shop.
2: Went shopping, 그러니까 go shopping 했으니까 한 군데 갈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군데를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게를. 그래서 mm-hmm. I bought a few summer dresses, 여름용 원피스 몇 벌 mm-hmm. 샀고, a new swimsuit, mm-hmm. 수영복도 새로 하나 샀고, mm-hmm. and my last
1: destination.
2: 네, 목적지 도착지는 mm-hmm. was a shoe shop, mm-hmm. 신발 가게였습니다. 보통 열차나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영어 okay. 안내방송 보면은 This is the final destination of our train.
1: Yeah.
2: 이 열차의 종착역입니다. 할 때 mm-hmm. final 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1: yes.
2: 여기서는 마지막 도착지, 마지막으로 간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1: Yeah, perfect. And next she says, I've been wearing the exact same pair of sandals for quite some time now, and they definitely needed an upgrade.
2: 네, I've been wearing the exact same pair of sandals. Mm-hmm. Pair of는 빼도 의미는 같을 거예요. Exact same sandals. 아무튼 똑같은 샌들을 지금 꽤 오랫동안 신어왔고 mm-hmm. for quite some time now라고 한 부분도 for quite a while 해도 되고요. For mm-hmm. a long time.
1: Yeah. Or 가지, for a while.
2: For a while. 여러 가지 표현들 다 똑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요. Mm-hmm. And they definitely needed an upgrade. Upgrade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확실히 mm-hmm.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1: Yeah, they're a bit worn down,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But in the shop, what caught my eye was not sandals. It was actually a bright and shiny pair of sneakers. And believe me when I tell you, they were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1: But in the shop, what caught my eye was not sandals.
2: 그러니까 샌들 이야기를 하다가 they needed an upgrade, mm-hmm. 바꿀 좀 새로운 걸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mm-hmm. 보통은 샌들을 사러 가죠.
1: Yeah, 샌들이니까. She'd be going to buy new sandals.
2: 예, 그런데 그래서 but이라고 한 거예요. But in the shop, 막상 신발 가게에 갔을 때 what caught my eye. 보통 이제 eye 하면은 eyes라고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1: right.
2: 이 관용 표현에서는 it caught my eyes보다는 yeah. 나의 시선이라는 eye. 의미로 단수로 많이 써요.
1: Right. So just think about where you're looking now. It caught my eye.
2: Mm-hmm.
1: Right. 그래서, Even though both eyes are looking.
2: Exactly. You're using two eyes to look at something, uh-huh. but you say what caught my eye
1: yes.
2: was not sandals. Uh-huh. 그런데 눈길을 끈 거는 샌들이 아니었습니다.
1: Oh. Well, what was it? She says, It was actually a bright and shiny pair of sneakers.
2: It was actually, 사실은 뭐였냐면, a bright pair of, 그리고 a shiny pair yeah. of 합쳐가지고, 어를 한 번만 쓰고, a bright and shiny pair of sneakers. Mm-hmm. 밝고, 밝은 색깔의 mm-hmm. shiny, 반짝거리는 mm-hmm.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여기서는 mm-hmm. 그런 의미로 실제로 shiny 했을 수도 있어요. 조명 밑에서 밝게 빛나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통 또 shiny가 어떤 mm-hmm. 새로운 물건을 가리킬 때
1: right.
2: 많이 쓰잖아요.
1: Yeah, so it's like a shiny new
2: 네.
1: toaster,
2: 네.
1: even though maybe it's a matte color.
2: 네,
1: right?
2: shiny 반짝거리지 않을지 몰라도
1: yeah.
2: 신제품일 때 그렇게
1: yeah.
2: 많이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mm-hmm. 이제 실제로 운동화가 밝은 색깔이었던 걸 말하는 것 같고
1: yeah.
2: 그래서 좀 재미로 이제 보통은 SOS라고 할 때 mm-hmm. Save Our Ship이라고 mm-hmm. 해서 구조신호잖아요. 그런데 mm-hmm. SOS를 또 Shiny Object Syndrome,
1: oh.
2: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은
1: yeah.
2: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으로도 쓰더라고요.
1: Oh, I got SOS.
2: Yeah, okay.
1: Next she says, And believe me when I tell you, they were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2: 그리고 believe me when I tell you 이걸 지역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믿어주세요처럼 되지만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은 아니고요.
1: Mm-mm.
2: Believe me when I tell you 진짜 말인데요. 정말이지.
1: Yeah.
2: 정말로.
1: Yes, like for real, like
2: for
1: really.
2: Real. 네, seriously, 정말.
1: Mm-hmm.
2: They were not just

0: 네,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턴 첫 번째로 be not just any, not just any 이 부분, not just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은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수가 아니에요. He's not just any singer. 바로 이런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이런 말들 뒤에 붙이기 좋아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Repeat after me. He's not just any singer. He's not just any singer.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그 다음으로 그건 그냥 보통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It wasn't just any hotel. Wasn't just any hotel.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It wasn't just any hotel. It wasn't just any hotel. Great. So I'll go ahead and introduce the next pattern, which is go ahead and.
0: 네, go ahead and. Go ahead and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은 어서 주문하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Please go ahead and order. Please go ahead and order.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Please go ahead and order. One more time. Please go ahead and order.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 어서 가지고 가세요. 어서 챙겨가세요. Go ahead and take what you need. 어떤 창고 같은 데 와서 뭐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Go ahead and take what you need. 필요한 거 어서 가지고 가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Go ahead and take what you need. One last time. Go ahead and take what you need.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2: A few days ago, I went shopping for some summer clothes because I'm going on vacation next week. Yay! I bought a few summer dresses, a new swimsuit, and my last destination was a shoe shop. I've been wearing the exact

0: 네, 오늘은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운동화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I bought some today because my sister said they're trendy.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However, I'm feeling a distinct urge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0: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Okay.
0: IG 씨가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운동화에 관해서는 취향이나 안목을 말하는 건데요. Yeah. 좋은 걸 잘, 예쁜 걸 잘 못 골라요.
1: No idea which ones are good or not.
0: 네, I bought some today. 오늘 그런데 운동화를 샀는데 cause my sister, cause라는 것은 물론 because를 앞에 줄인 거죠. My sister said they are trendy. 언니나 여동생일 텐데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샀다.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산 게 아니고 유행을 따른 거죠.
1: Following the trends. Okay, that's not bad. Matt says,
0: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Mature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숙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I'm too old라는 의미로 썼어요.
1: I'm trying to be nice. He's old,
0: 네.
1: Matt.
0: 그래서 trendy sneakers, 유행하는 운동화를 따라 사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However, 그런데 I'm feeling a distinct urge. 확실한 욕구가 느껴져요.
1: Yeah.
0: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어떤 그 유명 브랜드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Maybe because everybody's got one of those.
1: Everybody's got it. That's how trends get you. You know? All righ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Do you like to follow trends or what trendy items do you have?
0: 네,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s right,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Bye.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1: 트렌드입니다.
0: 네, 트렌드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 huge trend follower.
0: 네, follower 하는 것은 이제 follower라고 말하면 mm-hmm.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I'm a huge trend follower니까 저는 유행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Mm-hmm.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huge trend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냐,
1: or a big person who follows the trends.
0: Nobody would think that. But huge trend가 팔로우의 대상인지 아니면 uh-huh. 트렌드가 팔로우의 대상인데 huge 큰 mm-hmm. 정도로 팔로우하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yep.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유행을 따르는데 많이 따르는 거예요. Mm-hmm. Alright. Yeah.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exactly.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누구죠?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Jordan 씨, 나와주세요.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0: 네, 그냥 huge가 아니고 super huge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All right. So Jordan said,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0: 네, 여기 가장 앞에 나오는 as much as I would like to 이 부분은요. Mm-hmm. 뭐뭐 하고 싶은 만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mm-hmm. 뭐뭐 하고 싶은 만큼 이렇기도 하다라는 것은 이렇긴 하지만 또 이런 모습도 있다. Uh-huh. 네, although 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여기서 uh-huh. 쓰였습니다. As much as I would like to believe, 이렇게 믿고 싶긴 한데 that I am different and original, uh-huh. 다르고, 남과 다르고 yeah. 나만의 독창적인 뭔가가 right.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데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Uh-huh. 유행을 정말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1: Uh-huh. I see. Uh-huh. Grea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0: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도 이만큼이 있어요.
1: Yeah. So 네. you want to believe this, but you also have this.
0: 네. 그래서 so 저는 I am different 남들과 다르고 yeah. and original thinking 하다고 믿고 싶긴 한데 이 믿고 싶은 마음만큼 또 어떤 마음도 있는지가 뒤에 나올 건데요. 그 전에 original thinking 이야기 잠깐 해보죠.
1: Yeah. Original thinking. So you don't follow trends. You come up with your own trends on your own.
0: 네. 그래서 원래 요약 문장에서는 그냥 original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것도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yeah. original, like if you just say original, you're original with general, like everything in general. 근데 original thinking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국한시켜가지고 right. 생각을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1: Yes.
0: 이런 형태의 이제 형용사가 있고 hyphen 붙인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영어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clear sounding,
1: oh, yeah.
0: 소리가 잘 맑게 들리는
1: yeah.
0: 거죠.
1: Yeah, I hope that our audio is clear sounding.
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네.
1: It's hard to come up with on the fly, right?
0: 갑자기 지금 생각하기엔 힘들지만 이런 형용사 hyphen 동사 ing 형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쓰였습니다. Original thinking 한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게 사실이냐면
1: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0: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남과 다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으나 I'm actually 사실은 a huge trend follower. 트렌드를 정말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1: And she says next, Now, I will say that I'm selective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0: Now, 물론 앞에서 이제 huge trend follower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유행 있다고 하면 다 따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I will say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 am
1: selective. Selective.
0: 네, 선택적인 까다로운 selective when it comes to something. Selective
1: yeah.
0: with something. You can be selective about something too.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유행들은 그래도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래요.
1: That's good,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0: 네, 그래서 selective 하기 때문에 and I will look at something, 어떤 것을 보고 and think about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대요. If라는 것은 만약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래서 if it really interests me, 그게 나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존재인지 아니면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1: right.
0: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유는 it's trending right now. 요즘 유행하기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생각을 해본대요. 이 문장 전체를 다른 단어를 써서 한번 paraphrase 해본다면 문장을 바꿔본다면 이런 거겠죠. Do I really want it? Or do I want it because everybody else has one?
1: 예,
0: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지 진짜로 필요한 건지 이런 그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1: Perfect. Great summary of that sentence. And next she says,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0: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
1: right.
0: 그 기준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With social media라고 하면 보통 with는 함께란 뜻도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1: yeah.
0: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with는 그게 아니고
1: like because of
0: social media.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 Yeah,
0: 굳이
1: sure.
0: 이제 with 다음에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붙이자면 with social media being so popular, with social media being everywhere
1: yeah.
0: 그런 형태 정황상의 어떤 with죠.
1: Yes.
0: 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졌대요.
1: Right.
0: 그 이유는?
1: She says,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0: 네, throughout the week 일주일에 일주일을 쭉 살면서 뭘 볼 수

0: just because it's familiar.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as much as I would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긴 한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 cause A to be 하면 A가 B라는 동사를 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A가 B 하게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이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고 올까요?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코너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te to admit it,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I'll jump in line right behind you if you're right.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All right. Mehmet says,
0: So I hate to admit it.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Social networking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셜미디어죠.
1: 소셜미디어.
0: 네, 새로 생긴 소셜미디어가 또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1: right.
0: 네, 계속 생겨요. 그래서 mm-hmm.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한번 여기도 가입해보고 저기도 가입해서 써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이고요.
1: Mm. Sounds fun. Mm-hmm. Daniel says,
0: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Mm-hmm.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predictor, 예측하는 사람은 yep. 아니다.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대요.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Mm-hmm. 투자 이야기니까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지 다른 mm-hmm. 투자든지 가장 가치가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를 top, or botto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 Mm-hmm.
0: 그래서 가장 비쌀 때나 가장 쌀 때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거를 못한대요. Mm. 그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I'll jump in line, 줄을 설 겁니다. Right behind you, 바로 당신 mm-hmm. 뒤에 if you're right.
1: Mm-hmm.
0: 당신 말이 맞는 걸로 뭔가 mm. 결과가 나오면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1: Mm-hmm.
0: hawk는 매죠.
1: Yeah.
0: 매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먹잇감을
1: They're
0: 지금
1: waiting to...
0: 그렇죠.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예측까지는 못하니까
1: right.
0: 따라는 간다는 말입니다.
1: Hmm.
0: Okay.
1: Right.
0: That's, I think, sort of playing safe too.
1: Yeah, keeping yeah. it safe. Mm-hmm. Not bad. Good for you, Daniel. Well,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렇죠.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1: 있어요.
0: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게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이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에,
0: 힘들죠. 꼭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month? Okay.
1: electronic,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2: Oh.
1: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에어컨디,
2: Yeah,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뭐?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 때, 에어컨,
2: No,
1: so
2: listen.
1: cold!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1: Fall
2: asleep when
1: asleep.
2: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really
1: Sticky?
2: sticky. Yeah, I hate it.
1: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돼. 정말 머리 아프다.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2: It's a lot of money.
1: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무서운 말이다, 정말.
0: 벌써 출발입니다. 네.
1: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쵸.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빌이
0: 오,
1: 요금이잖아요.
0: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잘
0: 네.
1: 알죠.
0: 아, 잘 아십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이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아하. 오케이.
1: yeah.
0: electric.
1: 그래요.
0: tric. 본인이 써놓고,
1: electric.
0: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1: 그게
0: 그쵸?
1: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1: 그쵸?
0: 그쵸? 맞습니다.
1: 저도
0: 그래서.
1: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참 어려워요.
0: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특히나 이렇게 Y가 붙거나
0: 네.
1: 이렇게 끝나면은
0: 아하.
1: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0: 아, 오케이. So
1: easily,
0: easily.
1: maybe. 그런 것처럼.
0: 아, 그러니까요.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1: 죄송합니다.
0: 네,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전기 요금.
0: 아, 요금.
1: 네.
0: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1: 맞아요.
0: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high.
0: Was what? So
1: high.
0: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1: 높은.
0: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1: 오?
0: 부사도 high예요.
1: Highly 아니에요?
0: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1: 아.
0: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1: 아.
0: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1: 그죠?
0: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1: 오늘 다 나오네요. 정말
0: 네,
1: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0: 어렵게
1: 정말
0: 만들었어요.
1: 야속해요.
0: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던,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1: Last month.
0: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1: 지난달.
0: 지난달. 네.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1: Got married.
0: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1: 오?
0: 오케이, 지난달에.
1: 아하.
0: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1: 혹시 moved here인가요?
0: 안쪽이니까
1: moved in.
0: In, yes.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1: We moved in last month.
0: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1: 그렇죠. Okay?

0: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필요가
1: 맞아요.
0: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1: 아,
0: 솔직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죠.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네.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1: 에어 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0: 오케이.
1: 더위. 더위?
0: 더위.
1: 더위가,
0: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1: 그러니까요.
0: 쓰잖아요.
1: It's so hot.
0: Right?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1: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더위는 그러면은, 아! 아!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가.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더워. 이게 더위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1: 아,
0: 아쉬운데
1: 그래요?
0: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히트예요. 오케이?
1: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0: 잠깐만요. 이거
1: 부딪혔네요.
0: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1: 핑계
0: 드는데.
1: 아니고
0: 아니,
1: 진짜예요.
0: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할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the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때 H-I-T죠. hit.
1: 아, 그건 다르죠?
0: 다릅니다.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1: 네.
0: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번 갑니다. Heat, heat.
1: Heat,
0: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것 같아요?
1: 추위는 cold.
0: 맞아요.
1: 오!
0: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1: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0: 간단하게
1: 네,
0: 또
1: 좋은데요?
0: 해놨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1: 예.
0: stand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1: 서는 거요.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1: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네.
0: 이거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1: 오.
0: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1: 그렇죠.
0: 때,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1: 예.
0: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1: I can't stand 더 힘?
0: 아니요, 그냥
1: 그냥입니다.
0: 힘이죠.
1: 힘.
0: 더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1: 이슬로.
0: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1: 오.
0: 어떻게 할수 있어, 너?
1: How can you stand that?
0: Right.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1: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0: 에너지가 다
1: 잃어버렸어요.
0: 떨어졌군요.
1: 까먹었어요. 예.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1: 이게
0: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그
1: 네.
0: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1: 예.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I mean,
1: 아하.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can't stand him.
1: I can't stand him.
0: How can you stand it?
1: How can you stand
0: Right.
1: it?
0: 본문도 한번
1: Stand
0: 가볼게요.
1: it?
0: Stand it,
1: 네.
0: right? 이거 뒤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1: 맞습니다.
0: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There
1: heat.
0: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It's the AC,

0: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2: 그죠.
1: 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추워서?
2: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1: 아.
2: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네. 저는 이제 안 덮고 네. 자는 게 좋으니까.
1: 뭔가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아, 꿉꿉하지 않아요.
1: 아, 그렇지 않습니까?
2: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예.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1: 아하.
2: 적어도가 at least.
1: 어, 이건 덩어리가 에이. 뭔가 나온 것 같아요.
2: 아, 맞아요.
1: Alright.
2: 우리 할 수 없을까?
1: 아하.
2: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이거겠네요.
1: 아하. 오케이, 오케이.
2: 그러면은, 어,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나요.
1: 밤에가 없죠.
2: 밤에.
1: 아하.
2: 어,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at night일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1: 그래도 전치사를 좀
2: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2: At night? 왜냐면 이건 tonight이 아니잖아요.
1: 어.
2: Tonight은 원래 안 쓰잖아요.
1: 알겠습니다. 에이.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2: Oh.
1: Perfect. Very nice.
2: Yes.
1: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2: 네.
1: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2: Mm-hmm.
1: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2: 낮에. 네. 낮에 그러면은
1: 낮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2: During.
1: Oh, during.
2: During day.
1: During the day.
2: The day.
1: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2: 오.
1: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뭐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 네.
1: So,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2: 그쵸.
1: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2: 네네네.
1: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엉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2: 네.
1: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2: 끄면 안 될까?
1: 끄면 안 될까?
2: 네.
1: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2: off.
1: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2: 네.
1: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2: 맞아요.
1: 끄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해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아,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2: 어. 그 turn off the radio.
1: 그렇죠. turn off the, 그 turn off the radio, right?
2: 그...
1: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2: 네.
1: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2: 어.
1: it.
2: Yeah.
1: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2: turn it off.
1: 그렇습니다.
2: 네.
1: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2: 네.
1: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2: I tried to turn it off.
1: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2: turn it off.
1: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2: Turn off the radio.
1: I tried to turn it off.
2: I tried to turn it off.
1: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2: 네.
1: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Turn it, 아, turn on이 아니라
2: 네.
1: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 아, on 대신에 넣어 들어가요?
1: Yes.
2: 그러면은 turn 글쎄요.
1: 아, 알겠습니다.
2: 예, 예.
1: 네, 도저히 모를 걸로.
2: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1: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2: 예.
1: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2: turn up이에요?
1: Yes.
2: 아.
1: 자,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2: 아.
1: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2: down.
1: down을 쓰면 되는 거고요.
2: 그러면 이거는

0: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1: Exactly,
0: 아하.
1: exactly. Okay,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0: 응?
1: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0: 아, 그치. 또이 습한 게
1: 에, 저는
0: 문제예요.
1: heat보다 그 humid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더
0: 그쵸.
1: 못 참겠어요.
0: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1: Oh,
0: 올라가니까요.
1: yes.
0: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1: Alright.
0: When it's
1: 어떨 때?
0: 습하면.
1: Okay.
0: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1: Exactly.
0: humid라고. 예,
1: Mm-hmm. 말하지
0: it's.
1: 말걸요.
0: 그렇죠. 또 이런 거잘 주워 먹어요. humid.
1: Okay.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humid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0: Dry.
1: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0: 그죠?
1: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0: 네.
1: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0: 오.
1: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0: 끈적하는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sticky.
1: That's
0: 오.
1: right. sticky
0: sticky.
1: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0: 그래서
1: 있잖아요.
0: sticker에서 나온 거잖아요.
1: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0: 그죠?
1: 뭔가 붙는 거, correct? So,
0: sticker.
1: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Oh,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0: 그렇구나.
1: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차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수
0: 어쨌든
1: 있겠습니다.
0: humid 하면 sticky 하니까.
1: 그렇죠?
0: 네.
1: 자, 그래서 humid 할때 나는 뭐할수 없대요, 지금?
0: I can't fall asleep.
1: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0: 잠들다.
1: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죠? Right? So
0: 오.
1: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0: Fell.
1: fell. 같이 알아둬야 입영적 가능하겠죠. 그죠?
0: 네.
1: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또 잠들었어. 나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0: Oh, I fell asleep again.
1: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0: Don't fall asleep.
1: 오케이?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During
0: During
1: 그의 수업.
0: his class.
1: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0: 당부 말씀드리고
1: 당부하는
0: 싶죠.
1: 겁니다.
0: 예.
1: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0: I fell asleep again.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0: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0: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bora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2: 네.
1: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2: We moved in last month.
1: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2: 네.
1: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2: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2: 네.
1: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Mm-hmm.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2: 네.
1: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2: Turn off the radio.
1: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2: 아, turn off the radio.
1: The radio죠.
2: Yes.
1: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2: I tried to turn it off.
1: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오케이.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아,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5: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2: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5: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2: Uh-huh.
5: I'm sorry.
2: Oh, it's so hot.
5: Oh.
1: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1: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2: 오.
1: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2: 네.
1: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1: Very nice.
2: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팔을 건드리다니. 오. 라는 제목으로요. 아,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찍먹.
1: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에.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렇게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오.
0: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 하다니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 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Huh?
1: What's
2: the problem?
1: 너구나.

0: What?
1: 이거 마이 그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0: 탕수육.
1: 탕탕탕탕
0: Yeah,
1: 탕수육.
0: 탕수육. Delicious.
1: Yeah, delicious.
0: We ordered.
1: Yeah, I love it.
0: Yeah, me
1: But
0: too.
1: you pour the sauce? You?
0: I did.
1: Huh?
0: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나는 찍는 게 좋아.
0: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어?
0: What's wrong?
1: This is my order.
0: Yeah?
1: You?
0: Help you.
1: No. Without asking me.
0: Oh.
1: Just. No.
0: Listen.
1: 다시 시켜.
0: No. Just give it a try.
1: 어?
0: You'll love it.
1: 뭐?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1: 진짜.
2: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1: 네.
2: 영어 때문이 아니라
1: 탕수육
2: 탕수육 때문에
1: 때문에
2: 분노를 했습니다.
1: 저 역시 그래요.
2: 네.
1: 예.
2: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 먹는 거, 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요.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예.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거야.
1: 양옆에서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2: 그렇죠, 그렇죠.
1: 예. Who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Who 누가
1: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2: 좋아요.
1: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위에 네. 그렇게 되겠네요.
2: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 누가?
2: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Pour.
2: P-O-U-R. 스펠링 확실합니까?
1: 네.
2: 오케이.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예.
2: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1: 어?
2: ED 붙여줘요.
1: 아, 부었어니까.
2: 네. pour 하면, 야, 요즘엔 누가 부어? 이런 뜻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1: 왜냐면, 이상하네요.
2: 네,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1: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 때 pour 이라는 단어, P-O-O-R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2: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1: 네.
2: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사우스.
2: 사우스요.
1: 티라노사우스.
2: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1: 예.
2: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모양을 벌려준다. 이 느낌.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소스. Sauce.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1: Sauce.
2: 어허, 한 번 더.
1: Sauce.
2: There you go.
1: Oh.
2: Okay? So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1: 네.
2: 너무 소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Source라고 하는 거. Okay?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1: 네.
2: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붓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붓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붓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2: So, on the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1: 누가 부었어죠?
2: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1: 네.
2: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네,
2: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1: 네.
2: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1: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후가.
2: Yes. 마치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1: 예.
2: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2: Okay?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1: 예.
2: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1: broke.
2: 그러면 누가

0: 이글라스겠어. 누가 이글라스겠니?
1: Who broke this glass?
0: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살아?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누가니까
1: 와.
0: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1: 예.
0: leave도 아니라 lives라고
1: Lives.
0: 썼어요.
1: 저도 모르게
0: 너무
1: 나왔는데요?
0: 좋은 거예요.
1: 약간 오토매틱으로.
0: 오토매틱? 이렇게 얘기했다 단번에 또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1: 자만하지 말기.
0: 그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s가
1: 리즈.
0: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0: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맞는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데 현정을 쓸 때는 꼭 s를 붙여주는 거.
1: 네.
0: Okay? So who lives here?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0: Wow, who lives here?
1: Who lives here?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1: 탕수육.
0: 탕수육,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1: 예.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1: 오.
0: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1: 그쵸,
0: 있었어요.
1: 그쵸. 예,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0: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1: 그렇게 하는 게.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
0: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It tastes way. 근데.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0: 뒤에
1: 그렇게 하는
0: 이런
1: 게.
0: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sorry.
1: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나?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1: 아,
0: 볼게요.
1: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예,
0: 오!
1: like that way.
0: 오, 오케이. I did. I did.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거. 굳이! 슬기는 꼭 뭔가. 뭔가
1: 아니,
0: 진짜
1: 왜 잘했다는 식으로
0: 약간
1: 리액션을
0: 화가 확
1: 하세요?
0: 나가지고 아닙니다.
1: 아,
0: 자,
1: 정말.
0: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1: 오.
0: 이렇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Right? So this way, right? You just do it this way.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까 슬기 씨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1: 방법, 방식.
0: 방법, 방법. 오케이. 자, 물론 way는 길도 되고요. 방식, 방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하긴 훨씬이 없어서 저는 여기다 훨씬
0: 네.
1: 쓰려고 했어요.
0: 이게 훨씬이에요. 그래서
1: 오?
0: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 좀 비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안 들어봤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처음이에요.
0: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은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때 I'm
1: 예.
0: faster, right?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I am way better.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I am way faster.
0: 그렇죠.
1: 아.
0: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이런
1: 오.
0: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1: 그죠?
0: Right?
1: 응.
0: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1: She is way taller.
0: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

0: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돼버려요.
1: 그야말로 좀 있어 보이겠네요.
0: 있어 보입니다. 예.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1: I am way faster.
0: Oh, she is way taller.
1: She's way taller.
0: 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이죠.
1: 그런가 봐요.
0: 아주 훨씬. 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1: 오.
0: You know, 그렇죠. 그래서 much도 써보시고, 난 조금 쿨하게 way 써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아오.
0: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건 좋은데.
1: 네.
0: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챙겨둘 텐데.
1: 그치.
0: 그냥 바로 붓는 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같이 간 사람이 취향을 잘 모른다면
0: 그렇죠.
1: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0: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1: Bear가 약간 곰 친구인가? Bear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0: 아무리 그래도.
1: 그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Okay. Without 네. 앞에 좋습니다.
1: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Bear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오케이. Okay.
1: 그쵸?
0: 그러면 일단,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오면서
1: 허락하다.
0: 허락하다
1: 그거잖아요. allow.
0: 네. 오.
1: 예. 그러면은 허락은 allow once겠죠. allow once.
0: 심지어
1: 옷을 많이 봤는데.
0: 심지어 스펠링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 아니에요, 이거?
0: 괜찮아요.
1: 네.
0: AN입니다. AN.
1: 아, 그래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예.
0: 어차피 다른 단어입니다. 네. 정답. Permission.
1: 아, permission?
0: 들어는 봤지 않아요?
1: 그럼요.
0: Right, right.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1: 알죠.
0: Yes. P-E-R-M-I-T. Permit 하는 것이 이제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명사니까 바로 그게 바로
1: permission,
0: right? So 내가 permit을 하지도 않았는데 permission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 오.
0: 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how can you or how could you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1: 아, 가운데 can이라.
0: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dramatic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1: 예.
0: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1: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딱 그건데 네.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1: 그런 톤까지는 아니고
0: 옛날 톤이 아닙니다.
1: 예.
0: 오케이,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하는 걸 보시게
1: 맞아요.
0: 될 겁니다.
1: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0: 맞아요.
1: Dare 막 할 때.
0: Dare. 예. 그래서 이거 격앙될 만하잖아요.
1: 그쵸.
0: 할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끄는 거 제대로 끄는 거예요.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 네.
0: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me.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와, how dare you lie to me?
0: How dare you lie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1: Yeah.
0: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1: Run away.
0: Run away. 오케이? 이거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0: Exactly.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1: Yeah.
0: 진짜 마음에 들 거야.
1: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0: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1: 그럼요.
0: 아, 먹어야죠.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0: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1: 맞아요.
0: 그래서.
1: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할게요.
0: You love it.
1: Yeah.
0: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1: 정답? 예.
0: 맞으니까요.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하지만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1: 참 사랑이 많으셔요.
0: 맞아요.
1: 다들.
0: 그래서 아,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초이스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1: Yes.
0: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번 정도는 해봐라라는
1: 그래.
0: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맥락상
1: 통해서?
0: Yes, 알게 네.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0: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1: 아우, 저 좋아해요.
0: 아, 좋아. 아,
1: 너무 정말. 좋아요.
0: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1: 아우, 그건 안 돼.
0: 제가 삭힌 홍어인데
1: 죄송해요.
0: 저도 못 먹어요. 저도
1: 예,
0: 못 먹는데
1: 예, 예, 예.
0: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1: 예.
0: 아,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랬는데 나 못 먹어. 이런 거예요.
1: 안 돼, 안 돼, 안 돼.
0: 제가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봐.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Just give it a try.
0: Okay.
1: It's not bad.
0: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 라고 했는데
1: it's not so bad.
0: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1: Gave.
0: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1: 아우. I am.
0: 이미가 뭐죠?
1: I already.
0: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1: I already gave it a try.
0: 그렇죠.
1: Oh.
0: Give가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왔죠?
1: Yeah.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0: I already gave it a try.
1: I already gave it a tr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바로
1: 알아둬야 되는
0: 이런 식입니다.
1: 아이고야, 많이 있네요.
0: 몇 개 더 있어요. 네,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1: 오.
0: Right? 그리고 give it a go.
1: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0: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이
1: 맞아요.
0: 있고요. 한번 가는 것 좀 해봐.
1: 오.
0: 다 느낌이 괜찮죠?
1: 네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빈도 제일 높은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1: 그죠?
0: Just give it a try. You love it.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0: All right. 또 동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0: my permission.
1: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Ne,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3: 네.
2: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3: Who lives here?
2: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
3: Mm-hmm.
2: 누가 이 유리를 깼니? 과거형이에요.
3: Who broke this glass?
2: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자, 다음은요. 아, 이거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3: 그죠.
2: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3: 네.
2: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3: How dare you lie to me?
2: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3: How dare you run away?
2: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5: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4: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5: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미션 해결할까요?
3: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6: I did.
3: Huh?
6: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6: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3: No.
6: It's much nicer.
3: 아, 나 찍는 게 좋은데.
6: See?
3: Yeah.
6: See?
3: Oh, good.
2: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2: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3: 네.
2: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3: 오호.
2: 만들어주시면 돼요.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3: 네.
2: 여러분들 하나 겟 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벌써부터 보람된
2: right.
3: 느낌이에요.
2: Yes.
3: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죠.
2: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0: 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실전 모의고사 2회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회를 계속 풀어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은 성적 받으셨나요? 물론 좋은 성적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회, 3회, 4회, 5회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신감을 갖고 또 2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실전 모의고사 2회 첫 번째 시간인데요. 듣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3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를 보고 대화를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과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식당에 있는 그림도 있고요. 식당 앞에서 만난 그림도 있고요. 또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뭔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그림, 또 음식을 만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식당인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1: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부르네요.
2: 그러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쉬고 있어요.
1: 아니에요. 제가 식탁 정리할게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부르네요.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식사가 모두 끝난 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번, 그리고 3번은 지금 될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러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식탁 정리할게요. 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여자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상황을 좀 보면 미술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또 미술관에서도 우리가 이 뭐 팜플렛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는 친구 사이, 아는 지인일 수도 있지만 고객과 뭐 점원 혹은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이 그림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0: 글쎄요. 여기 작품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1: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림 감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자가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여기 작품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같이 그림을 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가 정답은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어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무언가 따로 보면서 인사하는 듯한 그런 상황은 맞지 않고요. 둘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림이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우리가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제목을 먼저 좀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치 파악도 미리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한 그래프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은 관람객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위, 2위, 3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위, 2위, 3위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 두시면 듣는 데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0: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관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로는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관람료가 비싸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자, 남자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관람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감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3번과 4번을 우리가 빠르게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로는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1위. 그러면 모바일로 보는 경우, 자, 어디에 있나요? 1위이고요. 그다음 관람료가 비싸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관람료가 비싸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위, 3위 그 뒤를 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나올 텐데요. 그때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말을 찾는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제 아팠다면서요? 지금 괜찮아요?
0: 네, 약도 먹고 푹 쉬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1: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걱정합니다. 남자가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어제 아팠다면서요? 지금 괜찮아요? 상황을 상태를 묻고 있고요. 남자가 약도 먹고 푹 쉬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지요. 자, 이 대화이기 때문에, 자, 이 대화에 여자가 바로 이어서 할수 있는 말 무엇인가? 오늘도 많이 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어떤가요? 뭔가 누군가 아팠을 때 괜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행이에요라는 표현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약을 안 먹어서 그래요. 약도 먹었더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자연스럽지 않고요. 병원에 빨리 가야겠어요. 이미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답도 어색합니다.

0: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럼 난 불고기 먹을게. 불고기는 안 시켜야겠다. 그 식당은 지난주에 갔어. 미리 예약을 확인해야 돼. 뭔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일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메뉴가 많아서 못 고르겠다. 여긴 뭐가 맛있어?
2: 여긴 불고기가 진짜 맛있어.
0: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자, 메뉴가 많아서 못 고르겠다. 여긴 뭐가 맛있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불고기가 진짜 맛있어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들리지요. 자, 그랬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럼 난 불고기 먹을게. 여러분 어떤가요? 남자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여자도 그럼 난 불고기 먹을게. 라는 말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그래요? 그럼 흰색으로 할게요. 그래요? 까만색이 정말 예쁘죠? 그럼요. 저도 운동화를 좋아해요. 그럼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흰색, 뭐 까만색, 운동화, 디자인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요. 뭐 매장에서,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이 운동화 까만색 있죠? 그걸로 주세요.
1: 고객님, 죄송한데 이 운동화는 지금 하얀색만 남아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는 고객이고요. 여자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뭐 고객님 이런 단어들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운동화를 사고 있는데 여자가 이 운동화는 지금 하얀색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적인 대화들을 나눈다면 이런 8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대화,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 고객과 직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여전히 이 남자가 뒤에서 해야 할 말, 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의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를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운동화 하얀색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럼 흰색으로 할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깜장 검은색, 까만색 운동화 사고 싶었지만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흰색으로 할게요라고 하는 답이 자연스럽고요. 아, 그래요? 까만색이 정말 예쁘죠? 이상하죠? 자, 그럼요. 저도 운동화를 좋아해요. 네,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색깔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이어질 말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어질 말, 여자가 이어질 말잘 보셔야 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에 주목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과일 코너에 간다, 살 것을 메모한다, 사과를 먹어본다. 물건값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과일 코너나 그다음 사과 먹기, 물건값 계산 이런 거 보면 뭐 마트나 역시나 가게에서 이루어질 대화라는 거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살거 메모해 온건다 담은 것 같아요. 이제 계산하러 갈까요?
2: 과일도 좀 담았어요. 저기 사과 세일하던데요.
1: 과일은 안 샀어요. 그럼 과일 코너에 갔다 올까요?
2: 그래요. 맛도 볼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0: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지금 어디 있나요? 선생님과 같이 추측해 봤던 것처럼 마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살거 메모해 온건다 담은 것 같아요. 이미 메모를 해서 그걸 보면서 장을 본 것이죠. 자, 이제 계산하러 갈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남자가 과일도 좀 담았어요? 과일도 좀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기 사과 세일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자가 과일은 안 샀어요. 그럼 과일 코너에 갔다 올까요? 다시 물어봤어요. 남자가 그래요. 그래요. 갑시다. 맛도 볼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의 상황,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자, 과일 코너에 간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자가 과일 코너에 갔다 올까요? 라고 물었고, 한번 가보죠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일 코너에 간다? 아주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살 것을 메모한다. 앞에서 먼저 다 했고요. 그다음 사과를 먹어본다. 이거는 과일 코너에 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자, 물건 값을 계산한다. 사실 계산하러 갈까요? 라고 했지만 과일 코너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 값을 계산한다도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11번인데요. 역시나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자전거를 탄다, 편의점에 간다, 김밥을 준비한다, 먹은 음식을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남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여자의 행동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오랜만에 김밥 싸서 한강 공원에 오니까 좋다.
2: 그러게. 이제 우리 자전거 타러 갈까?
1: 커피 한잔하고 타자. 내가 편의점 가서 금방 사올게.
2: 좋아. 그럼 나는 우리 먹은 거좀 정리하고 있을게.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한강 공원에 있습니다. 한강 공원에 오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그러게 우리 이제 자전거 타러 갈까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자가 아니,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편의점 가서 금방 사올게라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도 좋아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우리 먹은 것좀 정리하고 있을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 아니죠. 자전거는 우리가 커피 한 잔하고 타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 탄다 될수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편의점에 간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편의점 가서 금방 사올게라고 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간다?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김밥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미 김밥을 사서 다 먹었죠. 그다음 먹은 음식을 정리한다. 사실 이 먹은 음식을 정리하는 것은 남자가 바로 이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여자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여자는 편의점에 간다입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다. 그래프를 수정한다. 그다음에 회의 자료를 출력한다. 회의 자료를 복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미나 씨, 여기 회의 자료 6쪽에 그래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 이거 수정 전 파일이네요. 곧 회의 시작인데 어떡하죠?
2: 지금 바로 출력되지요? 다시 출력해주면 내가 빨리 복사할게요.
1: 고마워요. 잠시만요.
0: 자, 여러분, 남자, 여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인 것 같은데, 동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우리가 들어 봤습니다. 자, 남자가, 미나 씨, 여기 회의 자료 6쪽에 그래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가, 아, 이거 수정하기 전, 수정 전 파일이네요. 곧 회의 시작인데 어떡하죠? 자, 남자는 지금 바로 출력이 되죠? 네, 다시 출력해 주면 내가 빨리 복사할게요. 라고 해서 여자에게 다시 출력해 주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여자가 어때요? 고마워요. 잠시만요. 했기 때문에 여자가 바로 할수 있는 행동은 회의를 시작한다?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수정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바로 다시 출력해 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수정한다가 아니라 회의 자료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정답 3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회의 자료를 복사한다 같은 경우 여러분 누가 하나요? 남자가 하는 것이죠. 자, 남자가 빨리 복사할게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의 바로 이어질 행동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4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행사는 오전에 진행된다. 사인회는 행사 시작 전에 열린다. 다음, 누구나 자유롭게 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오늘 서점에서 시인이 직접 시를 읽어준다라는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인회가 등장하는데 시인이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열리는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서점 1층에서 시인 김수미 님과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인 김수미 님이 직접 시를 읽어주시고 시에 대한 해설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사인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사인회는 오늘 김수미 시인의 책을 구입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0: 자, 여러분, 여자의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서점 1층에서, 그죠, 여러분? 서점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행사라는 키워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방송일 거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점 1층에서 시인 김수미님과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라고 했고요. 이 자리에서 시인 김수미님이 직접 시를 읽어주시고 시에 대한 해설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행사 종료 후에는 사인회가 바로 이어지고요. 그다음 사인회는 오늘 김수미 시인의 책을 구입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니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오전에 진행된다. 여러분 맞나요? 아니지요. 오후 3시부터.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와 듣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에는 오전이 됐지만 실제 듣기 내용에서는 오후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정답 1번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사인회는 행사 직 시작 전에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맞나요? 네, 3시부터 서점 1층에서 김수미님의 만남이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김수미님이 직접 시를 읽어주고, 시에 대한 해설도 들려주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행사

0: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 종료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작 전 혹은 시작 후라고 하는, 종료 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이 아니라 행사가 종료된 후이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3번. 누구나 자유롭게 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책을 구입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오늘 서점에서 시인이 직접 시를 읽어준다? 네, 김수빈님이 직접 시를 읽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와인 종류가 많지 않다. 대형마트에서 중저가 와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중저가 와인 판매 비율은 60% 정도이다. 대형마트의 소비자들은 비싸도 맛이 좋은 와인을 선호한다. 아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와인 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드시나요? 최근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중저가 와인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와인 판매량을 보면 고가 와인보다는 중저가 와인이 약70% 정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중저가 와인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와인 소비가 늘면서 대형마트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와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남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자, 와인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드시나요? 라고 하면서 최근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중저가 와인이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와인 판매량을 보면 고가 와인, 그러니까 비싼 와인, 고가 비싼 와인보다는 중저가 와인이 약 70% 정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중저가 와인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와인 소비가 늘면서 대형 마트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와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와인 종류가 많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지금 어떤가요? 와인 소비가 늘면서 대형마트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와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대형마트에서 중저가 와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가요? 최근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중저가 와인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늘어나다, 증가하고 있다.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형마트의 중저가 와인 판매 비율은 60%이다. 아니죠. 여러분, 70% 정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들으셨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3번도 오답. 4번. 대형마트의 소비자들은 비싸도 맛이 좋은 와인을 선호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니죠. 이 고가 와인, 비싼 와인보다는 중저가 와인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중저가 와인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싸도 맛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더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은 와인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 실전 모의고사 2회 부분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2: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0: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친구들 안녕.
1: 오 지아 안녕.
2: 어? 지아 태권도복 입고 왔냐?
3: 멋지다. 오늘 태권도 가는 날이구나.
0: 응. 근데 그냥 태권도 안 가고 여기서 너희들이랑 계속 놀려고. 어때?
4: 지아 너 왜 저러는 거야? 지아가 태권도를 가야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지.
3: 그러니까 지아 원래 태권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은가 봐.
2: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지아 노란띠구나. 노란띠 다음은 무슨 띠야?
0: 초록띠.
4: 그래? 아니 그럼 열심히 해서 빨리 초록띠 따야지.
3: 그러게. 초록띠는 언제 따?
0: 사실 초록띠 심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4: 뭐?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준비해서 초록띠 따러 가야지.
0: 근데 나 초록띠 못 딸 것 같아.
3: 어?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뭐?
0: 아니 실은.
5: 자 다들 준비하고.
6: 나 얼마 전에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을 했는데.
5: 아 잘했어. 자 다음 지아 준비.
0: 아이.
5: 자 시작.
7: 창피해.
4: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친구들이 깔깔깔깔 이렇게 웃은 거 보면 좀 웃기게 넘어졌나 보다. 어떻게 넘어진 거야? 태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3: 아, 아니면 어머나 이렇게 넘어졌어?
2: 아니면
4: 하지마 넌 하지마.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잖아.
2: 저기요 나 혼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 발차기 연습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랑 초록띠 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0: 상관 있거든? 응? 나 넘어진 후부터 마음이

0: 바닥에 쪼그라들어서 줄넘기만 해도 계속 걸리고 풍선도 자꾸 틀려.
1: 그럼 지아 마음이 이만큼 다시 커질 수 있게 우리가 지아 연습을 도와주자!
2: 그래!
3: 자, 지아 선수 씩씩하게 태극 1점 시작!
1: 얍!
4: 와, 파이팅!
0: 뭐지? 다음 동작이 뭐더라?
1: 자, 괜찮아. 발차기부터 연습하자. 하! 지아, 자신 있게 발차기 시작! 하!
0: 아이! 나 못하겠어. 자꾸 그때 넘어졌던 게 생각나.
1: 지아야.
3: 어떡해. 아, 지아 저러다가 진짜 초록띠 못 따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넘어졌던 기억 머릿속에서 싹 다 지우면 좋은데.
2: 기억을 싹. 아하! 깜빡별!
0: 깜빡별?
2: 깜빡깜빡 깜빡별 요정.

0: 안녕. 근데 정말 안 좋은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낼 수 있어?
1: 아이, 그럼! 딩동댕 요정들의 안 좋은 기억도 다 깜빡별로 가져갔는걸?
2: 맞아!
0: 너희들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어? 무슨 기억인데?
3: 생각이 안 나. 그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내버렸으니까.
1: 맞아. 너희들 혹시 기억 되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돌려줄게.
4: 오, 정말?
5: 아, 그럼 나. 그 기억 다시 되돌려줘. 깜빡별로 보냈던 기억 어떤 건지 궁금해졌어.
1: 나도. 정말? 진짜? 돌려줘도 괜찮겠어?
2: 괜찮아!
1: 좋아! 그럼 딩딩동동 댕댕의 기억

0: 누구 기억부터 돌려줄까?
1: 나 내 기억부터 돌려줘.
0: 좋아.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딩딩이기로. 딩딩아.
2: 어? 딩딩이 늦잠 자네?
0: 딩딩아 일어나. 우! 일어나 일어나.
2: 딩딩이 또 이불에 오줌.
1: 아, 이럴 수가. 꿈에 화장실 가서 쉬었는데 그게 이거. 어떡해 어떡해. 그런 적이 있었지.

0: 전날 밤에 딩딩이가 수박 엄청 먹고 잤잖아. 그래서 실수했지 뭐. 딩딩아, 어떻게 이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1: 아니, 괜찮아. 그땐 너무 창피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뭐 이불에 오줌 한 번씩은 싸잖아요. 안 그래?
2: 난 안 그래.
0: 나도.
3: 난 그래.
4: 예!
0: 자, 자, 이제 나 깜빡별 요정 내 기억도 다시 줄래? 좋아.
5: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동동이에게로.
6: 행복해. 다음에 다시 만나자. 햄버거. 햄버거.
1: 맞아. 그때 동동이가 키우던 햄스터가 죽어서 동동이가 엄청 슬퍼했잖아.
6: 그래. 까맣게 잊고 있었네. 내가 햄버기 많이 예뻐했었는데.
0: 동동아, 슬픈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아니, 아니. 잘 간직할래. 우리 햄버기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잘 지낼 거라 믿으니까.
5: 좋아. 자, 그럼 이제 댕댕이 차례.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댕댕이에게로.
7: 네, 할머니 감사해요. 네.
8: 아, 동동아, 너 뭐해?
7: 짠, 이거 봐라. 우리 할머니가 내 얼굴 그려주셨다.
8: 우와, 너네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7: 그치? 이거 일주일 내내 그리셨대.
8: 뭐? 일주일이나 걸렸어? 미안, 내가 실수로. 그만.
7: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일주일 내내 정성스럽게 그려주신 그림이지만 그게 괜찮아.
8: 아, 이런 말썽쟁이 댕댕이. 어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7: 아, 괜찮아.
0: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8: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0: 아, 댕댕아, 나 진짜 괜찮아. 그림 할머니가 다시 멋지게 그려주셨어.
5: 어떻게 댕댕아, 다시 깜빡불로 보내?
8: 아니, 나 그 기억 가지고 있을래. 그래야 앞으로 더더 조심해서 행동하지.
5: 좋아. 아, 딩동댕 요정들, 앞으로 잊고 싶은 기억이 생기면 언제든 깜빡불로 보내줘.

0: 그냥 가면 어떡해. 지하 기억 깜빡별로 가져가야지.
1: 아! 아 깜빡 요정 깜빡.
0: 지하야. 이 구슬에 손을 얹어봐. 그리고 눈을 감고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자, 그럼 지아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깜빡별로.
2: 잠깐!
0: 아유, 깜짝이야.
2: 나 이 기억 깜빡별로 보내지 않을래.
3: 에이? 아니, 지아야 갑자기 왜?
2: 요정들도 예전에 너무 부끄러웠던 일, 너무 슬펐던 일. 지금은 괜찮아졌잖아.
0: 맞아. 그땐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
2: 그럼 나도 태권도장에서 부끄러웠던 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3: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맞다, 나 그때 꼬당 하고 넘어졌었지.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막 웃게 될걸.
0: 맞아.
4: 그럼 지아 오늘 용기 내서 초록띠 따러 가는 거야?
2: 나 잘할 수 있을까?
3: 그럼 지아는 잘할 수 있어.
0: 실수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용기가 멋있는 거니까.
5: 맞아.

0: 고마워, 요정들. 나 내일은 초록띠내고 다시 올게.
1: 캬, 지하 최고다!
2: 파이팅!
0: 파이팅! 나 간다. 안녕!
2: 안녕! 파이팅!
1: 파이팅! 지하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5: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캅 플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5: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6: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과거를 극복하는 곤충들의 모임!
1: 우와, 크게 잘 썼다.
0: 그치? 간식은 안 모자랄까?
1: 충분할 것 같아.
0: 오, 좋아, 좋아.
2: 안녕하세요.
0: 오셨어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간호사님들도 잘 지내셨죠?
0: 그럼요. 밤나방 애벌레 회원님, 개미 회원님 두 분 다 이번 주에도 오셨네요.
2: 아이, 그럼요. 또 나와야죠.
1: 잘하셨어요.
0: 아, 참. 오늘 새로운 회원님이 오신다던데.
2: 그래요? 어머나.
1: 어? 잠자리 회원님, 저기 오신다.
3: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참석하게 된 잠자리 회원입니다.
2: 아, 잠자리님이셨구나. 오나,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3: 네. 오늘은 상처를 극복하는 곤충들의 모임이 있는 날, 잠자리가 왔어요.
0: 자, 새로운 회원님과 인사할까요?
4: 반가워요,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자,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죠. 근데 상처를 숨기며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다른 곤충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0: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4: 극복하자! 극복하자!
5: 자, 오늘 처음 오신 잠자리님은 어떤 상처가 있어요?
6: 이거 좀 치워주세요.
2: 어? 응? 네? 제 애착 개구리 인형이요?
6: 네, 부탁이에요.
7: 잠자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개구리. 숲에서도 연못에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저희를 공격하거든요. 가깝게 지내던 한 잠자리는 연못에 알을 낳다가 그만. 친구는 꽃구경하러 갔다가 연잎 뒤에 숨어있던 개구리에게 그만.
2: 이런.
7: 이제 연못 근처에만 가도 덜덜 떨리고 개구리의 개처만 들려도 몸이 덜덜덜덜덜덜덜.
2: 아휴,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당해본 벌레만 안다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
8: 맞아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저희와 함께 아픔을 극복해봐요.
7: 이렇게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 자자, 이곳은 모두가 잠자리님을 응원하는 편안한 장소예요. 동동?
0: 응. 자, 자.
5: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개구리에 대한 공포를 이겨봅시다.
0: 자, 용기를 내면 개구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8: 잠자리 씨, 할 수 있어요.
7: 내서
2: 전 잠자리님이 해낼 줄 알았어요.
8: 잠자리님 정말 잘하셨죠요.
7: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5: 이렇게 두려움을 떨치다 보면 상처도 치유될 거예요.
0: 자, 이제 간식 좀 드시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2: 네. 누가 전모래 좀 치워주세요.
0: 네? 모래? 이거 모래가 아니라 빵가루인데.
2: 아, 그렇구나.

0: 지금도 모래만 보면
1: 살려줘. 또 그 함정에 빠졌을 때가 생각나.
2: 함정이요? 어떤 함정인데요?
0: 그건 문제로 내죠.
1: 개미들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모래에 난 이 함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개미 귀신, 2번 개미 지옥.
2: 아, 그거는 제가 잘 알죠. 2번 개미 지옥. 개미 지옥을 파는 건 개미 귀신.
0: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2: 그거야, 제가 그냥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맞아요. 그것의 정체는 주로 개미들을 노려서 이름도 개미 귀신이라고 하죠. 개미 귀신은 모래의 함정 개미 지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죠. 그러다 개미가 빠지면 으악! 턱으로 꽉 물어 우리를 쭉쭉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채 버리죠. 저도 빠졌다가
0: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3: 많이 극복하셨다고 생각했는데.
4: 그럼 이 모래처럼 생긴 떡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개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0: 네? 아예. 못 먹을 것 같아요.
5: 아이 참, 개미 씨 지난주에 잘하셨잖아요. 잠자리 씨, 우리 같이 용기를 줘요. 아, 힘을 내요.
2: 힘내요.
0: 할 수 있다.
6: 우와, 잘했어요, 개미님.
0: 한결 마음 편해졌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7: 다른 분들도 어서 드세요.
4: 네. 자, 어서 맛있겠다.
3: 이끼요? 이끼라뇨? 이건 이끼가 아니라 녹차맛 쿠키예요.
5: 그래도 좀 치워주세요. 이끼 개미 귀신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8: 전 이끼가 많이 난 바위에 살며 이끼를 몸에 묻히고 숨어 있었어요. 적들한테 안 들키겠지. 그런데 저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녀석이 이끼에 숨어 있었어요.
2: 그게 누군데요?
5: 바로 이끼 개미 귀신. 지금 저기 숨어 있잖아요.
8: 여기서 문제. 이끼 개미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
1: 지금 여기에 있다고?
8: 바로 여기.
2: 정말 이끼 뒤에 숨어 있네요. 와, 진짜 구분이 하나도 안 된다.
8: 이끼 개미 귀신은 이끼로 위장을 하고 턱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죠. 그러다 벌레가 지나가면 턱으로 체액을 쭉쭉 빨아먹고 버리죠. 저랑 가장 친했던 밤나방 애벌레도 그만 이끼 개미 귀신에게 걸려